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더 안전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소중한 그 책임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모여서 이 지역의 미래를 만들고 또 한 표의 정성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가 정의와 사랑, 공의, 그리고 희망의 씨앗으로 심겨지지 않을까 싶네요.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뜰한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해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일 아침, 여러분의 하루 위에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나라와 민족의회 기도하는 마음으로 6.3 지방선거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뜰한 1, 2부 시간에서는요, 지난 강원극동방송에서 있었던 봄봄 콘서트의 주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오늘 강사는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님이세요. 특별히 목회자 부부들을 위한 특강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 또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는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으신 후에 한재웅 목사님 만나보시죠.

목회자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하찮게 덤으로 팔고 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 수도 살 수도 없다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별된 봉사자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주의 섭리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사역 위에, 또한 극동방송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집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부족한 종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목사님 사모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요거 70년대 인사죠. 이렇게 갖고 요즘 감동이 없습니다. 요즘은 감동을 받아야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조금 생각하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 사형받을 사람 많습니까?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몇 살인 줄 압니다. 당신은 아침 햇살입니다. 예, 아침 햇살 같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20년, 30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세월이 그렇게 흘렀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담임 목회한 지가 그러면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나도 20년 넘었구나. 어느덧 계수를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2사단.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병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강원 극동방송 온다 그래서 저 또한 양구 들렸다가 왔습니다. 거기 가서 없어진 우리 부대 그리고 거기서 그 소양강

타고 들어갔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아까 김도현 사역자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도 찬양을 불렀는데 나는 그때 신학교 가는 것도 확신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일 많이 불렀던 게 해저무는 소양강에, 나만 보면 그거 부르래요. 그래갖고 내부반에서 내 그거 부르고, 그리고 또 비오는 날에는 아마

그거 부르면 다 울어요. 그냥 그 남자들이 그렇게 있었던 군대 생활. 그래서 그런지 강원도 하면 여러 생각이 저도 납니다. 특히 우리 강원극동방송은 N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우리 교회도 북한 사역에 굉장히 열심이고 나름 굉장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사역. 또 탈북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독서 토론회, 독서 스터디를 시킨 지 벌써 한 4년 됩니다. 그렇게 북방 사역에 사명이 많은데 영동극동, 우리 강원극동방송도 그런 사역에 같이 우리 동감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마음인지 모릅니다. 목회자님들, 우리 목사님들 바라보면 느끼는 게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얘야, 한재용 목사야, 내가 너 좀 보자 그러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생하는 목사 요번에 하나님이 뭘 줄까, 그죠? 수고한다고 할까, 위로한다고 할까, 그래서 여러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가는데 제일 무서운 소리가 있어요. 사모님이 여보 나 좀 봐요. 그때부터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냥 요번엔 또 뭘 잘못했나, 뭐가 모자르다 그러냐. 결국 모자르다는 건 돈이거든. 뭐가 모자라요, 뭐가 모자라요, 뭐가 모자라요, 그럼 결국 돈 모자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모님이 부를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하나님이 너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자식하고 사모님 보면 목사님들은 죄인인 거 막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목회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계신, 그래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 우리는 올드한 사람들은 옛날 주일학교 찬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 얘기.

여러분 아세요? 저도 찬양 사역자 하려고 했었어요. 전에 예, 전에 했었고 우리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목사들은 사모들은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요. 이 세상의 답인 여러분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하죠. 그리고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의 답, 아니 1000가지 만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예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 있게 살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프라이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목사님들 체험하셨을 텐데 저도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가지고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각자 성령 체험을 하는 그때 감동을 받는 방법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잡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에스프레소를 한 20잔 먹은 것 같아요. 잠을 안 재워요. 계속 생각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가슴에 영혼에 부딪히면서 너무 좋아서 이 구절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방송에서 세미나에서 부흥회에서 책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템플 대학을 만드신 그리고 설립하고 초대 총장인 러셸 코누엘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나 필받은 알리 하페드라는 다이아몬드 광산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갖고 6,000번을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걸 시켜도 그것만 했대요. 그것만. 너무 그것이 가슴에 와 닿아서 6,000번을 했는데 제가 요번에 계산해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몇 번 했는가? 198번인가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200번 하게 되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보물 같은 특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자신감 있고 위로해 주시는 주의 말씀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오기원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가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를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샤를로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베거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누프와 1000원, 에리카 종 1000원, 가스톤 바슐레르 1200원, 이하브 하산 1200원, 위르겐 하브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지금도 그런데 시인이자 자기가 시를 쓰자 평론가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한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강은교, 김남조, 황동규 이런 사람들, 이성복 이런 분들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자가 와서 시를 배우겠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그야 시 쓰기 전에 우리 커피 한잔 먹자. 그래서 커피점으로 갔어요. 그리고 메뉴판을 봤는데 메뉴판에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또 뭐 이런 것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메뉴가 나오고 그런데 그런 메뉴가 없이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이름에 가격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 불렀던 것들 몰라도 됩니다. 그냥 미학, 철학, 예술에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인데 샤를로 보들레로 800원, 칼 샌드베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누프한 1000원, 에리카 종 1000원, 가스통 바슐레르 1200원 딱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저 메뉴판에 메뉴가 안 적혀 있고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그리고 그 이름에 숫자가 적혀 있지 사람이 어떻게 숫자로 매돈 매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런데 그런 세상이야. 내가 프란츠 카프카 좋아하는 거 알지? 프란츠 카프카가 얼마니? 800원. 그럼 카프카가 800원이면 나는 얼마겠니? 그 이름도 없는 너는 얼마겠니? 세상은 그래. 세상은 돈으로 등급을 나누어. 사람이라도 말이야. 이런 세상에서 시를 쓰겠다고? 이런 미친 세상에서 시를 쓰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이게 오교원의 시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 목회자를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봐라, 건강을 봐라, 학벌을 봐라, 외모를 봐라, 백그라운드를 봐라. 너는 한 3등급쯤 돼, 5등급쯤 돼 라고 상품화시킵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다고 여겨요. 나도 그런 것 같아. 그 순간에 나는 5등급 상급 상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목회자를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다 그게 자아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부터 상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얼마 얼마. 마귀는 존재성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정말 잘못된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호박에 뭐라고요?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저는 그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캠페인 해가지고 이런 건 없앱시다 하고 몇 개 뽑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수박에 줄 빼봐라 호박 되나? 수박은 수박이고 호박은 호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그거를 상품화시킵니다. 그래서 몇 등급 몇 등급 모는 몇 등급 모는 몇 등급 사람도 목회자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헬라어 방언으로 하겠습니다. 아우트가르 에스멘 포에마. 만드신 바가 포에마. 여기서 영어에 포엄 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그의 시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영어 성경은 masterpiece, 걸작품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말하는데 마귀는 우리 스스로는 자꾸 상품화 시켜가지고 나는 몇 등급 되는 것 같아, 몇 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럴수록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사역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절대로 상품이 아니다, 너는 작품이고, 그리고 그냥 작품도 아니라 걸작품 하나님의 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왜 시에 필 받았냐면 저 한때 시인 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시인하고 원시인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위로를 받고, 제가 위로를 받고 정말 안 그랬어요. 저는 원래 시 쓰는 학과에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우리 학번 때는 대학을 세 개를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진짜 원하는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사업 아버지 실패해서 내 인생에 한 번만 부탁한대. 돈 버는 과 들어가달래. 넌 장남이자 장손인데 시인은 순수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는데 너는 좋을지 몰라도 가족이 다 죽는다. 내 인생에 한 번만 부탁한다. 돈 버는 과 가다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뭐 학교도 좀 이렇게 내려고 하고 장학금 받고 그렇게 이제 돈 버는 과로 가게 됐죠. 그래서 1학년 2학기부터 문학과 철학을 복수 전공을 하면서 꿈을 그때도 이제 찾아가고 그 시를 참 좋아했어요. 신춘문예도 하고 또 지금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책을 1.5권 읽습니다. 그 중에 시집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도 시편 읽듯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시를 읽고 시를 좋아했죠. 시인도 되고 싶었고 그랬는데 쓰지도 못하고 또한 실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얘야 시인하고 원신하고 똑같아. 그 소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듣고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시를 쓰고 목사로서 이러면 되겠구나.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는 중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네가 바로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는 거예요. 시.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한 감격을 받았습니다. 서약까지 하고 그 뜨거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내가 전도사가 돼서 전하겠습니다. 그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모님하고 데이트할 때 중매로 한 사람도 있지만 연애 결혼도 많이 있죠.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김철수, 이영이라고 해봅시다. 영희야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그런 편지 받았어요.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배어려 안 배는 님, 눈 감아야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얼굴 하나야 두 손으로 푹 가릴 수 있지만 그리운 마음 호소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이런 걸 받고 안 넘어오면 사귀질 마. 그 사람이 아니라 돌덩이요, 돌덩이. 그냥 터질 것 같은 마음을 3434라는 운율, 인간의 보폭 같기도 하고 들숨과 날숨 같기도 하고 우리의 숨결 같기도 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바람소리 같은 3434라는 아주 편안하고 익숙한 율격에 터질 것 같은 마음을 넣어버렸어요. 배오려 안 되는 님, 눈 감아야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그러니까 더 터질 것 같아. 그냥 마구 말해버리면 되는데 그 3434에 터질 것 같은 우주를 집어넣으니까 더 터질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시란 말이죠. 이게 시예요. 시. 시는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그 시인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눈물 흘리고 최고의 단어가 뭔가. 구스타프 플로베르라고 있습니다. 보바리 부인 쓴 그 사람이 일물일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우주의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건 두 개도 세 개도 없고 하나의 단어만 이걸 표현할 수 있다. 그걸 일물일어라고 했습니다. 시인이요. 그 하나의 단어를 찾아라. 그리고 그걸 말해다오. 그게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던져진 게 아니에요. 최고의 시인이 갈고 닦고 고민해서 던져

보내진 보내진 게 시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자, 소설가 김훈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훈 작가를 한 1년 전에 만났나요? 3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게 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 사람 칼의 노래, 활의 노래, 공무도화가, 하얼빈, 뭐 지금 진짜 중견 작가로 최고 아닙니까? 기자 출신에. 이 사람의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의 그 글이죠. 칼의 노래가. 거기에 첫 문장이 뭐냐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예요. 그런데 작가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할까, 꽃은 피었다로 할까 갖고 세 달을 고민했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꽃이 피건 꽃은 피건 그게 거기 뭐 그냥 청계천이 왕십리 갖고 막 다 비슷한데, 그런데 그거 갖고 세 달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진짜 물어봤어요. 진짜 그랬대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게 시구나. 우리는 그냥 꽃은 피었다도 괜찮아요. 꽃이 피었다도 좋아요. 그러는데 시인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택한 게 꽃이 피었다거든요. 그거 설명하려면 지금 3박 4일 걸려서 절제합니다. 자, 뭐냐면은 이렇게 던져진 것이 뭐라고요? 그게 시라는 것이죠. 자, 목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목회가 뭐냐? 100명의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100가지의 대답이 나와요. 제가 지금 인문학을 하나님께 기독교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문학자들한테 물어봐요. 인문학이 뭐냐? 그럼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가지 대답이 나와요. 시인한테, 시인 100명한테 시가 뭐냐? 그럼 몇 가지 대답이 나올까요? 거의 100가지가 나와요. 저는 그 중에도 로버트 프로스트, 가보지 못한 길 시를 쓴 프로스트의 시가 시의 정의가 제일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번에는 영어 방언으로 하겠습니다.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 없는 그 무엇, 해석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걸 시라고 했어요. 자, 전 자신 있게, 너무나 자신이 있어서 제가 캐시로 100만 원을 걸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한테 캐시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자신이 있어.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문과 교수님들한테도 이걸 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우리 김소울님의 시에 보면은 진달래꽃, 나보기가 엿고요로 시작한 거 있잖아요.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영어로 하면 I will let you go without saying a word. 그러면 그 make sense, 그 의미는 통하는데 맛은 없어. 근데 이거 번역해봐요. 살며시 지려밟고 가옵소서. 그냥 다 빼놓고 지려 번역해봐. 지려. 지려. 어떻게 그거. 이걸 얘기했더니 모든 영어 성경이 slightly lightly, slightly lightly. 그런데 원천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장한 목사님 아드님, 요셉 목사님 계시는데 거기서 제가 자주 갑니다. 요셉 목사님하고도 친분으로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요셉 목사님 자기는 안 돼.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팁토우래요. 그게 제일 비슷해요. 팁토우. 그런데도 지려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려를 어떻게 번역해요? 번역 못해요. 그게 시예요.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해석할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놓칠 수밖에 없는 그 무엇, 그게 시래요. 지려는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마귀는 우리를 너무 쉽게 잡아요. 쉽게 해석을 해요. 너 건강을 봐.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봐. 너의 학벌을 봐. 너의 백그라운드를 봐. 너는 몇 등급이야. 너무 쉽게 나를 잡아요. 나를 해석을 해요. 등급으로, 상품으로. 시란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없는 그 무엇, 해석할 수 없는 그 무엇,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쉽게 상품 몇 등급 몇 등급으로 잡을 수 없는 상품이 아닌 작품. 작품 중에서도 뭐라고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는 쉽게 잡을 수 있는, 목사야 너 건강도 안 좋지, 성도도 별로 안 모이네, 힘들지, 사례금도 못 받고 뭐하고, 넌 몇 등급 정도 돼,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걸로 해석하고 숫자로 등급으로 우리를 쉽게 넘어가게 잡을 수 없는 작품들이다. 저는 이거를 정말 성령의 은혜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자존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을 비롯해

그래서 전부 비참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상품화된 거예요. 상품화.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다 거기에 나눠져가지고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완전히 기가 죽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래요. 기죽지 말래요. 너는 상품이 아니야. 너는 너만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시야. 하나님 나라의 작품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천재가 있습니다. 천재. 노암 촘스키라는 그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는 이 세상에 천재를 다 죽여야 인생은 평안하대. 나 일면 이해가 돼요. 아니 천재는 안 돼. 어떻게 그것도 노력하는 천재는 안 돼요. 그냥 약간 둔재가 노력해서 게으른 천재는 약간 비등하게 갑니다. 근데 노력하는 천재는 안 됩니다. 대책이 안 돼요. 뉴턴 알죠? 뉴턴. 이것이 막 흑사병 돌 때 집에 가갖고 학교 휴학해내고 집에 가갖고 미적분 발명해 발견해내고 뭘 발견해내고 그거 없어도 사는데 우리 말이에요, 그죠? 그 천재들이 해놓은 거 우리는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천재 목사가 없어요. 천재 장로도 없고 이 세계는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만 천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각자 자신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일을 다할 때 높낮이 없이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죠. 세상에는 천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재 목사, 천재 장로, 천재 집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고 모두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시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이자 결론이 또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존재의 선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구에게나 선한 일, 사명이 있다. 사람은 두 가지예요. 내 존재가 뭔지를 알고 내 사명이 뭔지만 알면 끝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완전히 날아오르잖아요. 너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시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네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게. 자,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옵니다. 16편을 보면 아날로그 성경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와요. 그 믹담이 뭐냐면 시 중에 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내 시 중에 최고의 시, 후대 사람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시 중에 최고의 시, 그게 믹담이에요. 시편 16편인데 그 16편의 주제 구절, 기관차 구절이 뭐냐면 5절, 6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라모 슈베의 곡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이 들어간 1, 2부 시간에서는요. 지난 강원극동방송에서 있었던 본봉 콘서트 실황 중 강남 비전교회 한재우 목사님의 말씀 함께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부 시간에서도 한재우 목사님의 말씀 이어갑니다. 사랑이 들어간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와중에도 코스피는 8천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권과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성공과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외식 물가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들이 대출 부담에 힘들어

0: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을 누리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일찍 일터로 나온 자나 늦게 일터로 나온 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정을 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정을 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십계명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의, 즉 제다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해주는 언약적인 사랑, 긍휼인 헤세드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에 대한 애무나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히브리어로 제다카, 의라고 말합니다. 이 제다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든 의로운 상태와 기도, 용서와 사랑, 믿음과 순종과 같은 행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중에 제다카 외에 미시파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른 판단, 판결을 말하고 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시파트는 그 시작이 제다카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의 제다카에서 바른 판단 미시파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 후에 바른 결정을 하는 모든 과정을 다 미시파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미시파트들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는 우리가 법규라고 여겨지는 구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노예에 대해서, 상해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배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과 정의와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들은 사람을 옭아매기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법규들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라는 가해자가 있고 도둑을 맞은 피해자가 있을 때 가해자인 도둑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해자에게 형벌을 주는 것은 반대편의 피의자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폭행을 가한 사람에게 대한 형벌이 없다면 폭행이라는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억제하는 심판의 기능과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장의 미시파팀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규들이 나를 보호하고 나의 이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미시파팀을 행하면 산다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하시는 것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지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노예를 보호하고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재산을 보호하고 사람들

0: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정의를 보호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시파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 율법 조항들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규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구절은 해석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보복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하니까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해주라는 개념으로 여깁니다. 폭행을 당해 치아 한 개가 부러졌다면 가해자의 치아도 하나 부러뜨리라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피해자가 당한 만큼 동일하게 보복하라는 개념으로 단순하게 여기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복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법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보다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만큼 동일하게 보상해 주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동등한 보상 이상의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복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한적인 원칙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심한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피해를 입은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대응하면서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그는 또 다른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면 복수의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 피해받은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미시파팀은 재판을 할 때, 판결을 할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판관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만큼 보상해 주라는 판결의 기준을 이 구절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즉, 재판은 가해자가 어떻게 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법규, 미시파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이 말씀을 가져오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은 그 대상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미시파팀은 나라의 법과 재판에 관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한 개인에게 특히 피해를 당한 자가 가해자에게 어떤 정도까지 반응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석에서 재판관이 피해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관은 가해자에게 그가 입힌 손해와 동일한 배상을 피해자에게 해주라고 판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재판이고 판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만약 피해자라면 오히려 용서의 차원을 넘어 이해할 수 없는 더큰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해를 당하고 피해를 당했다면 복수를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해자가 그 복수의 고리를 끊으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큰 사랑을 평생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용서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55국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원듀 패밀리의 보혈 메들리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했더란 2부 첫 곡이었고요. 계속해서 2부 시간 강릉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님의 말씀 이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한곡 들으신 후에 한재웅 목사님 만나 뵙도록 하죠.

다윗이 춤을 세 번 췄죠. 죄사함 받았을 때 춤췄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윗성, 예루살렘성, 그곳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고, 또 시편 16편을 쓸 때 춤을 춘 거예요. 뭐냐면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일, 그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아니라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 있어요. 아까 제가 농담으로 전 찬양하기를 원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대학 다닐 때 저는 목사 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여러 가지를 섭렵해봤어요. 나 DJ도 했다니까, DJ. 여러분 DJ 뭔 줄 알아요? 뒤집고 제꾸요. 레코드반 뒤집고 제꾸. 마지막 세대예요, DJ. 그리고 그 저 대학로에서 언더그라운드 가수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존 덴버라는 가수 알아요? 존 덴버하고 우리나라 장로님 중에 윤형주 장로님. 그 두 사람 목소리 흉내내고 살았어. 재밌게 살았어요. 내가 찬양 사역이 내 사역인가? 또 이게 내 사역인가? 저 사역인가? 참 젊은 날에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다정도 병인 양하여 병들어 하노라, 잠 못 들어 하노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잘 정도야. 그래서 몸에 병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말도 못한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줄로 재워준 거예요. 줄로 재워준 구역을 발견합니다. 다른 거 다 잘라라.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이거다. 그때부터 날아오릅니다. 그때부터 이거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뭐라고요? 줄로 재워준 구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그걸 발견하면서부터 그는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없다? 높낮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천상 어쩔 수 없이 짜장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짜장면 마시죠? 근데 짜장면이 좀 비참할 때가 있어. 맛이 없을 때.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배부를 때 짜장면면은 따로 있어요. 딱. 나는 지나가다가 아무리 배불러도 국수 냄새나만 들어가야 돼 나는. 애들은 피자 빼 라면 빼 다 따로 있고요. 불었을 때 잘라 먹으면 돼. 짜장면이 제일 맛도 없고 비참할 때 짬뽕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면 짬뽕이 제일 비참할 때가 어느 때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비참한 짜장면이야. 행복한 짜장면이 있는데, 제가 어느 신학교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제목을 적어달라 그래서 행복한 짜장면 써놨어. 그러니까 이제 담당 그 교목이 이렇게, 목사님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세 번을 물어봐요. 행복한 짜장면이 있어요. 내가 짜장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둘째, 내가 짜장면이면은 뭘 위해 태어났죠?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내 맛은 최고예요. 이게 행복한 짜장면이에요. 나는 짜장면이다. 존재의 발견이에요. 평생 죽도록 내가 짜장이냐 짬뽕이냐 울면이냐 기스면이냐 탕수육이냐 몰라요. 버나드 쇼, 자기가 미리 적어놓은 무덤, 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게 버나드 쇼의 비문이에요. 그 제일 유명한 세계적인 비문입니다. 내가 평생 짬뽕인지 짜장면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야.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근데 제일 행복한 건 뭐예요? 존재예요. 존재는 행위에 앞서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 틀려요. 인본주의 인문학은 내가 누구냐에 대한 존재의 선언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면 또 3박 4일 걸려. 그래서 지금 절제합니다. 뭐냐면 존재는 행위에 앞서요. 존재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전해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최고로 행복한 건 내가 짜장이냐 짬뽕이냐를 알아야 돼요. 먼저. 그럼 내가 짜장이에요. 그럼 나는 무슨 맛을 내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묻겠습니다. 나한테는 국물이 없어. 왜 없어요? 그렇죠. 짜장이니까. 국물은 누구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는데 한 30년 걸려요. 뭐냐면은 내가 왜 국물 없느냐로 30년, 40년을 고민해요. 나는 뭔데? 짜장면이니까 없는 거예요. 국물은 누구 거예요? 짬뽕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네가 갖고 가라. 나는 짜장 맛을 내겠다. 그리고 내 맛은 최고다. 이때부터가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국물이 없을까? 국물 저놈은 많은데.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짜장면으로 지어줬는데 국물이 너무 부러워갖고 짬뽕 국물을 내 국물에 내 밥에다 부었어. 그걸 뭐라 그래요? 개밥이라 그래요. 개밥. 응? 하나님이 나를 짜장면으로 최고의 작품 시로 만들어줬는데 내가 스스로 개밥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개밥. 그때부터가 망하는 거예요. 나는 짜장이다. 그러면 나는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났다. 뭐예요? 내 왜요? 존재는 짜장이다? 사명은 짜장 맛을 내는 거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 맛은 최고다. 매튜 폭스, 영성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부지런하자, 부지런하자라는 결심이 아니라 게으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명, 불꽃을 발견하잖아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글, 지금 써야 될 글, 부탁받은 글, 쓰고 싶은 글, 그 한국 교회와 세계 앞에 해야 될 글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완성하려면은 105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난 그렇게 교만하지는 않고 104살까지 하나님 불러주시면 그때까지 이거 다 쓰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지금 인문학 하나님께 4집까지 했잖아요. 7집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또 다른 시리즈, 다른 거, 다른 거. 근데 그거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걸 이걸 위해 하나님이 불렀구나라고 안다운부터는 하루하루가 꽃봉오리, 하루하루가 아까워 죽겠어요. 정말 아까워요. 하루가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내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이 없어집니다. 열등감 여지간에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도 사모도 열등감 강합니다. 그런데 없애는 방법은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내 사명을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면 열등감이 없어집니다. 짬뽕 보고 이럽니다. 짬뽕아, 그래 너 참 국물 참 좋다. 너 이렇게 좀 날도 춥고 어스름할 때 국물 먹으면 끝내줘. 근데 말이야 짜장면도 맛있다. 바이. 우리 옛날 가난했을 때 졸업할 때 짜장면집 같이 짬뽕집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짜장면집 들어가가지고 짜장면 짬뽕 주세요 그러지 짬뽕 짜장면 주세요 그러진 않아. 짬뽕아 너 진짜 훌륭한 거 아는데 내 맛도 최고야. 내 맛도 최고야. 이 프라이드, 남에 대한 여백, 여유, 축복이 내 것을 발견할 때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고 내 것을 알잖아요. 집중하면 사람이 심플해집니다. 이때 심플하다는 것은 내용을 포함한 심플이에요. 순진이 아니라 순수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순수함이, 심플함이 있어요. 그 우리 목사님들 어디가 신방 가면 맛있는 거 이렇게 대접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사모님 생각뿐이 다 나.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요. 나도 나, 나도 나. 그래갖고 여보 뭘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 그리고 이제 일단 문자로 다 풀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또 순수하거든. 그러면 안 먹어도 좋다 그래. 여보 오늘도 이렇게 강원도 왔는데 꽃들이 철쭉도 이렇게 피고 저

근데 당신만 하겠어? 이런 꽃들이 이렇게 해주면 그치, 그치. 그래, 우리 목사들 돈이 없어서 이걸 이걸로 다 해야 돼. 말로 축복 다 해야 돼. 말로 축복을 다 해버려야 돼. 그래서 뭘 먹으면은 아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어디서 대접을 받았는데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을 받았대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여보 내가 사줄게. 내가 진짜 맛있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동네 구멍가게에 들어갔는데 설레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망설임 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망설임.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설레임 갖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임하고 망설임하고는 엄청 차이 나는 거 아시죠? 그 까딱하면 두들겨 맞아요. 나 우습게 하냐 이러면서. 근데 주인 아저씨는 뭐만 생각하냐면 나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더 팔아가지고 진짜 우리 처자식 좀 이렇게 잘 좀 먹여주고 이런 생각이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망설임이 설레임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한 소리 들어가도 그 사람한테 가면 깨끗하게 돼서 나와. 그리고 이제 목사님, 시골 목사님 서러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너무 유명해서 유머집에도 나왔어. 목사님 와서 예술의 전당을 가야 되는데 예술의 전당이 생각이 안 나갖고 전설의 고향 가자 그랬대. 택시 타고. 그런데 택시 기사님이 예술의 전당으로 데려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의 전당하고 전설의 고향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기사 아저씨한테 맞아요. 근데 이 기사 아저씨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나 빨리 산학금 내고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우리 처자식 잘 좀 먹여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설의 고향이 예술의 전당으로 들리는 거야. 내 사명이 뚜렷하잖아요. 이상한 게 내게 와서 다 깨끗해져. 교회는 이런 사람 많아야 돼. 이런 사람 있으면 아주 클리어해지고 신나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마다, 목회자마다 다 다른 겁니다. 구약에서, 저는 구약 전공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기적을 많이 일으킨 게 엘리사예요. 신약에서 기적을 하나도 안 일으켰는데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 하나가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보세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에겐 진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세요. 표적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기적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에겐 진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메시아가 아닌가 정도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기적 덩어리야. 기적 덩어리. 어떤 목사님은 방언도 안 돼. 주야 기도원 갖고 막 굶고 금식 넘어서 굶식하고 죽여라 그래도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근데 그분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진실이 있어요.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 가보면요. 집회 전에 부흥회 다 끝나는 거 아시죠? 이미 부흥회 다 끝나고 시작해. 그러니까 강사님 올라오기 전에 부흥이 다 끝났어 이미. 다 기도하고 막 우리 죄 때는 부까지 쳤어. 부까지. 근데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소망교회 가보세요. 거기서 부흥이 하면요 기도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러잖아요. 주여 소리는 강사만 해요. 강사만. 그리고 다 합심 기도를 뭐냐면 샤브샤브샤브샤브샤브 그래. 샤브샤브 기도하고 여기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소망교회 가서 내가 일주일 간격으로 갔었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당황하셨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크게 기도하면은 사람들한테 방해된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샤브샤브샤브 합니다. 그래. 자 묻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알죠? 어디가 더 옳아요? 어디가 더 옳죠? 우리 목사님들은 알아요. 다 옳은 거예요. 주신 게 다른 거예요. 여기는 그걸 주셨고 여긴 그걸 주셨어요. 높낮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자, 나한테는 국물이 없어요. 왜 없어요? 짜장이니까 없는 거예요. 짜장은 누구 것이요? 거기 것이요. 거기 것. 내 것이 아니에요. 나보고 우리 동료 목사 중에서 축구 목회하는 애 있어요. 이놈이. 이놈이 뭐냐면은 3부 예배가 축구야. 동네 사람 다 모아갖고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고 막 동네 사람 다 불러먹고 그냥 소 잡아먹고 개 잡아먹고 막 다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예배. 전도도 잘하고 얼마나 목회도 잘하는지 몰라. 나보고 난 축구하면 뭐냐면 주전 멤버야. 주전 멤버. 주전자 들고 왔다 갔다. 내가 축구하면 나는 앰뷸런스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 보고 그 목사님 보고 내가 하는 목회하라고 하면 3개월 후에 정신병원 들어갑니다. 주신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 어떤 사람은 재즈 같은 사람. 재즈는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배경이 돼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베이토벤의 운명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그러려는데 꼭 보면은 내가 깃발 들고 있어. 그래서 내가 결국 가보면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나 진짜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깃발 꽂는 건 나야. 옆에 시체 질비하고 그래서 그냥 피 흘리고 서 있는 게 나야. 운명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베이토벤의 운명 같은 사람. 어떤 사람 그럴래도 안 돼. 그냥 재즈 같은, 그냥 뭐냐면 안개꽃 같은 사람이에요. 주신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대로 살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기에 높낮이가 없습니다. 높낮이가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그냥 흥분해갖고 제가 절제를 못하겠어요. 지금 3박 4일로 더 하고 싶은데 그냥 빨리 시간이 없어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전형적인 시티보이입니다. 그런데 시골을 좋아했죠. 그래서 시골에서 살기도 하고 방학만 되면 살고. 2년 전에 침례교 농어촌 선교회 거기서 이제 붕회를 했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염 해주는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염. 여러분 염 아세요? 염?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막 닦아주고 막 붕대 감아주는 거. 그 염 해주는 원로 목사 얘기했더니 거기 앉아계신, 제가 지금 2년 전이라 그랬죠? 거기 앉아계신 목사님 중에 목사님 저는 지금도 염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염하는 농어촌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진짜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나 그거 하라면 내가 누워버려. 그냥 내가 누워버려. 그래서 이 염까지 해줘가지고 이 원로 목사님이 시신까지 안치해줬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안 좋다고 아들 집사님이 어두운 여름날 그 습기도 가득하고 그냥 구름도 가득한 날 이장하라고 목사님 좀 불렀대요. 목사님 갑시다. 그래서 무덤을 가 파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뭐냐 하면은 그 자리가 안 좋았나봐요. 시체가 다 썩었어야 되는데 반만 썩었대. 그래갖고 냄새나고 그 모양도 흉측하고 말이에요. 그 우리 목회자들 잘 알잖아요. 교회에서도 죽으려면 완전히 죽고 살려면 살아야지 반쯤 죽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 그런 게 있잖아요. 완전히 살아버리던가 그러려니 해. 완전히 죽던가 정말 자아가 다 죽던가 반쯤 했을 때가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시신이 그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거기에 송충이 같은 게 손가락 3배만한 검은 벌레, 무덤벌레가 있더래요. 그 무덤벌레가 계속 붙어요. 계속 붙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빗자루로 아무리 썰어내도 또 붙고 또 붙고 그러더래.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래갖고 따불 준대도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 집사가 목사님 쳐다보더래. 그냥 목사고 이제 올 게 왔구나 주여. 그래갖고 이제 그럼 우리 둘이 합시다 그러고 이제 무덤에 갔어요. 근데 진짜 목사님이 목사인데도 내가 여기 눕고 싶더래. 내가 여기 눕고 싶더래. 정말 못하겠더래요 자기가. 그 냄새도 나고 자기가 묶었는데 제대로 묶었겠어요. 막 튀어나오고 막. 근데 그것도 괴로운데 목사인데도 뭐가 두렵냐면 무덤벌레가 두렵대요. 그게 자기한테 붙을까 봐. 자기가 병나갖고 교회하고 가정 파탄나거나 이거 막 지금 병났다 그러면 그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거기서 목숨 걸고 기도를 했대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무덤벌레가 다 도망가더래요. 왜 도망갔느냐. 구름이 걷히면서 빛이 거기에 쪼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빛 내림 있잖아요. 빛 내림. 무덤가에 빛이 내리니까 무덤벌레들이 다 도망가더래요. 목사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줬구나. 목사한테도 사람한테도 누구에게도 무덤벌레, 어둠의 벌레가 있어요. 그거 내가 아무리 쓸어내도요 다시 붙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부흥회에서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갔는데 핸드폰 하나 울리고 드라마 한번 보면은 바로 옛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음번 부흥회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 무덤벌레 금방 붙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은 빛을 쬐는 거구나. 빛을 많이 쬐을수록 내 속에 어둠벌레와

그리고 아, 이런 무덤벌레가 없어지는구나. 목사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빛을 주는 나, 그 빛을 전해주는 목사인 내가 얼마나 좋은 사명자인가. 한없이 울었대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 이기는 거는 빛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기죽지 말고 우리 자부심 느껴서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빛으로 인도하고 빛을 많이 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송하고 빛을 많이 주어서 많은 영혼들 빛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축복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걸작품시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울산극동방송 전속 여성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나눴고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뜨란 1, 2부 시간 강남 비전교회 한재호 목사님의 특강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소중한 한표꼭 행사하시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애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제이워십의 꽃들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복받을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 영원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만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함으로 만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대답합시다. 저는 합니다. 이 종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대답해야 됩니다. 저는 합니다.

별로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24절 말씀,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라 그랬어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다양했습니다. 바알도 섬겼고 아스다롯도 섬겼고요. 몰록도 섬겼고 인몬도 섬겼고요. 각종 가증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저는 합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신자는 그럽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런 신들을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신자들인데 우리가 어찌 그따위 우상들을 숭배하고 섬기겠습니까? 그럽니다. 천만의 말씀. 신자라도 우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신자라도 우상 숭배 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신앙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다고요. 극도로 경계하고 경성해야 됩니다. 불교 신앙도 있고요. 제사 등을 비롯한 유교 신앙도 있고요. 온갖 종류의 무속 신앙도 있고요. 토템 신앙도 있고요. 현대는 어떻습니까? 극도의 인본주의 우상의 시대예요. 인본주의가 신입니다. 인본주의가 사람의 모든 것들을 점령해버렸어요.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교인인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오중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이중 정도가 아니에요. 오중이에요. 사고는 불교적이에요. 생활은 유교적이에요. 가치관은 인본주의입니다. 신앙은 반은 무속적이에요. 반은 기복적이에요. 나머지 반이 이제 기독교적이지. 오중신앙입니다. 교인 중에 점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풍수지리 따지고 명당 따진 사람이 있잖아요. 일진과 운수 따진 사람도 있잖아요. 관상 보는 사람도 있고요. 손금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우상을 숭배하는 교인들이지. 뿐입니까? 별것도 아닌 개꿈에 좌우되는 사람이요. 징크스에 좌우되는 사람이요. 다 우상을 숭배하는 교인들이에요. 교인 중에 미신 믿는 사람이요. 다른 종교에 대해 관대한 마음, 열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요. 뭐냐면 저 사람들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겠지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여기뿐이 없잖아요. 근데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는 교인들이지. 제일 심각한 게 뭡니까? 현대의 인본주의 우상의 PC주의, 공산주의, 문화막시주의, 종교다원주의, 각종 혼합주의, LGBTQ요, 변질된 인권운동이요, 급진적 페미니즘이요, 급진적 비건이요, 급진적 환경운동, 자녀우상화, 워크워싱, 깨어있는 척하는 그 인본주의 우상이요. 저 악질적인 인본주의 우상들입니다. 그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숴야 된다 그랬어요. 24절 말씀,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단군상 훼손하거나 불상을 깨뜨리거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부수면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옵니까? 그거 부수면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근데 아니거든.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지.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마음속으로부터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다 부수라는 말씀이에요. 가정 속의 우상들을 부수고 깨뜨리라는 말씀이에요. 생활 속의 우상들을 부수고 깨뜨리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깨끗이 타파하고 몰아내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것, 주님보다 더 귀히 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하고 정결한 성도 여러분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 우상이요, 생활 속 우상이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과감히 깨뜨려버리고 잘라버림으로 만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저는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그 다음에 언급하신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내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은 그것만 따로 떼어낸 말씀이 아니잖아요. 앞선 24절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명령은 이거예요. 모든 우상을 완전히 타파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조건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저는 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성도가 되기 바래요.
예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붙들어야지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늘 말씀 듣고 살아야지요. 말씀 사모가 살아야지요. 항상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야지요.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늘 말씀에 목을 메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라도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기 쉬운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몇 등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주님 섬겨왔던 성도들 돌이켜보세요. 몇 등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등이었습니까? 2등이었습니까? 혹시 꼴등 아니었나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던, 더 중시하였던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고 섬겨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그 다음 약속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해당될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먼저는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 복을 내리겠다 약속하셨어요. 25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리라. 육적인 풍성을 약속하신 말씀이죠.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가문이나 나라나 민족이 대대로 궁핍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좀 힘들면 다음 때라도 잘 살게 되는 거지. 천국 맛보기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김으로 여러분의 양식과 물에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합니다. 너희 가운데 병을 제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당시의 전염병들은 현대의 질병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병이 생길 가능성은 더욱 많았던 반면에 의술은 발달하지 않았던 때잖아요. 그러므로 당시의 각종 전염병은 사람과 가축에게 치명적인 거였습니다. 그 치명적인 전염병들로부터 지켜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치료해 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에 그 재앙을 내리시고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병들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26절 말씀,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어. 생육과 번성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복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라 그러셨어요. 특별히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낙태케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영적인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잘 섬김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육하고 번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거다 하셨습니다. 날수를 채운다는 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수명을 채운다는 말씀이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생로병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바로 그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잘 섬김으로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 가난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셨어요. 왕벌이 뭘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진짜 벌일 수도 있는 거죠. 팔레스틴 땅에 서식하고 있던 독한 말벌떼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개구리떼나 뭐 쥐떼나 악충 같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 때 이스라엘에 앞서 가나안을 침공했던 군대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람셋 3세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고 있을 때 먼저 가나안 땅을 침공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 앞서 람셋 3세를 왕벌로 파견하신다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앙을 가난 원주민들에게 보내심으로 그들을 쫓아낼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 대적 마귀를 괴롭히시고 악령들을 괴롭히시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만 하면 우리 앞길에 걱정이 없는 거죠.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지혜롭게

함께 하나님 그분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는 내 인생의 싸움을 대신 싸워달라 청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실 거예요.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그러운 여름 향기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무입니다.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의 손입니다. 우리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함께 잡아주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됩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기도의 손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새한글 성경에서 느헤미야 2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나와 함께 했던 것이다.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힘이 되고 가슴이 뭉클하게 느껴지는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내 편이신 하나님과 두 손 맞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세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가로 은혜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요. 054-256-3000번으로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1: 반갑습니다. 우리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취자님들,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 걷지 않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 많은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아멘. 목사님, 느헤미야가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보고 기도할 때 그 간절한 마음, 여러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텐데요. 목사님께서는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는 언제였을까요?
0: 사실 가족을 생각하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이제 핏줄들도 가족들도 있겠지만
1: 네.
0: 또 우리 영적인 가족, 또 교회를 생각하면 또 그렇고요.
1: 맞습니다.
0: 네, 아마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가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받으시는 줄로 믿고
1: 네.
0: 힘을 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 맞습니다. 저도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긍휼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0: 네네.
1: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그 어두운 시대에 또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 시대를 밝히며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부릴 듯 일어나기를 소망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러나 다른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을 찾기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나라와 민족,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때에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있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맞잡은 두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꿇은 무릎을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감사합니다.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첫 기도사연 순서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82입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2년째 계신데 빨리 걸어서 퇴원하셨으면 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정말 아버지께서 정말 속히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마 2년이라고 하시는 거 보면
1: 네.
0: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제 요양원에 계실 텐데요. 이제 저희 교회에도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신방하는데 이제 정신은 다 온전하시고 네, 몸만 불편하셔서 이렇게 누워 지내시는 분들 보면 참 하루가 그렇게 길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얼마나 또 답답하시겠습니까? 또
1: 맞습니다.
0: 가족들도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우리 모든 가정들 또 환난 중에 있는 또 건강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베데스다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특별히 더욱 부족한 자였던 38회 된 병자를 주님이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참으로 4282님의 우리 아버님께서 벌써 2년째 병상에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명령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응하여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모든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님께서 참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이전에는 내 몸이 내 것인 줄만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고 정말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그리고 정신은 온전하여

0: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2년째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아버님의 마음속에 가족들에게도 몹시라도 말하지 못한 서러움과 아픔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손붙잡아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알게 하셔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가족들도 교회 식구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날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 햇살 아래에서 함께 걷고 대화하며 가족의 정을 누릴 때를 분명히 허락하실 줄 믿사옵나니 우리 4282번님의 아버님의 회복과 또한 모든 가족들의 그 기다림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온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6611번님입니다.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으신데요. 첫 번째는 미국에 있는 막내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우선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저희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게 하소서. 자, 세 번째로는 막내딸이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간절히 쓰셨어요.
0: 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님을 위해, 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분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6611번님 그 따님이 미국에 계시다는 거 보니까 또 미혼이시라는 거 보면 아마 유학이나 아니면 뭐 직장 때문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멀리 떨어져서 또 6611번님뿐만 아니라 뭐 군대든 아니면 직장이든 유학이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둔 그런 모든 가정들이 함께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했으면 주님.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6611번님의 이 귀한 막내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서 정말 좋은 비전과 뜻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먼 타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막내딸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0: 참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장성하였어도 항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고 어디에 있든지 그래도 알아서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 엎드릴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지 않으시는 줄로 아옵나니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좋은 사람들 만나고 겪게 하시며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뿐 아니라 정말 함께 믿음 생활하며 자신에게 허락하신 좋은 은사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또 좋은 배우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또한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길에 어려움 없지 않게 쓰지만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무엇보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우리 엄마가 갖고 있는 이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본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자녀, 축복의 딸로 삼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자, 익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고2, 고3 연년생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상 미디어 등으로 성경 읽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과감히 이것을 덮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의지해 힘든 고3과 고2 시절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담대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려요. 올려주셨어요.
0: 네, 아마 어머님이시겠죠.
1: 네.
0: 익명으로 주셨는데요. 네, 우선 먼저 위로를 전합니다. 사춘기 연년생 두 아들.
1: 정말 존경합니다.
0: 네, 그래도 이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주셨을
1: 맞습니다.
0: 텐데요.
1: 네.
0: 네, 고2, 고3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단순히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뿐만 아니라 아이의 이제 인성 또 마음 그리고 생각 비전이 형성되는 시기니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신 이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두 자녀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를, 그 애타는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지금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의 일을, 자녀들에게는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고2, 고3 아들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하루에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할지를 고민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너무나도 편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텔레비전보다도 컴퓨터보다도 핸드폰이라는 이 미디어가 유용하게도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정말 시간을 낭비하고 때로는 헛된 생각을 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떤 것이든지 우리 아들들이 어떤 것이든 거룩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정말 이 시기에 진학이나 아니면은 취업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인생에 최선을 다하여 새로운 관문,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배우고 마음껏 꿈을 꾸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그러나 그 지경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지경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있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우리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가치를 붙잡고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2667번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계획하여 기도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부동산 매각이 잘 이루어져서 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 네, 우리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네. 주셨습니다. 아, 참 그 어려운 길을 이제 또 맞습니다. 앞두고 계십니다. 예, 고민하시는 바가 어떤 건지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교회 안에 평안이 있고 아멘. 또 하나 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처소를 허락하시고 그 처소에 모여 또 함께 예배하는 백성들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667번님께서 우리 헌신하시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꿈을 주셔서 새 성전을,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계획을 또 세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어려움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1: 아멘.
0: 왜 새로운 예배당을 새로 건축해야 하는지 모두가 함께 그 마음에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예배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분에 넘치는 욕심으로 하는 건축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디자인과 건축과 크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여, 아무래도 또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 다해 또 예물도 드리며 또 여러 가지 알아볼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어느 누구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동산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정말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필요해서, 그리고 지금의 또 예배당이 부족해서 새롭게 건축을 하시는 것일 텐데 건축하는 과정에 많은 성도들이 혹시나 마음상에 떠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끝까지 이 교회에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의 몸이 찢기고 나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5, 3, 8

0: 12월에 태어날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할머니입니다. 아들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꼭 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설레실까요?
1: 아,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네 저는 그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도 됐고 네. 이제 초등학교 6학년도 됐고 하는데 아직도 조카들을 보면 설레고 또 그렇게 좋습니다. 어린 아기들을
0: 예쁘죠?
1: 보면은 네, 너무 복입니다.
0: 맞습니다.
1: 정말 또 이 저출산 시대에 네. 이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신 또 불임 부부들도 기도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네. 이렇게 새 생명 주신 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0: 맞습니다.
1: 또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의 기도 제목 우리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5538번님의 이 가정에 또 귀한 또 아가를 귀한 손주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월입니다. 아직도 여러 달이 남아있지만 더운 여름을 또 거쳐야 하고 또 우리 며느님이 더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 이 복중의 아이를 잘 품고 양육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요 정말 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를 두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이요 정말 기도받으며 태어나는 아기는 얼마나 축복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가진 소유의 크기를 따라 금수저니 흙수저니 논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보화를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할머니의 믿음을 우리 아드님도 며느님도 하나님 꼭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급변하는 사회 가운데서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진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꺾이지 않을 소망. 하나님 우리 새로운 아가가 태어나 살아갈 세상은 더욱 험난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온전히 갖춘 아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 믿음의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가정을 돌보시고 뿐만 아니라 아기를 양육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오며
0: 아멘.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중보기도 사연 보내주세요. 두 번째 은혜로운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두 번째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이 시간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426번님, 작은 시골 마을 우곡리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세요. 아멘입니다.
1: 아멘, 아멘. 네, 정말 귀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장 합동교단 경동노회 소속인데요. 항상 저희도 기도할 때마다 노회 안에 작은 교회들, 시골 교회들이 같이 성장하기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기도하고 아멘. 있습니다. 정말 귀한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이 마을, 우곡리 마을을 위해서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2426번님 복음 들고 정말 힘차게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426번님이 바라시는 소원, 우곡리 마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룩한 마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우곡리 마을을 책임져 주옵소서.
0: 아멘.
1: 이를 위하여 이곳을 지키는 교회들도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시골 내, 우리 지방의 많은 사정들이, 젊은이들은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목사님께서도 열심히 준비하여 또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하더라도 때로는 성도들이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라 듣는 귀가 또 준비되지 못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끝까지 영적인 총기를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지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2426번님과 같은 동역자들에게는 함께 맞잡는 손, 함께 무릎 꿇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대한민국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그곳에서 왕이 되어 주시도록, 그 시골을 이끌어가는 어떠한 문화도, 또한 어떠한 생각도, 또한 사람의 어떠한 요행도 그곳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곳에 주인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친히 임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큰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오 아버지이심을 믿사옵나니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0: 구석구석 모세 혈관이 이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 성령의 양분이 충만히 전달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우곡리 마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0691 번님, 저희 외삼촌 건강에 위험신호가 켜졌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매일 매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삼촌이 하나님을 꼭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심각한 위험이신 것 같아요.
1: 네. 네.
0: 또 저희가 짐작을 물론 하는 것이지만 네. 또 간절한 이 조카 되실 텐데요. 이 외삼촌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0691번님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위에 외삼촌 위에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참된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그때에 보통 사람이라면 부정에 전염되었겠지만 부정을 이기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회복과 거룩함을 주신 예수님의 그 손길로 우리 0691번님의 외삼촌을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떤 병이든 주님을 이길 수 없고 주님이 고치시지 못하실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0691번님의 외삼촌에게도 건강의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물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신 것도 안타깝지만 또 그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외삼촌의 모습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소화되지 못하고 녹여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더욱 안타까운 이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론 회복되어야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게 붙잡힌 자들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주님과 함께이기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다고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일 텐데 하나님, 아직 외삼촌께서 그 기쁨을 모르시고 계시오니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인정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평생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실 하늘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이끌어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신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사랑하는 외삼촌님께서 하나님을 만나 평안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8151번님입니다. 사람과 권력과 관습 이런 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사업적인 부분, 부부간에 또 가정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정말 살길 원하시는 네, 것 같아요.
0: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함께 생활하던 이제 지내던 우리 성도님 개인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에게 그런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 정직하게 사업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못 하신대요. 그만큼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수많은 관습 또는
1: 예,
0: 안타까운 좀 네. 이제 뭐 비리들이든지. 그런 모습들이 사실 어려움이 있는
1: 답답합니다.
0: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1: 맞습니다.
0: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생각해야 네.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도움을 반드시 주실 줄 네. 믿습니다. 우리 같이 위하여 8151번님 위하여 또 같은 또 사업을 믿음의 사업장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0: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본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것은 사람의 욕심입니다. 하나님, 온갖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람이 만든 것들이 그렇게 헛되고 그렇게 미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 내 맘대로 안 되니 이 답답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8151번님 가정에도 정말 사업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마음들, 그리고 정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권력의 손을 뻗는 자들, 그리고 관습과 또한 관례라는 이름으로 항상 요구되어지던 온갖 부당한 일들을 참으로 얼마나 많이 겪으셨을지, 하나님 또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업장을 이끌고자 하지만 정말 그 속에 한계를 느끼며 주저앉는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끝까지 공의와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기고만장하던 자들을 주님이 다 무릎 꿇게 하시며 그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겠다 하신 주님께서 참으로 정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대에 서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사람을 생각하며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업하고 그렇게 가정도 사업장도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8151번님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부가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고 또한 남편은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때로는 담대함도 필요할 줄로 압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담대하게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 용기도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정도 사업도 형통케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말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4887번입니다.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라고 올려주셨어요.
0: 네. 기도 제목이 길지는 않아서.
1: 맞아요.
0: 네.
1: 길지가 않아서.
0: 네.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나중에 또 기도 제목 보내주실 때 조금 더 예, 자세한 기도 제목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충분히 또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정말 반석이 되어 주시도록.
1: 아멘.
0: 이 가정이 다른 것 위에 모래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1: 맞습니다.
0: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바로 이 믿음이, 그리고 주님이 친히 반석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 그 어느 곳이든지 주님께서 그곳을 든든히 붙잡아 주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887번님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가정이 반석 위에,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셔서 아무리 세찬 물과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고 위협이 다가와도 하나님, 이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반석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위에 이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반석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무래도 또 이 가정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겪는 수많은 일들, 그 속에 어려움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 때로는 기쁜 일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며 기쁠 때는 하나님께 충만한 감사를, 슬플 때도 슬픔에 잠식되거나 슬픔에 휩싸여 하나님 찬양을

0: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4887번님의 이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함께 믿음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입을 열기 어려워 전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선뜻 말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셔서 온 가족이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우리 4887번님의 가정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두 손 위에 응답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님, 진행의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결혼을 소망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만남의 자리 청년이여 결혼하라 시즌3가 6월 3일 수요일 포항 기쁨의 교회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말씀 안에서 이성교제와 결혼특강, 신앙 안에서 교제와 로테이션 만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는 복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회 전국연합회 SNS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997-6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 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만민교회 김영근 목사님입니다.
1: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행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섬길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며 생명이 귀히 여김을 받는 참된 번영과 풍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를 허락하시고 남과 북이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온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교통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근데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극동방송의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1: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선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일꾼을 뽑는 제9회 지방선거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일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밥 디트머 박사님이 처치리더스닷컴의 리더십에 관한 20가지 성경부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 나온 말씀입니다. 디트머 박사는 칼럼에서 만약 당신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에 관한 조언을 구한다면 가장 먼저 리더십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또 악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또 시편 78편 72절 말씀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사람 또 악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는 그런 날이 오늘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백성을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멋진 위정자가 오늘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을 헐리우드 영화의 영웅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만 살겠다고 미친 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배우고 체험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 앞에 놓인 모든 싸움과 역경, 당연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답이자 최고의 답, 아니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쉽게 지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흔한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면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지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상하게 합니다. 여기 다윗과 그 일행을 보십시오. 그들은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경험합니다. 블레셋을 쳐서 그 일날을 구하고 심지어 전리품까지 얻은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들의 처음과 끝을 다르게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가라고 하셨고 블레셋을 붙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정자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어느 날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6월 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이어달리기는 이어달리기인데 네.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라는 말 혹시 아시는지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전역에 요즘 청소년들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를 쓰고 또 계주 형식으로 평양까지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충성심을 경쟁적으로 유발하려는 일종의 행사인데 네. 이 북한은 큰 행사를 앞두고 종종 이런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근데 한 사람을 향한 충성을 보여야 하는 북한의 청소년들인데 이미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충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북녘의 청소년들, 이 청년들이 겉으로는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이미 뭐 자본주의들을 많이 맛봤고요 또 자유세계를 동경하게 되면서 말뿐인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충성을 보여야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소중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1: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 남과 북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면서 헌신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이 하나 된가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오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0: 네.
1: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계절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찬양사역자 지영의 음성으로 그리스도의 계절 오늘 오해피데이 첫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 남북한의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꿈을 가

0: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1: 그렇게 기도의 한 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출석 인사로 보내주고 네. 계세요. 울산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도하고 와서 떡국 먹고 빨래 개며 듣고 있어요. 샬롬이라고도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오전에 뭐 전도하고 오신 분들 계실 거고요.
0: 특별히 오늘이 또 이제 임시 공휴일이라서
1: 그렇죠.
0: 아마도 좀 여유 있게 보내시면서 자녀들과도 함께 하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축복하실 때 북녘의 아이들도 기도하시고 또 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많은 후보자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할까? 여러분도 보시면서 이제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일꾼이 뽑히는 거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표, 여러분 이 투표권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네.
1: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로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0: 네.
1: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을 어린이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싶기도 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0: 네.
1: 라고도 주셨고 북한의 아이들 세대, 저의 딸과 같은 아이들 세대, 다음 세대들도 얼른 복음 통일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0: 아멘.
1: 소망합니다.
0: 네.
1: 6376님도 기도의 한 줄 보내주셨어요.
0: 그리고 오늘 선거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분들이,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분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이런 기도 중요합니다.
1: 아멘.
0: 예, 잊지 마시고 오늘 꼭 투표장으로 지금 고고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1: 그렇죠.
0: 예, 오늘 또 지역의 일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이런 마음들이 모아서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또 헌신할 분들이 세워지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아직 투표 시간이 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한
1: 네.
0: 5시간 정도 남았는데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데이 수요일 순서 만나볼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편 한 편 좁혀보는 한 편 차이, 언어 차이 퀴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북방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러시아 지역으로 외화벌이를 갔다가
0: 네.
1: 극동방송을 청취한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리고 듣고 싶으신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도 그리고 축하사연도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하시지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자녀들이 아마 집에서 듣고 계신 분들, 자녀들과 함께
1: 네.
0: 그렇죠? 공휴일이라서 편안하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투표하시고 방송 들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1: 오늘은 또 가족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0: 그래요.
1: 그럴 줄 믿으면서 또 치킨 상품권이 남아있는 만큼
0: 아~
1: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상품권을 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 민수 이야기 준비되어 있죠?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0: 네.
1: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꽁트 후에 보기까지 내드리니까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집에 오자마자 그냥 다리가 말을 안 듣네.
1: 그러니까 지금 여보 얼굴이 딱 거느쥬가려는 그런 얼굴이에요.
0: 거느쥬, 뭔가 내가 게으르다 뭐 그런 느낌이지. 이거 상당히 부정적인 말 같은데 자기야.
1: 아니에요. 딱 지금 여보 모습인데. 아유, 나도 오랜만에 긴장했더니 딱 거느쥬해지네.
0: 아, 뭔데 뭔데. 나도 알려줘. 그게 무슨 뜻인데.
1: 자, 보시라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식은땀 나도록 긴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느쥬하다. 뭐겠어요?
0: 알겠다. 아, 맞네. 아, 그러니까 나 지금 아주 진짜 거느쥬하다.
1: 이제 알겠지요? 오늘은 좀 거느쥬하자고요. 아, 오늘은 밥을 못하겠어요. 오늘은 여보가 좋아하는 치킨으로 어때요?
2: 오늘이 날이군요. 치킨 상품권이 나갈 날이었습니다.
3: 그러니까요. 의도한 게 아닌데 어떻게 치킨을 얘기하네요.
2: 자, 이렇게 뭔가 목소리 텐션이 좀 다르잖아요. 서로 좀 다투거나 네. 서운해하거나 이런 거 없이 편안합니다. 뭔가.

0: 자, 북한말 표현이 나왔는데 거느즉하다라는 말의 우리 뜻은 무엇일까?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1번
1: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
0: 긴장이 풀려서 편안하다. 2번
1: 게으르다.
0: 이런 게으른 것. 거느즉하다. 아니 그렇게 거느즉해요 라는 그런 네. 표현이 나왔는데 아휴 나도 긴장하고 있었더니 거느즉해지네 라고 했습니다.
1: 거느즉 저는 이 표현이 거의 처음 보는 표현인데 네. 그래도 이걸 보자마자 그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근데 예수님이 정말 거느리시면 네. 거느즉해지는 것 같아요. 오. 다 내려놓고 뭔가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긴장감이 촥 이렇게 되는
0: 맞습니다.
1: 그쵸?
0: 그냥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찬양이 김도연의 샬롬이었는데 바꾸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예수가 거느리신 이 찬송으로 준비했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도 없고 뭐 이런 상태 있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뭔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애타했던 것들이
1: 맞아요.
0: 막 이렇게 문제 해결됐을 때
1: 마음이 평온해지죠. 평안이
0: 찾아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느지겠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주님의 은혜로 거느직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1번
1: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
0: 2번
1: 게으르다.
0: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1: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거느직하다가 무슨 뜻일지 1번과 2번 중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네.
1: 오늘 또 이렇게 쉬는 날인 만큼 거느직하신 분들에게 치킨 상품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정답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빨리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도 해보십시오. 혹시 우리 자녀가 이제 곧 시험 기간인데 거느직해 있다고 해서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아이들이 이렇게 거느직하게 있어도 괜찮아요.
1: 괜찮나요?
0: 괜찮지 않을까요? 아직 시험 한참 남았어요. 나만 이런가? 자녀 길러보세요! 하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너무 타박하지 말고 아셨죠? 자, 정답 기다리는 동안에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0: 국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국동방송 아니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동방송을 통해서 삶에 희망을 주고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듣고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활을 한 거죠.
3: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 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 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 이 시간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정착 수년차가 되어가고 계시는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저희가 러시아에서 웨어버리를 하시면서 90년대부터 라디오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났던 우리 집사님께서 협박을 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시고 탈북을 결심하셔서 러시아에서 지내시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던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눠봤어요.
2: 예.
3: 근데 보통 이렇게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집사님처럼 해외에서도 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아 이런 말씀이 아 요 말은 참 좋은 말이다 라거나 아 요거를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해 볼 수 있겠다 라고까지 가신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이렇게 뭐 단어를 표현하자면 나의 어떤 삶의 변화라는 부분들이겠죠. 우리 집사님께서는 방송 들으시고 어떤 부분들이 많이 변했던 것 같으세요?
2: 저는 이제 성경을 조금 모르고 이제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모든 걸 사랑으로 듣고 남의 허물을 파헤치지 말라. 근데 이제 북한은 그렇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이제 생활 총화를 합니다. 당 생활 총화, 뭐 사로총 생활 총화 하면은.
3: 네.
2: 그때 이제 자기네가 일주일간에 이제 잘못한 거를 저지 앞에서 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국동방

0: 찬송을 들으면서 말씀 중에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그게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는 그 회개하면은 북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1: 네.
0: 당생활총화, 사르총생활총화 할때 나의 잘못된 걸 털어놓는 그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뭐총 올라가 있는데 하늘에
1: 네.
0: 그분이 뭘 듣는다고 내가 일주일간에 뭘 잘못된 걸다뭘 털어놓아야 되나?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그 생각해보니까 북한에서 생활청하고 딱 같은 거예요. 일주일 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생활청하도 북한도. 근데
1: 되게 날도.
0: 여기는 주일 예배 뭐 하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뭐 회개하라. 그 말은 좀어안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회개를 하면 기도하나 이런 그 설교하는 말도 듣고
1: 네.
0: 기도하는 이제 목사님 음성도 듣고 그한 주간도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럼 사업 보고서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이런 것도 이제 좀 의심이 갖고 그랬지만은
1: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를 드리고.
0: 이쪽으로 저쪽으로 봐나 말씀은 좋아한데 좋아한 거예요. 왜? 모든 거의 성경 말씀을 알기 전이지만은
1: 네.
0: 설교가 좋았는지 아니면은 김장한 목사님 원래 말씀에 대한 시술이 좋았는지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데
1: 네.
0: 말 알아둬서 감동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 구절 말씀이라도 딱 나의 생활과 내일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좀 기대감도 갖게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러면 그 생활총화와 같았던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0: 그것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 티끝만한 흠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거기는 제가 동행을 한 거예요. 왜?
1: 네.
0: 하나님 말씀하고 북한 생활청화하고는 형식은 같지만은 내용은 좀 많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옆 사람이나 뒷 사람이나 앞 사람한테 피해를 끼지 않고 좋게 줄수 있을 때 주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1: 네.
0: 허물을 감싸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내가 지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전제 자체도 차이점 중 하나죠.
0: 그렇죠. 맞아요.
1: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회개하라 라는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말 차근차근 집사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처음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이 좋다고 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처음 들었던 말씀, 기억에 남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러시아에서 신앙생활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0: 그렇지.
1: 이
0: 맞아요.
1: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또 묵상하셨던, 읽었던 말씀이나 아니면은 자주 들었던 이런 찬양들이 또 있으실까요?
0: 그렇죠. 제가 99년도 이제 좀 뛰쳐 나오면서 사업적으로 제가 성의보소 장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1: 러시아에서요.
0: 저그 한국 목사님들한테 좀 팔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하바롭스크 교회라고 이제 갔댔어요. 거기는 중국 조선 동포들이 위주로 해서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1: 네.
0: 그쪽으로 가면서 조금 또 이제 설교를 들어봤는데 좀또 다른 설교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는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은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니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그러니까 이제
1: 아.
0: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0: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조용 뭐 방에서 하든지 통고 가면 하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싶은 거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뢰는 것처럼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된다고 구하면 된다고 근데 그거는 좀또 너무 아닌 것 같고
1: 왜 아닌 것 같으셨어요?
0: 그 아니 내가 뭐 지금 현재 삶된 부족함인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들 반말까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두드려 성경을 반에서 봤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사냐 해서 아니다고 난 감사하게 안 산다 그러니까 왜안 사냐 해서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이 축적 잘 되고 잘 돌아가는데 내가 범사에 감사할 일 있냐 그건 기독교 면에서 그런 거 있지만 그런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 네.
0: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거잘 되려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여쭈고 기도하고 하루 어느 하루를도 지켜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침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형식적으로 또 이제 조금씩 했던 습관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좋다고 하면 쫙 파고 두는 상태 동상이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왜저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하냐 내가 사서 내가 피땀을 들여서 버는 돈을 가지고 쌀을 사서 불 사서 먹는데 이거 하나님이 좋은 건 아닌데 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해야 되냐고 이런 반문도 해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꼭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제가 살다 보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디 갈 때부터 가고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와 다 아침 저녁을 하지만은 그때는 평화롭게 모든 거 생활이 풍족했고 하니까 또 잠깐 있고 이제 떠난 적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그런 거지.
1: 처음 그런 방송 통해서 들으셨던 기도들도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0: 그때 기도 제가 두던 중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말이 제일 많이 들었던 기회, 평안을 주시고 우리 범사에 잘된것 같이 우리들이 잘 되게 하여 주 그런 기도 소리들. 근데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구기도를 할 때마다
1: 네.
0: 조금 말씀만 그냥 전달하면 되지. 기도는 또 무슨 저렇게 이상한 기도를 하냐고 그런 거에서 기도 쪽으로도 많이 불편한 건 없었지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좀 생각을 했댔습니다.
1: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목사님?
0: 지금은 기도하면은 우리 하루 생활에서 삼끼 먹는 것도 같지만은 눈을 떠서부터 오늘 하루를 인내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걸로 해서 아침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좋은 하나님께 여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일가로 삼아서 정말 좋습니다.
1: 그렇게 회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방법. 또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셨죠?
0: 그렇죠, 당연히.
1: 오늘을 시작하면서도 올려드렸던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로도 풀어나가 주시는 은혜의 여정도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집사님께서 요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까요?
0: 예, 저희는 지금 러시아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는 축복 속에 이제 살고 때문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기도는 저희가 물론 오늘날 제가 러시아에서 이제 쫓기지 않고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았구나 하는 그런 안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 사역, 유대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올려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북한 복음을 위해서 통일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가 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아멘. 복음의 전달자로서 러시아에서 또 중국에서도 많은 전달자 분들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녘에서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또 북한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그리고 이곳에서도 함께 기도하

0: 알겠습니다.
1: 아멘.
0: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그 한 걸음을 감사로 출발하고 계시는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극동방송은 나에게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로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렸는데 네. 한뼘짜이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1: 오늘의 한뼘차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거느즉하다 무슨 뜻일지 1번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 2번 게으르다 가운데 네. 1번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0: 그래요. 뭔가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됐을 때 걱정 근심이 없어졌을 때 뭔가를 이루는 목표를 이뤄냈을 때 그 뒤에 오는 아 긴장이 풀렸을 때 그냥 마냥 기대고 누워있고 싶은 이런 마음 있죠.
1: 맞아요.
0: 이럴 때 이제 쓰는 말이에요. 거느즉하다.
1: 약간 느슨해지는 느낌을 거느즉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0: 네.
1: 오늘도 북한 말을 하나 알아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네. 보내주신 분 계시고요.
0: 야, 그리고 북한학 전공자입니다. 매일 오. 이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면서 많이 저도 배우고 있어요 하셨는데
1: 네.
0: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자녀들과 함께 문제 맞춰보면서 이렇게 하나 되는 시간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네. 예. 더 많이 소통하세요.
1: 맞아요. 그리고 오늘 가족들과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치킨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0: 네.
1: 오늘 당첨되신 분들 제가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 텐데 샵 1069번으로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0: 네.
1: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유, 오늘 당첨 안 됐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일도 있으니까요. 아셨지요? 자, 저희는 끝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릴 텐데 오늘 지방선거 날입니다. 잊지 않으셨죠? 그냥 노는 날 아니에요. 오늘도 또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네. 더 힘내주시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또 우리의 일꾼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소중한 한 표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투표소는 다들 아시겠죠?
1: 네. 검색하면은 또 다 나오니까요.

0: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오늘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1: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자라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남자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 그런 트랜스젠더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 거주하는 남자 미겔은 자신의 이름을 여성 이름인 미셸로 바꾸고 자신이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며 평소 여자 화장실을 드나들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절대로 남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한결같이 주장해오던 미겔. 그는 실제로 머리를 여성처럼 기르고 화장을 하는 등 여성으로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권리를 얻은 그가 결국 10살 여자아이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의 죄질이 심각하여 그는 최대 70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라고 미국 언론은 전한 바 있습니다.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한 사례가 한국에서도 최근 발생했는데요. 이를 본 많은 국민들의 불안을 호소하는 댓글들을 인터넷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계 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계 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So take my hand.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극동 방송 사랑하는 애청자 전준민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초등학교 4학년 장난꾸러기 딸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섬기는 저는 장애인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이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분들을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천하보다 귀한 장애인분들에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전준민 전파선교사님 만납니다.
2: 아, 제가 20대 후반대에서부터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쪽 분야에서도 일을 했고 현재는 장애인 주간보호소에서 최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배웠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았지만 정말 그 영혼들 앞에서는 정직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이 귀한 영혼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귀한 영혼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제 자신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받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3: 전 선교사님은 어떻게 처음 생명의 복음을 접하게 됐을까요?
2: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유교와 불교와 무속을 신봉하는 집안에서 이남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너무 아프고 자주 아프고 죽을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는데요. 특히 우상을 30년 넘게 섬기는 등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온갖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의 권력이 삶의 중심이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지만 저의 삶은 삶의 현실은 늘 만족할 수 없었고 두려움과 좌절 그리고 불안과 슬픔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졌고 자살을 결심했는데 자살을 하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 삶의 고난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전준민 선교사를 부릅니다.
2: 하나님이 저에게 요한계시로 3장 20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죽음에서 참 생명을 얻었고 그 후부터는 저의 모든 인생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자 주인이 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극동 방송을 애청합니다.
2: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고 많이 피곤하고 잠하고 싸우고 있는 힘든 저의 마음을 극동방송 청취를 통해서 회복되는 힘을 얻었어요. 우연히 방송을 틀었는데요. 이 극동방송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저는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늘 불교 방송을 애청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방송 채널이 극동방송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기도가 생활화되는 그런 큰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고 힘에 겨워 지친 영혼들을 위해 전하는 생명의 말씀과 찬양하는 찬송

0: 목소리를 들을 때 심령에 큰 위로와 감동이 빌려와 어느덧 짜증과 원망과 피곤이 물 흘러가듯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칩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의 헌신의 길에 들어섭니다.
0: 작은 섬김의 손길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 심령의 감동으로 받았고요. 이렇게 직접 발로 가지 못하는 곳까지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복음 전파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여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 절망과 슬픔에 빠져 희망 없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고요. 또한 자유가 없는 나라에 십자가 복음이 방송 전파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자유를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전파 선교사 동참을 통해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역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고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0: 사랑하는 은서 엄마, 남편으로서 정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참고 나를 주님 안으로 인도해준 인생의 반려자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 또 감사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많이 어렵고 절망스럽지만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은서 엄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장난꾸러기 딸 전은서야, 아빠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귀한 딸 은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주님에게 참 사랑을 배웠으니 아빠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의 받은 귀한 사랑 하나님의 딸 은서에게 충만히 채워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원할게.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가장 귀한 선물, 아내와 아이를 향한 사랑의 편지에 이어 전준민 전파 선교사님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우리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 형제, 자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데요. 저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참 기쁨과 소망이요 영원한 빛과 생명이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저의 모든 가족과 저와 같이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족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 모든 사람을 만났지만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이렇게 전준민 전파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장애인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가족들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며 특별히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준민 선교사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기계 제1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앙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좀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면 좋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눈물을 닦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이 3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 초기에는 그들이 당하는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 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믿게 되었을 때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의 그 담대했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의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담대해질까요? 체면 건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담대해져라, 담대해져라. 내가 담대할 거야. 그렇게 막 결단한다고 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세기 초에 소아시아의 한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있었는데 이름이 플리니라는 이름입니다. 이 플리니에게 한 번은 그리스도인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 플리니가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긴다면 너를 이곳에서 추방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나의 아버지의

비니까요. 그리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총독이 그러면 너를 사형시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당신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났습니다. 총독이 너희의 재산을 다 압수해 버리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보물은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독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를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겠다. 외톨이로 만들어 버리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를 시켜 버리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한테서 떼어놓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친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것을 만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죠. 골리앗에게 나아가는데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그리고 너무 연약해요.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무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놓인 아무리 큰 용사 골리앗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워 이깁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골리앗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욕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떤 것을 믿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거죠. 자신의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에서 오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걱정하겠어요? 두려움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서 이제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을 하고 놓아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노임을 받고 이제 성도들에게 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이제도 그들

자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모든 무리에게 성도들에게 충분하게 임하여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그런 평안과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하라입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는 믿음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긴 여정입니다. 그 긴 여정 가운데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없이는 절대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를 못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고 35절 하반절을 보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지 않고 그냥 성급하게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 없이는 안 됩니다. 인내할 때 기도 응답이 있어요. 인내할 때 믿음이 성장해요. 인내할 때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인내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하는 자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급하지요.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빨리빨리예요. 교회도 빨리빨리가 돼 있어요. 뭐든지 빠르면 좋은 줄 알아요. 커피를 내려도요. 손부터 가요. 한 번씩 저도 그래요. 자판기 딱 눌렀는데 손이 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아이고 안 된다.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니까. 뭐든지 빠른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참지를 못해요. 성급해요. 그리고 빨리 판단을 해버려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해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잘 깨어집니다. 그리고 잘 회복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물론 당장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계속 지체되다 보면 낙심이 생기고 그리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40년 길을 갑니다. 40년 길을 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갈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렇게 훈련되어진 거죠. 연단되어지는 거죠.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믿음, 인내, 소망이에요. 어느 것 하나 빠져도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것이고 소망이 있어야 가는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 세 가지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고난 앞에서. 믿음 사라지죠. 소망 사라지죠. 인내 사라져버렸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임박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관심이 있으세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이든 1년 후든 100년 후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심을 믿느냐, 소망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주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재림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참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겪을 때가 있죠. 그때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큰 상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운 현실을 인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큰 상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권면합니다. 38절 말씀해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한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온 회중들이요,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죠.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론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들이야 끝까지 밀고 나가지만 믿음이 조금만 약해 보세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나? 이렇게 해서 꼭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요?

0: 담대하게 믿음으로 뭐하라? 전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여러분 장차 임할 영광이 크지 않습니까? 그걸 무엇과 바꾸겠어요? 세상과 바꿀 수 있습니까? 영생을, 천국을 이 세상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으면 뒤로 물러가겠죠. 그러나 바꿀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또 믿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일에 막 낙심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실수도 많이 하죠. 두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는데 믿음을 붙잡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믿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더 주님께 나오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예비하신 큰 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소망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3-2166 054-243-2166번 기계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0: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흥로교회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선택하는 날입니다. 이미 선택한 분도 계실 거고요. 지금 선택을 위해서 발빠르게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각 후보마다 몇 날 며칠을 자기 선택해달라고 전화, 문자 많이 호소했는데요. 드디어 선택의 순간입니다. 선택을 위해 안간힘을 썼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된 사람들은 안타깝고 아쉬움을 토로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선택해달라고 떼쓴 것도 아니고요.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안간힘을 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구원의 값진 선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혹시 하나님은 날 선택하셨는데 본인이 그걸 알지 못하고,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6월 3일 수요일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너를 선택한다.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참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너를 선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소리 같아요.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미 선택하시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요. 이 선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에 관해서, 행동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는 기로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설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즈 윌 안혜진이 불러요. 감사를 선택하기.

0: 감사를 선택하기 희주일 안혜진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서 긍정 선택, 감사 선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극동 방송을 선택하시고 이 새끼라를 선택하셔서 듣게 되신 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끼라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 아니면 다닐까 하고 확인 전화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요즘 충북에 청취자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청주본부가 있는데요. 청주본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충주 중계소 시험방송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이 청주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충주 음성 괴산 지역에도 이제 방송이 잘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시험방송이 지금 시작됐고요. 주파수는 104.7MHz로 청주뿐만 아니라 충주 이쪽에 다 충북 지역은 104.7MHz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 자, 충북 지역에 누구실지 한번 전화 연결해 봅니다.
1: 여보세요?
0: 네, 고은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네.
0: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0: 혹시 운전 중이십니까?
1: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통화가 잘 돼요.
0: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는 길. 좀
1: 네.
0: 끊어질 수도 있겠네. 예.
1: 아니, 안 끊어서요.
0: 안 끊어져요? 예.
1: 네.
0: 지금 어떻게, 지금 충북 제천에 계신 거 맞죠?
1: 네.
0: 그때 작년 4월 정도에 저하고 통화됐어요. 방송 중에. 그때
1: 네,
0: 10년 방학.
1: 그랬었는데, 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0: 아이고, 잘하고
1: 그동안
0: 있다라는 얘기는
1: 많이
0: 교회를 잘 다니고
1: 잘하고요.
0: 있다는 얘기.
1: 네, 교회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야? 거기도 많이 가고요.
0: 어딜 많이 가요?
1: 기도원도 가고요.
0: 기도원도 가고.
1: 네,
0: 고은서님, 지금
1: 강화도.
0: 죄송한데 어떻게 지금
1: 네.
0: 집이세요? 아니 뭐 어디 가게예요?
1: 아, 병원이에요.
0: 병원,
1: 네.
0: 병원 뭐 진료 받으러 가셨어요?
1: 언니가 아파가지고 간호해주고 있어요.
0: 간호해주고 있어요. 지금 뭐
1: 네.
0: 스피커폰인가요? 아니면 뭐 이어폰이에요?
1: 아니, 그냥 이어폰.
0: 이어폰이구나. 예.
1: 네, 잠시 이어폰 끄고 받을까요?
0: 그러면 더 좋아요.
1: 네.
0: 네네.
1: 네.
0: 아이, 좋습니다.
1: 네.
0: 자, 그때 10년 방학이었는데,
1: 네.
0: 예? 잘 지내고 있다는 거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라는
1: 예,
0: 얘기잖아요.
1: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만약에
0: 예.
1: 주일날 못 가면 그 병원에 있다 못 가면은 저것도 하고 그 저기
0: 뭐,
1: 유튜브로다가 예배
0: 유튜브로도고,
1: 듣고요.
0: 그냥
1: 네,
0: 다니는 게 아니라
1: 흥건망건.
0: 열심히 다니는구나.
1: 네, 열심히 다녀야 되고
0: 열심히.
1: 강화. 네,
0: 와우.
1: 시간 강화도 갈매산 강화 갈매산
0: 갈멜산
1: 금식기도.
0: 금식기도원.
1: 아, 너무 좋아요. 거기는
0: 거기를,
1: 정말
0: 저 거기 갔다 와 봤는데, 두 번이나.
1: 진짜 좋아요. 거기 가서
0: 좋아요.
1: 조용히 진짜 그 성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0: 네네.
1: 산책도 하면서 기도하고
0: 네.
1: 은 거기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0: 기도원
1: 회개도
0: 거기를
1: 하고
0: 왜 가세요? 가끔 이렇게 가세요?
1: 가끔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조용하잖아요. 다른 기도원하고 여긴 틀리잖아요.
0: 예. 거의 산속에 있잖아요.
1: 그래가지고 네
0: 네.
1: 그래가지고 사람 성도들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니에요 거기가요.
0: 네.
1: 그래가지고 가서 성경을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조용히 성전에 앉아서
0: 네.
1: 묵상을 참 많이 했어요.
0: 예.
1: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가게 돼요.
0: 지금 작년 4월에 저하고 통화되고 나서
1: 네.
0: 그때 교회를 바로 갔나요?
1: 네, 바로 갔어요
0: 바로
1: 저는.
0: 갔어요. 어느 교회
1: 네.
0: 가셨어요?
1: 거기 성광교회.
0: 성광교회.
1: 네.
0: 원래 다니시던 교회예요?
1: 아니에요.
0: 새롭게
1: 네.
0: 누가
1: 같이
0: 소개시켜줬어요?
1: 갔다고. 네. 집안에 언니가.
0: 집안에 언니가
1: 네.
0: 제천에 있는 교회인가요?
1: 네, 제천, 충북 제천이에요.
0: 충북 제천에.
1: 네.
0: 요즘 충북 제천에 극동방송 라디오 잘 들리죠?
1: 네, 잘 들려요.
0: 거기가 지금 청주하고 가깝나요? 저희가 청주본부가 생겼는데.
1: 청주에서 한 시간 한반 정도 걸려요.
0: 그렇구나. 그래서
1: 네.
0: 충청북도도 요즘 이제 우리 극동방송이 잘 나올 겁니다. 아주.
1: 네, 잘 나와요.
0: 예. 그때 이제 교회에 가기로 했다가 바로 가셨고, 10년 만에 이제 가신 거잖아요.
1: 네.
0: 예배 딱첫 예배 어떠셨어요?
1: 첫 예배 했을 때, 그날 그 찬송,

0: 하는데 그 이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탄송 곡이 나오는데 막 눈물 많이 나고
1: 예예 예.
0: 그러고 나서 모르겠어요. 이 가슴에 뭔가 뜨거운 그 뭔가 솟구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찾다가 갈매산을 여름에 갔었어요.
1: 네네.
0: 거기를 갔어 있는데 거기서 찬송가 그 오신실하신 주
1: 네네.
0: 그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기타 치면서 부르시는데 거기 네. 그 찬양 목사님이 기타 치면서 부르시는데
1: 네.
0: 그 경쾌하잖아요 그게요. 근데 엄청 울었어요. 그러더니 그 노래만 하면 계속 울기를 한 3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1: 아이고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아 역시 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1: 예, 이렇게 우리 고은서님처럼
0: 네.
1: 10년이라든지 좀 오랜 세월 방학하다가 하나님께로 네. 돌아온 분들은
0: 네.
1: 그 첫 예배라든지 그 초반에 그 예배가 뜨겁고
0: 네,
1: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더 단단해지더라고
0: 네.
1: 신앙이요.
0: 네.
1: 그래서
0: 지금도 틈 나면은 그 저기 어플로다가도 듣고 목사님 말씀 녹음해가지고 또 다시 들어보고 이래요.
1: 야, 그렇구나.
0: 네.
1: 아까 근데 주일날 뭐 병원 가면은 못 갈 때는 유튜브로 본다고 했잖아요.
0: 네, 유튜브로 기도해요.
1: 병원 간다는 게 왜 병원 가세요 주일날?
0: 아 언니가 병원에 계셔가지고 아파서요.
1: 아 언니 간병하느라.
0: 네. 돌아가면서 해주니까 주일에 야. 제가 걸릴 때가 있잖아요.
1: 그렇구나.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0: 네네.
1: 오늘도 지금 잠깐 언니 보러 온 거잖아요.
0: 네네네네.
1: 아이고 언니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0: 네네.
1: 아 그래요. 그거 다행이네요.
0: 네.
1: 그 병실에서 라디오 이렇게 네. 아니면 어플이라든지 해서 극동방송 들려주세요. 우리 언니.
0: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아이고, 이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네. 우리 고은서님께서 영접기도 네. 하고 결단의기도 하고 교회 가겠다고 네, 그랬잖아요.
0: 네.
1: 지금 교회를 정말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시니까
0: 네.
1: 너무 감사하잖아요.
0: 네.
1: 우리 감사기도 저랑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0: 네. 네,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네.
1: 우리 고은서님 지난번에
0: 네.
1: 그 선물이랑 잘 받으셨죠?
0: 네, 잘 받고 잘 맛있게 먹었어요.
1: 그래요. 자,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0: 네.
1: 우리 고은서님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0: 오신실하신 주
1: 아까 그 음악 목사님이 찬양 부를 때 계속 3개월 네, 동안 네. 울었다는 지금도 그 찬양 부르면 막 울컥울컥해요?
0: 네네.
1: 그 찬양이 왜 울컥할까요?
0: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를 버리지 않고 저는 이렇게 냉담했는데도
1: 네.
0: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우리 고은서님의 네. 목소리로 오신실하신 네. 주 앞부분만 들으면서 우리 마칠게요.
0: 아니요. 저 안 할래요.
1: 왜요?
0: 옆에 사람들도 있어요.
1: 저랑 같이 시작. 오.

0: 보은사님 이게
1: 네.
0: 오신시라신 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한 번도,
1: 번도 나를
0: 이거네요.
1: 네네.
0: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성가 오신시라신 주가 두 버전이 있는데
1: 네.
0: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거죠?
1: 네네 맞아요.
0: 아, 알겠습니다. 이 곡 전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1: 네,
0: 건강하시고
1: 감사합니다.
0: 그 옆에 네네. 계신 우리 언니에게도 안부 전해주시고
1: 네.
0: 극동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오신실하신주 두 가지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곡도 이제 오신실하신주고요. 이 복음성가. 그리고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찬송가 오신실하신주. 오신

사신 주내 아버지여. 이렇게 찬송가 두 가지 버전이에요. 같은 제목인데, 우리 충북 제천에서 신실하신 주님 다시 또 만나서 교회 잘 다니고 계시면서 이 곡을 또 인생 찬양으로 또 선택해서 같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새끼라에 협찬해주시는 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파레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 시와 그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도 우리 새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 귀한 영혼. 이번에는 무교라고 그때 문자를 보내서 통한 분인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무교신지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정윤현님.
1: 예,
0: 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어렵게 통화가 됐네요. 아, 지금 이제 통화 괜찮으시죠? 보니까 이제 작년 4월에 저하고 방송 중에 통화됐잖아요. 그때 무교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1: 무교인데 저희 교회 다녀요.
0: 지금 교회 다닌다는 거죠?
1: 예.
0: 그러면 그때 저하고 전화 연결되고 나서 그때 바로 다니신 거예요? 그때 저랑 영접 기도도 했죠. 영접 기도도 하고 그때 식사권 선물도 받으시고요. 수원에 계시는 거 맞죠?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명성교회요.
0: 명성교회? 수원 명성교회? 어떻게 그 교회를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요?
1: 가까워가지고.
0: 가까워가지고. 근데 이제 바로 저하고 전화 통화하고 나서 그 주에 갔죠. 와, 그럼 혼자 가셨어요? 수원 명성교회를? 예?
1: 혼자.
0: 혼자? 그전엔 교회를 안 다녀봤던 거의 무교였잖아요. 근데 전화 통화 한 통화 하고 어떻게 가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1: 정서적 안정을 얻으려고 가.
0: 예?
1: 정서적 안정을 얻으려고.
0: 정서 안정을 얻으려고? 아, 정서 안정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좀 교회를 가보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가보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딱 전화 통화가 돼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 4월이면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그전에 어떤 정서 안정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1: 아니, 없는데 그냥 저 그거 얻으려고 간 거예요.
0: 얻으려고 마음

0: 편안해지기 위해서.
1: 예.
0: 그래서 요즘 어떠세요?
1: 마음 편안해졌어요.
0: 마음 편안해졌어요.
1: 예.
0: 그때 첫 예배 드릴 때 어땠어요?
1: 좀 감동됐는데요.
0: 감동이었어요.
1: 예.
0: 그러면 수원 명성교회 지금 등록도 하셨나요?
1: 네.
0: 등록도 하셨고. 요즘 어떻게 1년 다녀보니신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1: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는 거, 그거 딱 마음에 드는데요.
0: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얘기 나누는 거.
1: 예.
0: 그때 교회 소개를 부탁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1: 근데 거기 안 다니고 명성교회 다녀요.
0: 아, 그건 수원 명성교회로.
1: 예.
0: 교회를 지금까지 잘 다니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1: 예.
0: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네요.
1: 예.
0: 네,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축하의 꽃바구니를 드려요.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
1: 예. 예.
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근데 무교라고 하셨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1: 나가본 적 없어요.
0: 한 번도?
1: 예.
0: 크리스마스 때나 뭐 추수감사절 이런 때도 안 나가보셨어요?
1: 예.
0: 그랬구나.
1: 요새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혼자
0: 예.
1: 갔는데.
0: 예. 혼자 가게 되셨고.
1: 네.
0: 자, 그러면요. 그때 저랑 이제 교회 가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영접기도 하셨잖아요.
1: 네.
0: 자, 오늘은 이제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1: 네.
0: 내가 교회 다닐 수 있고 마음 편안하게 또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저랑 이 시간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따라서 기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1: 하나님
0: 감사합니다.
1: 은혜 감사드립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자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보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자,
1: 네.
0: 이렇게 또 감사기도도 드렸고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1: 예.
0: 우리 정윤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 지금 한 1년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음악을 들으셨다든지 해서 뭐 극동방송에서 들었다든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있어요?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0: 제목을 얘기 안 하셔도 뭐
1: 예.
0: 가사나 멜로디나 살짝 얘기하시면 제가 맞춰볼게요.
1: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0: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 예.
0: 왜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세요?
1: 혼자 있을 때 외롭잖아요.
0: 예.
1: 근데 이 노래 들으면 저 위안이 된대요.
0: 우리 정윤현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 들리는 것 같고, 그쵸?
1: 예.
0: 알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탁 선택하셨다고 하잖아요. 거기
1: 예.
0: 가서 보면 우리 정윤현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수원 명성교회도 가게 하셨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예, 이곡 전하면서 인사할게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한스 밴드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갔네요. 오늘 남은 시간들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라디오 예배로 오겠습니다. 조현철,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

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 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0: 드리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고 죄의 노예가 되기가 쉽겠죠. 오늘도 어디서든지 우리도 주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주인 위하여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윤지원의 오보에 연주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왈츠 A플랫 메이저 작품으로 34번 가운데 1번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팽의 왈츠 A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34번 가운데 1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작품 가운데 준비했는데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3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에나인 얀시안의 바이올린 연주,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연주로 함께 하신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콘체르토의 3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호른 콘체르토 1번 D메이저 작품 번호 41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호른이라는 악기는 금관악기로서 아주 배음이 풍부한 악기이죠. 그래서 여러 악기의 음색을 융합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독주악기로서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특별히 모차르트 그리고 낭만시대로 와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호른 콘체르토를 참 많이 남겼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모차르트의 호른 콘체르토 1번 D메이저 작품 번호 412번의 1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 특유의 고전시대의 선율의 미와 또 호른의 풍부한 울림을 느끼실 수 있는 아주 멋진 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작품을 게르트 하르트의 호른 연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호른 콘첼토 D메이저 작품번호 412번 가운데 1악장 알렉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수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에 말씀하는 아내와 남편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사랑이 발명하게 했어요. 사랑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쁨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답은 사랑이에요. 자, 지금 5월을 가정의 달로 보냈습니다. 지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 청년 주일, 그리고 5월의 다섯 번째 마지막 주일은 부부 주일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이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 가정을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을 지어주리라. 이게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실은 남자와 여자죠. 둘을 만들고 저를 아내와 남편으로 연결시켜 주어서 저들이 가정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거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역할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되어진 것,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그렇게 완성된 겁니다. 우리는 이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거기 자식도 있어야 되고 또 성공,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모두 건강해야 행복해진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건 이후에 주어진 복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거기 내 평생의 배필이다, 하나님 지어준 짝이야, 이런 마음으로 둘이 묶여진 것, 이게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사랑으로 잘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기초 위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커가고 세계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세상을 만들자, 뭐 어떻게 좀 뭐 해보자, 이런 나름대로의 여러 활동을 펼쳐가지만 사실 모든 좋은 것, 건강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 세워지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기초, 그 가정이 하나님의 주인 되어 아내와 남편이 잘 역할을 나누어진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초를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아내와 남편 됨, 이 부부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우리의 자녀와 세상에 대해서 좋은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겠냐는 건데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뭐냐? 자, 22절, 23절, 24절 속전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을 이야기하시면서 놀랍게도 먼저 언급한 것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옛날 왕정시대라든가 권위주의적인 시대 그 속에서 주종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명령하고 복종하는 개념으로 복종을 이해한다 그러면 아 요즘은 다 평등시대이고 다 서로서로가 다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복종한다는 게 가당한 말입니까?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가정을 세우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종은 주종

관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종은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해야 될 역할은 물론 동시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인에게 먼저 내 남편을 복종하라 라고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여성들에게는 결코 남성이 가질 수가 없는 창조의 능력이 여성에게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키워내는 능력은 감히 여성에게, 남성에게 없어요. 이게 여성의 위대함이 되어집니다. 생명을 태에 품고 있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품어내고 태어나게 만드는 온갖 수고와 고통이 여인들은 그 생명을 잉태했다, 생명을 키운다라고 하는 속에서 참아내고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 역할을 여성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 이건 여성의 어마어마한 위대함이 되어집니다. 옛말에 있지요, 한 남자가 성공하는 데에는 두 여자의 손을 거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귀한 어머니예요. 또 하나는 아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남자도 아내의 영향력에 비껴선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나폴레옹의 전기를 읽어보면 세상을 호령했던 자 아닙니까? 위대한 장군이고 유럽 대륙 전체를 평정시킨 어마어마한 황제예요.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내 조세핀의 품에서 종종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그 나폴레옹 남편을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위로해 주었고, 그럼 남편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다음날 그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장군이자 황제도 아내의 영향력 속에서 그 역할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남자라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서열을 정해요. 경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싸워요. 이게 남자의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본성적인 남자들의 충동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서열을 정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남성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약함은 열등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꼭대기에 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본성적으로 수많은 열등감 속에 있어요. 직장에 가서 삶의 여기저기에서 사실은 뒤편에 서 있고 머리를 수그리는 자의 역할을 할 때가 많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분노가 되어지고 잘못된 생각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남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경쟁하는 거지만 내면적으로는 자기 열등감과의 싸움이 남성들에게는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성을 기죽이는 것, 이건 안타까운 거죠. 그 남성을 결코 기죽이지 말고 그 열등감을 풀어주는 것, 이게 어머니 역할이자 아내 역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의 칭찬은 남편을 구원합니다. 아내의 칭찬은 남편을 치유합니다. 생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그 남편은 존경받는 자가 됩니다. 사실 남성들의 치열한 삶을 들여다보면 바라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인정이에요. 칭찬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하지만 경쟁을 살아가는 남편들에게는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의 한마디 말 앞에
그야말로

충성을 다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군목을 지내면서 그거를 너무너무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정말 밤새워 일하고 온갖 수고를 다 했어요. 아침에 상황 보고 시간이에요. 극명에 갈려지는 거예요. 그 상황 보고 시간에 밤을 지켰고 밤새 한 잠도 안 자고 수고를 했는데 최고 지휘관이 이 자식 뭐 이걸 보고라고 말해? 그 한마디면 완전히 허물어지는 남성들을 수없이 본 거예요. 그 반대로 지휘관이 야, 너 정말 어제 잘했구나. 브리핑 멋있었어. 그 한마디 얘기하면 간밤에 모든 수고가 다 눈녹듯 녹아지고 인정받다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얼굴이 환해지고 행복해하는 남성들을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열등감 속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런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의 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를 끄집어내리려 그래요. 물론 부족하지요. 약하죠. 그러나 기를 죽이면 집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창조의 능력을 품은 자예요. 우리는 자식들에 대해서만큼은 온갖 희생으로 자식 경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들이 똑같이 아내들이 남편을 경영하는 거예요. 약한 자. 어찌 보면 강한 척하지만 힘있고 대단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 수고했어.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칭찬해 주면 그 영혼이 생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뿜어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식만 경영하지 말고 남편도 경영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복종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복종을 우열과 어떤 지배 개념으로 이해하지를 마시고 그 복종이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내의 복종이 남편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겠다는 것이죠. 이건 여성이 가진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두 번째 말씀 25절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8절 29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존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먼저 당신이 머리예요, 당신이 정말 우리 집의 주인이에요 라는 식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먼저를 주는 거예요. 우선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더 무거워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은 무게예요. 부피예요. 충만히 줘야 되고 끝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는 너희 교회를 세우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성도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죠? 교회가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약해요. 모자라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약했을 때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따라온다 그러다가 제프레이처 넘어지고 배반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께서 자기 제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 부족함이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질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달라고 하면 계속해서 끝까지 줘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만하면 됐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기 기준에서가 아니에요. 그가 더 필요하다면 더 끝까지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했던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교회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은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때가 성경은 있어요. 신부의 열망은 신랑이에요. 신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신랑은 모든 것을 주어 신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핵심은 희생이에요.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 몸 이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에요. 자, 3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가정을 지으시면서 둘을 결혼시키면서 일종의 하나님의 주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고 둘이 합해서 뭐가 돼요? 한 몸을 이루어라. 부모를 떠나고 끝까지 둘이 연합의 최선의 삶을 살아서 맨 마지막 한 몸을 이루어라. 아내와 남편을 하나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경련이 벌어져요.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얼굴 경련이 일어나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또 어느 날 머리가 자꾸만 내 마음대로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흔들게 되어지고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데 내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오죠. 뭡니까? 병든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 몸이면은 내가 통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통제가 되지 않는 이상 반응, 경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들, 병든 거죠. 병든 거죠. 가정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가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를 둘러보면서 함께 반응을 해 나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경련이죠. 내 생각대로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하나됨이 아니라 집안에 경련 반응이 벌어지는 거예요. 떨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게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가정이 결국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다는 병든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거를 둘러봐야 돼요. 그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마음과 생각을 교류해서 한 방향으로 한 생각을 품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을 통해서 견고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탄탄, 반석과도 같이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견고해지게 되어지면 마침내

0: 거기에 태어나는 자녀, 거기서 이루어지는 삶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녀들이 흔들림 없이 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초는 가정이에요. 국가가 아무리 대단한 힘을 발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건강히 세워주는 것, 이거는 아내와 남편의 몫이니까 국가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만 말할 수도 없어요. 잘못된 윤리와 가정을 깨트리는 잘못된 세상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적에 국가도 적절하게 이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야, 이거를 나름대로 돌보고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될 몫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마침내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고 가정이 흔들리면 생명들이 불안해져요. 다음 세대가 흔들려요. 세상이 잠시 후에 큰 위험에 빠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고 무슨 다 필요하고 부분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근본 가정이 약해지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이게 먼저 세워지기를 바라, 그것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린 역할을 펼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을 떠받침하려고 하는 것, 세상을 복된 세계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집마다 어떤 보석을 갖고 있습니까? 금값이 올랐어요. 세상에 비싼 보석들이 많이 있겠죠? 어떤 보석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보석을 살러 와서 이것저것 살피던 손님이 어떤 보석을 가리키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 보석은 별로 빛도 바라지 아니하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아니하는데 이거 가격이 꽤 비싼데 왜 그런 겁니까? 가리킨 그 보석은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이었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아무 소리 없이 진열대에서 그 보석을 꺼내어서는 자기의 두 손으로 꼭 감싸고 어루만져 준 거예요. 잠시 후에 손을 펴 보이니까 그 손에 있던 그 보석이 무지갯빛으로 환하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보석상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팔은요, 사람의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면 아름다운 빛을 내게 된답니다. 오팔 보석만 그럴까요?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면 가치가 바래지는 것은 보석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존중하시고,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각자를 주장하지 마시고 양보하고 상대를 존중해서 서로를 세워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면 견고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은 자녀와 세상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 가정을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가는 얼마나 많은 위기, 차가움, 분열,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주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오천교회 054-293-0021번, 054-293-0021번으로

0: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천식 때문에 힘들어서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사랑교회를 섬기는 권사 진선혜입니다. 창평암범 요양병원 간호부장이기도 한데요. 중증호흡기 장애 2급이에요. 거의 그 37년이나 됐네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극동방송을 알게 됐고 전포 선교사를 작은 구좌이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다시 또 간호사로서 일하게 되고 출근길에 그 말씀을 접하면 아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 요양병원 정말 힘들었어요.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방송국이 있어서 저는 살았어요. 저 혼자서 아이들 셋을 기르고 있었고 저도 투병하고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헌금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해주신 게 감사하니까 나는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10개, 20개, 100개 막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주위에다가 자꾸 얘기하게 돼요. 한 구절이라도 해봐. 하나님 진짜 마중물이야. 이거를 부었을 때 샘물이 솟아나듯이 나에게 오는 은혜는 이거보다 더 크게. 그래서 호흡기 기능이 폐기능이 50%밖에 안 돼도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바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서 같아. 그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세요. 들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하세요. 죽을 수도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어요.
0: 극동방송은 제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진선혜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음에도 진선혜 권사님은 극동방송 덕분에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죽음 가운데 놓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두 글자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병든 영혼을 위한 위대한 주권적 치료제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인해 상하고 죽어있는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전한 치료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도 이 깊은 죄의 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 피는

정지 아래 있던 살을 용서로 이끌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새 생명과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인에게 주어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우리의 완전한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국립합창단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손재석의 나의 죄를 씻기는 두 곡의 찬송으로 힘차게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의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신현재가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희생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창세기에서 만나는 예수 다섯 번째 시간 요셉의 꿈과 구덩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의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야곱이 노년에 사랑한 라헬에게서 얻은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을 다른 열 아들보다 먼저 10명의 아들이 이제는 장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채색옷은 왕족이나 엄청난 귀족이 입는 값비싼 비단과 같은 원단에 아주 좋은 염료로 염색을 한 옷입니다. 이 채색옷은 곧 야곱 가문의 족장의 후계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 집안은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목축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업의 경영권을 요셉이라는 어린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옷이 채색옷에 담겨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건 요셉이 뭐 쪼르르 달려가서 형들의 시시콜콜한 일들을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더 확대해서 보면 지금 집안의 경영 수업을 요셉이 담당하고 있어요. 인사권, 일꾼들을 관리하고 양떼를 다 돌보고 양을 판매하고 양털을 판매하고 하는 모든 그러한 책임을 요셉이 지금 수업받고 있어요. 그런 후계자요 책임자로서 형들이 부장도 되고

사장도 되고 상무도 되고 뭐 이사도 됐을 이런 형들의 모든 업무를 평가하면서 아버지에게 보고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새카맣게 어린 동생이 후계자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기들과는 다른 채색 옷을 입고 자신들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을 때 심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데 일도 우리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요셉아, 네가 현장을 알아? 우리가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합니다. 그래도 할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맡겨준 자리예요. 이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 최고 권력자인 보디발 집안의 가정 모든 그 막대한 부와 경제를 경영하는 가정 총무가 됐을 때 요셉이 할때 오히려 부가 더 늘어나고 모든 일들이 잘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잘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준비시킨 겁니다. 나중에는 이집트 나라 전체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차근차근 훈련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보내신 그런 곳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은 기쁘게 가고 내가 원하는 일은 기쁘게 감당하지만 내가 원하는 지 않는 자리로 하나님 보내신다라고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시키실까? 여러분, 그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내 삶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인생은 탄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일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곳이 주님을 경험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고 그 인생은 천국의 축제와 같은 인생이 되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구약시대 아직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성경이 없던 시대 하나님은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가 꾼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런데 곡식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부엘세바 이 지역은 곡식 농사 짓는 곳이 아닙니다. 양치는 목축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지만 거의 농사는 곡식이 없어요. 그런데 왜 곡식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장차 요셉의 일할 주무대를 이집트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집트는 곡식이 나일강이 사철 흘러서 곡식 농사가 이모작 삼모작이 되는 풍성한 밀 농사를 짓고 유럽으로도 이 밀을 수출하는 곳 아닙니까? 그 곡식단을 비유로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다. 이 말을 듣고 이제 형들이 참았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동안은 참았는데 네꿈 이야기는 도무지 못 참겠구나.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해야 된다. 네가 이제 우리의 그 머리 위에 있느냐? 앙심을 품고 요셉을 죽이기로 18절에 작정을 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또 형들이 이제 목장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감찰하고 오너라. 요셉이 갈때 19절, 20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형들이 미워했던 것이 꿈이에요. 요셉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러면서 야, 꿈꾸는 자 오는구나. 비아냥대고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네 꿈을 구덩이에 처박을 것이다. 너의 꿈을 짓밟을 것이다. 너의 꿈을 우리가 망칠 것이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23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뭘 벗겼습니까? 채색옷이라는 것은 바로 후계자의 신분입니다. 아들의 신분, 그 존귀함을 벗긴 거예요. 우리는 너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 너를 죽일 거야. 24절 말씀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가장 잘 나가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요셉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꿈을 지켜주셔야 되고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의 인생에 이런 구덩이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끔찍한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장차 이런 일들을 해야지. 내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인생에 거창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내 꿈을 가로막는 큰 구덩이라는 장애물을 만나요. 어떤 때는 질병의 구덩이, 어떤 때는 실패의 구덩이, 어떤 때는 상처와 배신당하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내 꿈이 처박혀지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하나님도 나를 버렸는가? 여러분, 인생에는 왜 이런 구덩이가 있는 걸까요? 결국 인생의 구덩이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망의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은 결국은 사망을 향해 가고 있고 결국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구덩이에 빠진 인생과 같아요. 노력하면 해탈합니까? 노력하면 고통을 벗어날 수 있고 노력하면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24절 본문에 보면 그 구덩이가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했어요. 그 지역의 구덩이는 석회암을 깊게 파서 곳곳에 빈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물을 퍼올려서 양떼들을 먹여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물이 다 말랐어요. 건기에 비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입구는 좁은데 속으로 갈수록 파내서 넓고 깊어요. 그리고 미끌미끌합니다. 그 구덩이에 일단 빠지면 외부에서 밧줄이나 사다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손톱이 빠지도록 벽을 긁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죽음의 장소예요.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인생의 실존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선행을 베푼다 한들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채색옷이 벗겨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는 채색옷이 벗겨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구덩이에 찾아와서 상처받은 요셉을 건져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로 그 요셉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형들이, 인간의 죄성이, 살인의 그런 살기로 요셉을 죽이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형들이 건져 올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는 몰랐어요.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왜 사랑하는 형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할까? 나는 형들에게 교만하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형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구덩이에 울부짖는데도 그 내려가는 것을 왜 막아주지 않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가 된 뒤에 기근 속에서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요셉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한 시각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그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신음을 들으셨고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한 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인도하셨고 오늘 애굽의 총리로 나를 높이신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요.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가족들을 살리고 그 흉년 때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요셉의 이야기, 이 반전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흉년 가운데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구약 성경 보면 표면으로는 다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지 거기 예수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셔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일굴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이것이 나를 향하여 이루어지리라 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결국 승리합니다. 구덩이에서 승리하고 결국 그 꿈을 이루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한 남자가 모든 역경을 이기고 돌파하고 결국 출세하고 결국 성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결국 어려움 극복하고 승리한다로 읽으면 자기 개발서예요.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성경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꿈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꿈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을 때 인생 가운데 생명의 흉년, 생명의 기근이 옵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빵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흉년, 하나님과 끊어진 생명의 흉년 때문에 날마다 불안과 번민과 스트레스와 염려로 잠 못 이루고 우울해하고 결국은 생명의 흉년으로 인생은 죽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요셉의 꿈은 예수님의 꿈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꿈 때문에 결국 구덩이에 던져져요. 요셉이 그 꿈 때문에 미움받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겉옷이 벗겨지고 속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사망 음부의 구덩이에까지 던져지십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조롱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망의 구덩이, 차가운 무덤에 던져넣고 임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신 것처럼 예수님 전능한 신성으로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위대한 반전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창세기 본문이 가리키는 깊은 이면, 속 내용의 진짜 주인공은 요셉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죄인의 실존은 구덩이에요. 우리는 인생

구덩이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고 여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깊은 우울과 염려와 불안과 외로움의 구덩이 속에서 인생들은 발버둥치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지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 위대한 반전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의 창조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사망의 구덩이까지 찾아오셨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이제 모든 인생의 사망의 구덩이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한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 같지만 그 사망의 순간 그 영혼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그 찬송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이 몸이 이르러 주님의 보좌 그 영원한 천국에 이제 우리가 가장 비천한 자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올라간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위로와 도움이 끊어진 구덩이에 혹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못 박히신 손과 창의 옆구리 찔린 그 자국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분신과 같아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 올려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생의 어떤 구덩이에서도 반드시 끌어올려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 압도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 능력,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885년, 14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구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나라에 오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장로교단에 그러한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장교단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언더우드가 꾸었던 꿈, 그 기도문이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1800년대 후반, 지금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사망의 고통, 죄의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곳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나이다. 언더우드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언더우드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교회를 낳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예수님의 부흥이 왔습니다.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들을 통하여 현대식 교육이 이 땅을 새롭게 했고 수많은 인재들이 지금 열방을 누비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는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절망과 장애물과 고통의 구덩이가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도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을 통과하면 그 문제의 마이너스는 반드시 플러스로 축복으로 생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사망은 생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인생에 어떤 요셉이 처한 것과 같은 구덩이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내 힘으로 살고자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아담의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을 예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미끄러운 그 구덩이에서 벽을 막 긁으며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키워오르려고 하지만 힘은 점점 빠지고 그 구덩이 속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도움의 손길만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내 힘으로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뜰 때 나는 눈 떠야지 하고 일어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내일도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주님, 나는 사망을 극복할 수 없고 인생의 어떤 구덩이도 극복할 수 없고 내 자녀들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주님 없이 살았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주어가 되어 살아가요. 내가 대표적인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내가 이 큰 도시를 이루었다.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 내가 이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 내가 하다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치시니까 그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된 인생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예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내 자녀들을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되었던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어가 된 예수님 도움을 구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태도의 변화로 나타나요. 우리는요 캄캄한 구덩이 속에서는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송하면 바울을 깊은 지하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찬송하기 원하지만 내가 뜻대로 안 되면 내 길이 막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섭섭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피를 쏟으셨고 구원하셨어요.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주님 그 있는 그대로
주님은

0: 송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어로 모셨다면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내 입술로 늘 기뻐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구덩이에서도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승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포항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2국에 0691번, 282에 0691, 포항성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몇 명이 마음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5월에 포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울릉도로 향하던 여객선에서 한 승객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기상 악화로 해경헬기도 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선장은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배를 포항으로 돌리는 결정을 내렸고 배에 타고 있던 1133명의 승객은 목적지 도착이 몇 시간이나 늦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일정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겐 중요한 약속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모두가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환자는 골든타임 안에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중보기도가 떠올랐어요. 중보기도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곤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한 사람의 간절함에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이 더해질 때 하나님께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기도, 또 한 마음으로 드리는 중보, 이 모든 게 합쳐져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0: 샬롬 여러분, 복된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딱 수요일인데요. 일주일의 중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딱 오늘이 휴일입니다. 어제 받았던 문자인데요. 아, 이렇게 휴일을 앞두고 퇴근하니까 너무 즐겁다고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셨어요. 어떻게 오늘 우리 직장인분들은 딱 중간에 쉴 수 있는 날이라 더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또 몇 분 전에 투표가 마감됐어요. 오늘 다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셨나요? 네, 우리 믿는 분들은 다들 투표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투표도 끝났고 댁에서 가족분들과 저녁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모처럼 휴일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 중보기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주변에서 중보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회, 또 중보기도 그 자리에 나가셔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내기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정말 모든 걸 통틀어서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신다는 걸 항상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면 그 중보의 끈을 계속해서 놓지 말고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휴일이었는데요. 출석체크 시간도 돌아왔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 문자로 출석체크 하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출석체크 가능하신데요. 어떻게 하시냐?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이렇게 이 말들을 줄여서 세 글자로 출석 체크합니다.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네, 줄임말로 저희는 출석 체크를 받고 있어요.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휴일이라서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출석 체크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은혜 받은 찬양 있다면 오찬환 하시면서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기다려요. 문자 샵 9030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코너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출석 체크 열심히 남겨주시는 분들, 또 이후에 있을 퀴즈 준비되어 있죠. 놀라운 찬양 속으로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퀴즈 문제 맞히시는 분들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요. 이 선물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열심히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선물 소개 들려드립니다.
1: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릅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찬양 속으로.
1: 놀라운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양으로 노는 시간, 놀라운 찬양 속으로. 네, 놀찬 이 시간은요, 다양한 찬양 퀴즈로 또 은혜를 나누면서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는 찬양에 관한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는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청취자 참여가 그만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답도 맞히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는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시는 수요일 저녁 퇴근길 또 출근길을 책임지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TF 워십팀의 백승주 형제 그리고 임예정 자매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형제님.
3: 안녕하세요.
1: 오늘도 역시 이렇게 좋은 텐션으로 저희와 네. 함께 해주시네요.
3: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1: 네, 방송만 시작하시면 이렇게 변하시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아까까지만 해도
2: 그러니까요.
1: 그렇죠. 역시. 너무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우신가 봐요.
3: 너무 즐겁죠. 너무 기대되고요.
1: 네.
3: 매주 아주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1: 아,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은 예정 자매님.
2: 네, 너무 좋습니다. 네.
1: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수요일 날 6월의 수요일은 또 처음이에요.
3: 아, 그럼요.
2: 벌써 6월인데.
3: 난생 처음이죠, 뭐.
1: 난생 처음. 네. 난생 처음으로 6월의 수요일에 이렇게 저희가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3: 네.
1: 이제 그러면 종강이 언제?
2: 얼마 안 남았죠.
3: 이제 진짜 14주 차죠.
1: 행복하네요. 네,
3: 이제 정말 한 곧, 건의 고지가. 고비만 넘으면 네. 네, 잠깐의 자유를 맛보고.
1: 잠깐의 네, 자유를 맛보고.
3: 잠깐의 자유를.
1: 그렇게
2: 그렇죠.
1: 길진 네, 못하네요.
3: 길진 못하죠. 방학에도 바쁩니다.
2: 맞습니다.
1: 찬양팀 사역 때문에 좀.
3: 그렇죠.
1: 그런가요?
3: 찬양팀 사역과 또 많은 배울 것들을 네 이제 자진 납세하듯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신용했기 때문에.
1: 아멘 아멘. 네. 아 멋있습니다. 삶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3: 아멘,
1: 두 분의
3: 아멘.
1: 모습이 참 귀합니다.
3: 할렐루야.
1: 네, 오늘도 그래서 또 힘차게 찬양 퀴즈 또 네.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3: 네.
1: 우리 이 시간은요,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이 라이브 찬양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3: 네.
1: 그리고 그 라이브 찬양 속에 퀴즈가 준비되죠.
3: 그렇죠.
1: 네, 오늘도 즐거운 퀴즈, 좀 재밌는 퀴즈 많이 준비됐나요?
3: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1: 네,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든 찬양과 또 퀴즈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 네.
1: 네, 저희 항상 주제가 있죠.
3: 맞습니다.
1: 네, 형제님 주제 말씀해주세요.
3: 네, 오늘의 놀라운 찬양 속으로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1: 네.
3: 예배입니다.
1: 예배.
3: 네, 예배예요. 예배.
1: 우리 워십팀이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일단 예배, worship.
3: 맞습니다.
1: 맞나요, 영어로?
3: 맞습니다.
1: 예배가?
3: 뭐 경배, 찬양, 예배, 네. worship 다
2: 됩니다.
3: 네, 이렇게 한 해의 좀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한 번 더 예배를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배 방향이 무엇인지를 네. 나누고 싶었습니다.
1: 이 중간 점검이라고 하죠.
3: 맞습니다.
1: 너무
3: 맞습니다.
1: 필요하잖아요.
3: 네.
1: 중간 저희가 이렇게 상사한테 보고할 때는 중간 보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내 마음대로 네, 하다가 네,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힘들잖아요.
2: 그쵸,
3: 그럼요, 그럼요.
1: 네, 그래서 중간 보고가 참 맞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네. 중간 점검을 이렇게
3: 네,
1: 저희가
3: 맞습니다.
1: 하면서 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3: 네, 오늘의 천국, 네, 네. 오늘의 천국 보고서를 함께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하나님께 드리는 천국 보고서.
3: 네,
1: 매년 드리나요?
3: 네, 매일 드려야죠. 매일
1: 드리죠. 네, 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주제로 네. 찬양을 두 곡 불러보려고
3: 맞습니다.
1: 하는데요.
3: 네.
1: 오늘 첫 찬양 궁금합니다.
3: 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찬양의 제목은요.
1: 네.
3: 우물가의 여인처럼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1: 우물가의 여인처럼.
3: 네.
1: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3: 네, 그렇죠. 그렇죠.
1: 네, 이 찬양 사마리아 여인인가요?
3: 맞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죠.
1: 네.
3: 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 네.
3: 그 이야기를 짧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고 있었잖아요.
1: 네.
3: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제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육신의 물이 아니었잖아요.
1: 네.
3: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안에 있는 더 깊은 갈증을 보셨죠.
1: 맞습니다.
3: 네.
1: 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0: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1: 아멘. 아멘.
0: 네. 이 말씀인가요, 형제님?
1: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다섯 번의 결혼과 정말 많은 경계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고 했잖아요.
0: 네.
1: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죠.
0: 네. 왜냐하면 네, 그렇죠. 네,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 인정, 성공, 관계, 뭐 즐거움, 감정 그런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들은 잠깐의 갈증만 달래줄 뿐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죠. 그것이 네. 말씀하신 세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목마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1: 그 이유가 전도서 3장 11절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0: 아멘.
1: 네.
0: 우리가 사실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해도 비어있는 무언가 있습니다.
1: 아, 맞아요. 네.
0: 자매님도
1: 맞아요.
0: 조금 그런 걸 체험해보셨나요? 세상의 것으로 완전한 평안을 얻기가
2: 그럼요.
0: 불가능하죠.
2: 네.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해보기도 했고
1: 네.
2: 뭔가 안정적인 직업이나 뭔가 상황으로서 이렇게 채워보려 했지만 사실은 네,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그 사랑과 또 네. 평안을 갈망하면서
1: 아멘,
0: 주님께서
1: 아멘.
0: 채워주심을 믿고
1: 아멘.
0: 매일매일 예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을
1: 네.
0: 찬양으로 처음 올려드리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우리 승조 형제님과 예정 자매님의 라이브 찬양을
1: 라이브로요.
0: 네, 지금 바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 네.
2: 네.
0: 자매님께서는 지금 피아노 반주도 함께 하십니다.
2: 네.
1: 와우.
0: 네, 오늘도 귀한 찬양 바로 올려드릴게요.

0: 아멘. 네. 아멘.
1: 아멘. 와. 오, 우물가의 아, 아멘, 여인처럼.
0: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1: 네, 아멘.
0: 키를 한참 찾은 것 같아요.
1: 네,
0: 저희가 키 업이 됐나요?
2: 업이 조금 높아졌죠.
1: 네, 업이 될 수 네, 있어요. 네.
3: 아, 정말요. 네. 키 업을 한 상태에서 반주를 해버렸군요.
2: 그렇죠, 그렇죠.
3: 와. 아, 어쩐지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높은 음인 네. 것 같아가지고.
2: 와, 와.
3: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잘 올려드렸습니다. 아, 네.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 아, 모든 찬양을 다 기쁘게 받으시니까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3: 네, 오늘 저희가 예배를 주제로 네, 이 찬양 맞습니다. 올려드렸는데요.
0: 네.
3: 네, 퀴즈를 지금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0: 네.
3: 이 찬양과 굉장히 관련된 퀴즈예요.
0: 아주 아주 있죠.
3: 네. 네, 오늘의 퀴즈 말씀해주세요.
0: 네, 오늘의 퀴즈 제목은요.
3: 제목은
0: 믿음의 사지선다.
3: 오! 믿음의 사지선다.
0: 사지선다.
3: 네, 객관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0: 네.
3: 발음은 왜 그러신 거예요?
0: 사지선다고요.
3: 예, 믿음의 사지선다 네. 한번 저희가 함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3: 네
0: 질문을 퀴즈, 드릴게요.
3: 질문을
0: 네,
3: 네 주세요.
0: 우리 예수님께서 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3: 네,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그 요한복음 말씀도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0: 네.
3: 네, 무엇을 주신 게 있죠?
0: 맞습니다.
3: 네,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네. 네, 1번은요?
0: 금과 은.
3: 2번은요?
0: 건강.
3: 3번은
0: 생수.
3: 4번은요
0: 장수.
3: 네, 일단 다 너무 좋은 거네요. 1번 금과 은
0: 네.
3: 2번은 건강
0: 예.
3: 3번 생수
0: 네.
3: 4번은 장수.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달라고 하셨는지 또 어떤 걸 채워주셨는지 함께 맞히시면 되는데요.
0: 네.
3: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0: 네, 맞습니다.
3: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네.
3: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지선대예요. 1번 금과 은, 2번 건강,
0: 와.
3: 3번 생수, 4번 장수.
0: 와.
3: 약간 힌트를 좀 드릴까요?
0: 아, 네, 좋습니다.
3: 네, 저희가 막 이제 또 여름이에요.
0: 맞아요.
3: 여름이 되면
2: 아, 너무 덥죠.
3: 아, 아, 뭐가 막 생각나네.
0: 시원한.
3: 아, 지금 뭐 마시고 계세요?
2: 네.
3: 효과음을 강하게 넣으시네요. 저희 이 정도면 힌트 충분히 된 것
0: 네,
3: 같죠?
0: 맞습니다.
3: 네, 찬양 듣고 바로 정답 발표할게요. 찬양
0: 네.
3: 올려드리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30으로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 네.
3: 1번 금과 은, 2번 건강, 3번 생수, 4번 장수.

0: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수요일 코너, 놀라운 찬양 속으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0: 네, 오늘 저희 주제가 예배였어요.
1: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0: 예배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네.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1: 네.
0: 오늘 예배 어떻게 선정했다고 주제로 다시 한번 나눠주실까요?
1: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드리는 뭐 한두 시간의 어떤 예식과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0: 네, 저희가 사실 네. 예배가 많죠. 교회
1: 그렇죠.
0: 예배가.
1: 정말
0: 네.
1: 많기도 하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냥 어디에서 드리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가의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오늘 함께 두 곡의 찬양을 나누겠지만, 그리고 한 곡을 이미 나눴지만, 우리가 왜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0: 네, 저희가 예배 자리에 갈 때 사실
1: 네.
0: 그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설교 들으세요, 형제님?
1: 어, 그럼요.
0: 멋있는데요?
1: 그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저는 지극히 낮은 피조물의
0: 네.
1: 자세로.
0: 아멘. 멋있네요. 저는 네.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딱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졸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네, 막 사탕을 그쵸, 먹거나
1: 그쵸.
0: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막 때리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1: 졸리면 바로 기도하는 거죠. 뭐.
0: 맞아, 바로 기도하고
1: 주여
0: 내가 이 사탄에게
1: 거예요.
0: 속으면 안 된다.
1: 아유,
0: 네, 항상

0: 깨어있길 네. 저희가 항상 맞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네. 드리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주님 전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네. 예배에서 내가 공급받는 것도 크고 그럼요.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하기 때문에 네.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자매님. 네, 자매님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항상 그 네. 신령과 진정으로 네.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시나요?
1: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잠이 많고 네. 좀 이렇게 버티는 걸 힘들어하는 성격인데 네. 그래서 저는 찾은 방법이 이제 기록하는 거를
0: 아,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배를 드리실 때 맞습니다. 더 집중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그 설교를 또 보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0: 맞습니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예배 집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어쨌든 주님 앞에 그렇게 저희가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네.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네. 그 안에 정말 살아있는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이죠.
2: 아멘, 아멘.
0: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찬양들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2: 맞습니다.
0: 저희가 퀴즈를 드렸었어요.
2: 퀴즈를 드렸습니다.
0: 퀴즈가 뭐였죠? 네.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려요.
2: 네. 네, 퀴즈 제목 믿음의 사지선다였고요.
0: 믿음의 사지선다. 네, 사지선다. 왜 사지선다 이러시는 아, 거예요?
2: 어감이 좋아요. 사지선다. 네. 네, 네, 사지선다. 질문을 드렸었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0: 1번은
2: 금과 은,
0: 2번은
2: 건강,
0: 3번
2: 생수,
0: 4번
2: 장수
0: 였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세요. 저희가 와우. 힌트를 너무 잘 드렸어요.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지금 몇 번이 일단 정답일까요?
2: 네, 정답은 바로 3번
0: 생수 맞습니다. 생수가 정답이에요.
2: 맞습니다.
0: 네.
2: 맞습니다.
0: 우리 뒷자리 번호 1372번님
2: 와우.
0: 3번 정답 맞히셨고요. 생수. 그리고 또 6979번님께서도 정답이십니다. 네. 힌트가 정답. 너무 정확해서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6979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9567번님 3번
3: 정답
0: 생수 정답. 다시 한번. 네, 정답 맞히셨습니다. 네. 네, 정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셨는데요.
2: 와우.
0: 저희가 오늘 이렇게 보내신 분들 가운데 선물 당첨되신 오. 분은 개별적으로 문자를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네. 저희가 생수 이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2: 네.
0: 형제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2: 네.
0: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 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3: 아멘.
2: 아멘, 아멘.
0: 아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물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물을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2: 아멘입니다.
0: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차고 넘치는 그 생수를, 샘물을 항상 간구하고 마셔야 네. 할 줄 믿습니다.
2: 아멘.
0: 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찬양 바로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2: 네, 좋습니다.
0: 두 번째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2: 네, 두 번째 찬양의 제목은요.
0: 네.
2: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입니다.
0: 주의 보좌로 나아갈 네. 때
2: 십자가의 보혈이라고도 또 알려져 있죠.
0: 아, 제목이 이렇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는 네. 처음 가사고요.
2: 네, 그렇죠, 그렇죠.
0: 십자가의 보혈은 후렴. 그러네요. 이 찬양, 맞습니다. 네, 자매님께서도 좀 많이 부르시는 찬양인가요?
1: 아, 네, 옛날에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고등학생, 뭐 중학생 때
0: 오,
1: 네, 되게 네. 많이 불렀어요.
0: 옛날에 그 찬양 많이 부르시면서 좀 이 찬양을 나눌 때
1: 그쵸.
0: 어떤 마음으로 좀 부르셨는지 궁금해요.
1: 저는 특히 찬양을 하면서 가사 중에 이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니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0: 네.
1: 네, 이걸 항상 묵상하면서 아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렀습니다.
0: 아멘.
2: 와, 맞아요.
0: 네, 형제님께서는 이 찬양 어떤 마음으로 또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시나요?
2: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잖아요.
0: 네.
2: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의 생수 되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말씀을 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말씀하십니다.
0: 아멘.
2: 그 이제 구약의 시대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죠.
0: 네.
2: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눴고
0: 그쵸.
2: 그 지성소는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0: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1: 네, 십자가에 달려 네. 돌아가신 직후에.
0: 맞습니다.
1: 네, 직후에 휘장이 찢어졌죠.
0: 네,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에
1: 네.
0: 우리는 허락하신 믿음의 담대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아,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0: 네.
1: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0: 아멘.
1: 저희는 모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네. 수 있게 되는 그런
0: 맞습니다.
1: 구원의 역사를
0: 맞습니다.
1: 네 이뤄주셨죠.
0: 맞습니다.
1: 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관한 찬양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을 부르시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네,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0: 네, 맞습니다.
1: 항상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0: 아멘입니다.
1: 듭니다.
0: 네.
1: 네, 우리 이 찬양 예배에 집중하자는 마음 또 그 예배 시간에 나를 살리신 예수님에게 감사하자는 그 마음으로
0: 네.
1: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두 번째 찬양은 퀴즈를 먼저 드릴까요?
0: 네네 그래도 좋습니다.
1: 네, 두 번째 찬양은 퀴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두 번째 퀴즈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0: 네, 두 번째 퀴즈 제목은요.
1: 네.
0: 예수님 목말라요. 네, 사지 선다.
1: 사지 선다. 빠지지 않네.
0: 오늘 컨셉입니다.
1: 다시 사지 한번 선다. 말씀해 주세요.
0: 예수님 목말라요. 네, 사지 선다.
1: 네, 오늘도 보기가 네 가지예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예수님 목말라요의 사지 선다.
0: 네.
1: 네, 어떤 사지 선단지.
0: 네, 네 조금
1: 퀴즈.
0: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이제 음식을 먹곤 하죠.
1: 네.
0: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한 가지는 떡,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의 보혈. 그 피를 기념하며 마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네, 궁금합니다.
0: 목마릅니다, 예수님.
1: 아니, 떡 하시는데 너무 그 떡.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제 귀에 꽂혔구나. 죄송해요. 네, 그래서 무엇일까요?
0: 네.
1: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0: 네.
1: 무엇을 마시는지?
0: 네. 사지선다.
1: 네, 사지선다.
0: 네.
1: 1번은요?
0: 사이다.
2: 아, 사이다.
1: 사이다. 시원하다. 2번은?
0: 커피?
1: 커피.
2: 커피.
1: 3번은요?
0: 오, 맥주.
1: 맥주. 4번.
0: 포도주.
1: 과연 어떤 걸 저희가 마시는지 예배 시간에 일단 마시는 거고요.
0: 그렇죠.
1: 네, 예식이죠, 예식. 1번 사이다. 2번 커피.
0: 오.
1: 3번 맥주.
0: 오호.
1: 4번 포도주.
0: 와우.
1: 네, 오늘 예수님의 보혈 그 가사가 계속해서 후렴에 나올 텐데요.
0: 네. 네,
1: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이 퀴즈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1: 저희가 성찬식 때 이것을 마셔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0: 맞습니다.
1: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0: 네.
1: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저희는 지금 퀴즈 정답을 기다리면서 찬양 한 번 더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두 번째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2: 아멘. 아멘입니다. 와, 이번엔 좀 괜찮았죠.
0: 네. 아멘. 네.
2: 키를, 네, 키에 대한 착고가 있었어가지고, 네. 네. 이번엔 너무나도, 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시고, 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해요.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또 십자가의 보혈 찬양 네.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주님의 보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후렴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2: 이 가사를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는데요.
0: 아멘.
2: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0: 네.
2: 네.
0: 어, 네, 퀴즈 제목이요. 네. 아,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 사지선 너.
2: 아니, 그 중간에 정정은 왜 있는 거예요?
1: 예, 사지선다.
0: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2: 포인트라서.
0: 예, 사지선다.
2: 머리가 좋으세요. 이목을 집중시키는 법을 알고 계십니다. 네, 사지선다.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0: 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나누는 거 한 가지는 떡이었고요.
2: 네.
0: 몸을 의미하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를 담은 무엇이 있었죠?
2: 네, 무엇이.
0: 네, 그래서
2: 있었죠.
0: 예수님의 보혈 그 네. 피를 기념하며 마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2: 네. 방금 전에 나는 찬양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네. 또 완전하신 그렇죠.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그 보혈은 사랑과도 같습니다.
0: 맞습니다.
2: 네, 저희가

0: 아, 이것을 마십니다.
1: 네.
0: 한 가지는 떡을 먹고요. 그렇죠. 저희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네, 뭐 있죠. 빨간 거. 네. 무엇일까요?
1: 네.
0: 1번은요?
1: 사이다.
0: 2번은?
1: 커피.
0: 3번은?
1: 맥주.
0: 4번은?
1: 포도주.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고요.
1: 네.
0: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1번 사이다, 2번 커피, 3번 맥주, 4번 포도주.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시원한 아까 전에 처음에 문제 정답도 생수였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번에도 마시는 겁니다. 음료. 아, 막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저희 찬양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네.
0: 1번 사이다, 2번 커피, 3번 맥주, 4번 포도주. 저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먹는 겁니다.
1: 네.
0: 정답 샵 9030 그리고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저희 찬양 듣고 오는 동안 정답이 많이 쌓였습니다. 네, 다들 목마르신가 봐요.
1: 그죠?
0: 네, 1번 사이다, 2번 커피, 네. 3번 맥주, 4번 포도주였는데요. 일단 네. 정답 먼저 발표하실까요?
1: 네. 정답은 4번 포도주!
0: 4번 포도주 네. 빨갛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더 이제 또 이미지로 저희가 형상하기 쉬운 이 포도주.
1: 네.
0: 네, 포도주를 저희가 성찬식 때 항상 마시는데요.
1: 맞습니다.
0: 네, 우리 1372번님께서요 4번 포도주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세례받고 포도주 먹을 수 있어요.
1: 와,
0: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네, 그리고 또 이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님.
1: 아, 네, 6696님께서 네. 4번 포도주 맞춰주셨고요. 아,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 한잔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아, 네, 그러면서 포도주 네. 정답 맞히셨습니다.
2: 네.
0: 네, 우리 자매님께서는요.
2: 네, 5627님께서 4번 정답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보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0: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1: 주님의 보혈
0: 생각이 또다. 네. 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혈을 묵상할 수 있는 찬양 그리고 또 퀴즈 함께 나눴는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네, 또 6월이 됐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저희가 왜 예배에 집중해서 드려야 되고 왜 항상 이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또 삶에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1: 맞습니다.
0: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또 주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주의 아멘, 보좌로 아멘. 나아가는 거죠.
1: 아멘, 아멘.
0: 네,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은요. 저희가 개별 문자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네. 당첨되신 분들 세 분 보내드릴게요. 세 분. 네, 선물 꼭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0: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주제로 함께 나눴는데요. 형제님 네. 오늘 좀 어떠셨나요?
1: 일단은 이제 올해 반절을 지나가는 이 시즌에 함께 네. 예배를 기억하고 또 우리 예배 방향과 또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나갈 수 있는지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0: 네.
1: 참 여러분 영원한 것을 누리면 그것이 참 자유인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함 안에서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와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참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자매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2: 네, 저도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자로서 그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0: 네.
2: 또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면서 네, 앞으로 또 남은 이 6개월 동안 다시 하나님하고 더 깊은 관계를 네. 맞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와우.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또 2026년에 절반이 지나왔고요. 또 두 분이 생각해보니까 예배자시네요.
2: 네.
0: 네, 멋있 팀이시니까 네. 더욱더 네. 이 시간 은혜롭게 네.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셨겠어요.
1: 맞습니다.
0: 네, 우리 모두가 예배자죠 사실.
2: 네. 네.
0: 앞에서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오늘 예배에 관한 찬양 두 곡의 찬양으로 은혜를 나눠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6월 한 달 그리고 또 남은 2026년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받는 것만 바란다면 행복은 오지 않을 거예요. 행복은 결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며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 다섯 가지를 말하면서 부족함을 강조했는데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반 정도만 인정받는 명예,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이 다섯 가지가 행복을

을 위한 조건이라고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사실 100% 만족이란 것은 없죠.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상

우리가 시련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건 우리들 곁에 있는 작은 순간들이 행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거예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재롱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우리 입가에 미소 짓게 하는 작은 행복으로 다가오죠. 부부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작은 행복이 되어 서로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요. 먼저 하는 양보와 조금 손해보는 배려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작은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순간순간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며 마음 따뜻한 순간들에 미소 짓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작은 것에서 시작하며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공허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작은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행복을 만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88세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움켜진 돈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남을 위하여 베풀 때 빛이 나고 그 가치가 더하는 법이지요. 성공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자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고백하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0: 전파 선교사인데요.
1: 네네.
0: 네, 제가 내년부터 제가 만 원씩 빠져나가거든요.
1: 아, 네네.
0: 내년에는 2만 원씩 만 원 더 올려서 그 극동방송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제 주위에 있어요. 나에겐 복을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목사님들 소리도 그렇고 찬양도 좋더라. 그러면서 아직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슬이 이제 맺히듯이, 예, 나중에는 때가 되면 또 그분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까. 극동방송이 참 큰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더 이제 배로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전파를 통해 흘려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후원으로 마음을 모으는 전파 선교사.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복음만을 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의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과 함께해요.
1: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대손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절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성령 열매 마지막 아홉 번째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메달은 서로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경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은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였는가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집에서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였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우리의 평가 기준입니다. 우리는 복음도 전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함 때문에 거룩해 지지는 않습니다. 그 행함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리고 내 변한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두 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은사와 열매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재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아무리 특출나도 성품이 바르지 못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그의 일이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은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방언 아니면 예언, 치유의 능력이 없다고 누가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품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억제입니다. 억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실은 절제가 억제라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제라는 단어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지나친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절제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절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억제하라, 도를 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절제는 그런 의미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며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단순히 억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나타나는 질서와 조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는 절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극단과 가욕을 경계합니다. 사랑을 표현해도 가하면 안 됩니다. 남의 아내에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가하면 안 돼요. 봉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내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조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균형 있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자신만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 삶의 조화, 즉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나만 붙잡고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내 안에 그것이 옳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깨집니까? 균형이 깨어져 버려요. 조화가 깨어져요. 살아가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시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시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것보다는 그 말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반드시 절제와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다. 세상에도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지칭합니까? 그 사람이 말을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말은 비례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말과 인격을 동일시합니다. 하물며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한 샘에서 날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은 내가 말을 했을 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말을 할수 있어야 돼요.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들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이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말을 할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내면에는 수많은 욕망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명예욕, 건세욕, 탐욕, 성욕, 식욕뿐만 아니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비교시까지 원하지 않아도 마치 샘물처럼 매일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 이건 뭐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욕망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욕망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그 욕망을 내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욕망이 어느 순간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안타까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의 브레이크를 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갖 악하고 추한 것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엄청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욕망의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읽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을 받을 수 없다고 제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내 마음, 생각,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영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무너지면 삶이 흔들립니다.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제가 벌어지면 인생은 안정되고 신앙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최고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무슨 말입니까? 절제할 수 있는 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보다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더큰 자라는 것입니다. 또 절제는 욕망을 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가 있으면 꼭 해설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비만 하면 절대로 여러분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적이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공격적인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고요. 밤에도 기도하셨고요. 체라도 하셨고요. 하루 종일 이말저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쁘면 딴 생각할 기력이 없다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살아? 라고 물으면 바빠서 재질 시간도 없다라는 농담을 합니다. 바쁘면 여러분, 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생 일대에 실수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산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럼 여러분 당연히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같이 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서 빈둥빈둥 하다가 낮잠 자고 잠 깨서 그냥 뭐 하나 싶어 일어나서 왕궁을 걸으니까 한 여인이 보이는데 그 여인이 여러분 벗고 목욕을 하는데 유혹을 느끼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의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일생일대의 가장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을 무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충실한 신하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가늠죄, 살인죄를 짓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현장에 있지 않고 할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니까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어느 순간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해버리니까 그렇게 죄지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의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일에 시간을 쓰지 않으면 그 시간을 반드시 나쁜 일에 쓰는 것 아십니까? 내 인생을 좋은 일에 바쁘게 하지 않으면 마귀는 내 인생을 죄짓는 일에 바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좋은 일에 바쁘지 않으면 그 시간, 쉬는 시간이 같죠? 아니요. 오히려 나쁜 일에, 죄짓는 일에 바쁘게 만들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괜히 앉아 차 마시며 쑥뚝쑥뚝 하면 남의 흉이 나고 허물이 나고 판단이 나고 정죄 나고. 그죠? 좋은 일에 시간을 쓰지 않으면 결국 나쁜 일에, 죄짓는 일에 시간을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시간, 영적인 일에 바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제의 방법입니다. 하루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영적인 일을 우선적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더 남으면요, 복음 전하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바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죄짓는 일에 바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에 자기를 바쁘게 만드는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나고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실제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향한 깊은 갈망이 있을 때그 갈망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결단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의지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흔들릴 마음을 잡아주시고 끝까지 살아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세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힘을 얻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육을 좋아하는 체질이 영을 좋아하는 체질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계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영성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는 육의 가치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육의 가치에 붙잡혀 살아갑니까? 내 중심을 보면 압니다.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 영의 가치를 붙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크게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자꾸 공급해 줘야 됩니다. 먹지 않고 아이는 클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건 기도예요. 내 영이 힘을 얻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받고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그 생각은 그의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영성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깨어 살지 못합니다. 다 경험이 있잖아요. 넷째는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행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행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어떤 다스림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람과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와 싸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하심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생명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찾아내세요. 그리고 민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요. 시간이 지나서 돌아볼 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참 은혜 안에 잘 살았어.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서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왜 그런 반응을 했지? 그런 감정을 가졌지? 그런 말을 했지? 부끄러워 죽겠어. 내 자아에 이끌림 받는 삶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씻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내 자아가 오염됐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잡지 마세요. 성령의 지도를 따라가세요. 안 되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야 형통한 삶이 이루어져요. 신앙의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아볼 때 나 참 잘 살았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 그 시간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제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고백드릴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가슴 아픕니다. 순간적인 내 감정, 순간적인 내 억울함, 순간적인 내 원한, 육신의 욕심에, 탐심에 나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너 그렇게 귀한 존재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제일 처음 이루어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가치 있는 삶이야. 너 가치 있어. 그 가치를 살아가. 그리고 너의 가치를 너가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줘. 그것이 생명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고 주님의 마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이 고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지배를 꼭 받으셔야 돼요. 절대를 통해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삶, 이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대성교회 지역번호 054-285국에 656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0: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은미 집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고통 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0: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할게요.
1: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기회,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으로 또 그분의 영광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촘촘히 지은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 입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미션의 내가 매일 기쁘게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김태훈과 신효선이 함께 찬양하는 하루, 그리고 손영진의 거룩거룩거룩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는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찬양이 흘러넘칠 때마다 찬양의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주님 경험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영과 육이 시원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3곡 함께 듣고 옵니다.

0: Let's praise Him, beloved. He is our song.
1: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들은요. 한웅재 목사님의 거친 세상에서 찬송 들으시고요. 희지윌의 하루 그리고 메리 제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시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방곡곡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 서로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찬양이 흐를 때마다 또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이렇게 문자도 계속 보내주시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찬양들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풍성히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조수아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드림아이와 송정미 사모님 함께 찬양하는 축복송, 그리고 인피니트 밴드의 찬송이었죠. 내 모든 시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앞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읽은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와중에도 코스피는 8천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권과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성공과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외식 물가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들이 대출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을 누리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일찍 일터로 나온 자나 늦게 일터로 나온 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0: 삶은 공정을 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정을 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꼭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저녁,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령을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스티븐 맥페터의 어쿠스틱 워십 세션 중에서 Come Jesus Come,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들려드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오늘 이 저녁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우리의 예배, This is our worship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잔치 공동체의 우리의 예배, This is our worship 들려드렸어요. 이브닝 프레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오벳의 찬양입니다. 수고하고.

두곡 찬양 함께 했습니다. 빨간 약의 밤이나 낮이나 그리고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어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팀 루거십이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한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한동대학교에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한 예배 실황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로 모시겠는데, 자, 사사기 성경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사사들, 즉 부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요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서 10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10장에 들어서면서 일곱 번째 사사 돌라에 대한 그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이 돌라도 앞선 사사들과 그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3절로 5절까지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볼 때 거기에 보면 이제 어린 나귀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어린 나귀, 그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어린 나귀는 실제로 부의 상징이요, 왕의 표시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어린 나귀에 대한 것,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이런 부분들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예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실들을 다 알고 기억하실 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어찌 보면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에 적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하는 그러한 그 스가랴서의 말씀은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즉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들만이 타는 짐승을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다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모든 환호와 무리들로부터 호산나라고 하는 찬사를 들으신 것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좀 쇼죠. 연극이 되었을 겁니다. 야일은 분명히 부유한 사람이었기에 30필의 나귀를 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야일은 자기 아들들에게 30필의 나귀를 주었으므로 30개의 막사가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그 자애로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야일은 관대한 아버지였고 그의 아들들은 어찌 보면 그 관대한 아버지 밑에서 또 이런 버릇없는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런 아버지의 너무 지나친 사랑이 자녀들의 버릇을 망쳐놓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야일은 아들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구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사치스럽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귀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인데요. 야일은 최근에 나온 것들을 아마 그 자녀들에게 구해주고

뭐 요즘으로 말한다면 뭐 최신형 뭐 이런 거 사주고 뭐 이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나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나귀들을 사준다 해도 그 버릇없는 자녀들에게 사준 것이 그것들이 야일로 하여금 더 훌륭한 사사가 되도록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 그것들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이 소년들 중에 누가 여러분 뭐 선교사로 나간다거나 뭐 그런 건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너무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사사기서 1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또이 망조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체험을 통해서 그 우상을 숭배할 때 재난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다시 노예가 되고 막 이러면서도 또왜이 지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18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된 본성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하잖아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천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들이 참 잘못했어. 왜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무서운 배교의 모습들이, 참 인간적인 모습들이, 참이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참, 그러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이게 어떻게 그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도움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만 올바른 궤도에 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충고가 어찌 보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천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인간 군상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0장 7절로 가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도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없애버리실 수도 있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교회가 필요하다고 또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혹자는 갖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전혀 필요치 아니하신 분이심을 우리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의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마도 이때 가장 타락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에게 모든 형편이 불리하게 전개되었으니까요. 10절 보실까요? 사사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제 이 백성들은 마침내 절망하여서 또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철없는 애가 마치 마음대로 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옛적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오늘도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을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지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17, 18절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대가 사람들에게는 항상 지도자가 부족한 법이고 그러한 때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상 세계적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진정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재림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 판이죠. 어쨌건 여러분,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숙이고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사사기 1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어요.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입다가 뛰어난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좀 이번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뭡니까? 기생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차원인지 그때 그랬는지 이곳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2절로 가보세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랬어요. 잠언 2장 16절에도 아들에게 이방 계집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안 좋은 여자들이 왜 우리가 피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방인이요, 외국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는요, 길르앗의 아내가 이방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문헌에서는 그녀를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므로 입다는 보통 기방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방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서자 출신이라고 하는 신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태어날 때부터 치명적인 오점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추방되게 되고 신명기 23장 2절에 의하면 그 모세 율법은 서자 출신들을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서자 태생이라는 신분은 불리한 조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신이 그렇다고 해서 왕, 황제, 장군, 시인 그리고 교황이 못 되는 게다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 훌륭한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복자 윌리엄은 자기 이름을 쓸때 항상 서자 윌리엄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이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입다도 서자 출신이었지만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처럼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장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둠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랬어요. 입다는 무법자들의 이제 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여러 뭐좀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근거가 없는 이 잡류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설명을 해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입다를 따르게 되고, 입다가 거기에 대장이 되는 거죠. 이 입다는 자기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정복해야 할세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과 형제들에게 쫓겨났다는 점과 버림받은 무리들,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 이게 사실은 그에게 아킬레스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입다는 하나님께 사용될 만한 인물이 못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사용하시려는 자들을 그러한 입장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칙이에요. 사람을 겸손, 근데 그 겸손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약점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와 같은 경우로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 모세, 다윗 등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실어 버린 바 되신 분이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죠. 더불어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원수들은 우리는 이러한 사람에게 통치를 맡길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저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인류 위에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오늘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혹가다 있죠? 그러나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에서 소유자 출신이죠. 여러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적자가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 쫓겨난 사람이었지만 이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서 11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돔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그랬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상당히 그럴듯한 제안을 하는데, 계속되는 9절로 10절을,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입장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자존심을 꺾고 입다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쫓겨난 사람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입다는 자기가 그들을 건져내면 그들을 통치하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입다가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인데, 11절로 12절을 봐보세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들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12절을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후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계속 읽어본다면, 이 입다가 암몬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왔던 그 과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서술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게 될 거예요. 입다는 그 땅이 그것을 합법적으로 획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아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몬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는 동일한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우

0: 1948년 이후 나름대로 보면 그 주변에 그 아랍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려고 실제로 여러분 수 없는 노력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상세하게 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이따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근거를 간단하게나마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의 위치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사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사람은 길르앗의 기생의 아들로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났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다시 불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 사사는 누구일까요? 1번 입다, 2번 야일.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기드온의 아들 중한 명인 1번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전도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저는 한 번도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대신에 방송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힘이 됩니다.
2: 평소에 극동방송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 정말 멋있고 슬로건처럼 방송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생명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응원했습니다.
3: 저도 그 방송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 받을 때 그렇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어서
0: 전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가 극동방송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뉴스 속보였습니다.
4: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주님을 찾는 환자에게,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극동방송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사자가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는 서커스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서커스는 동물 묘기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묘기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불에 대한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고 털이 긴 동물일수록 두려움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만일 사자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 조련사도 위험해지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자가 두려움 없이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게 만드는 원동력, 대부분은 맛있는 먹이를 주니까라고 생각할 텐데요. 하지만 그저 먹이를 위해서 사자가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불 가운데로 뛰어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자가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수도 없이 고리를 향해 뛰었지만 아직 다친 적이 없다는 조련사를 향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불 속으로 뛰어들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인데요. 사자가 조련사를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더욱더 기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요. 감사한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사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을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러 명 중 하나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를 향한이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어쩌다 선택된 게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계획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별것 아닌 것 같고 눈에 띄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다 해도 그 시간이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분의 형상을 다시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Better Music과 젠 존슨이 함께한 Goodness of God, 존 레딕의 God Turn It Around, 이스라엘 휴튼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곡 들려드렸습니다. 빨간 약에 사랑하자, 오벳의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그리고 조성은의 십자가의 사랑,

임상 진입으로는 너를 선택한다까지 들으셨습니다. 1995번님께서 남편이랑 지난 연휴 마지막 날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갈수록 싸움이 심해지네요. 결혼할 때 들려주었던 널 선택한다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방금 전에 신청하셨던 너를 선택한다 들려드렸습니다.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터런 웰스의 Hills and Valleys, 리차드 스몰우드의 The Center of My Joy, 테리 맥앨먼의 Come Holy Spirit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호텔에서 강철왕 앤드류 케네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모건이 세계 최대 재벌이 된 날로 기억되지 않고요. 카네기가 세계 최고의 자선가가 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카네기는 그날로 사업에서 은퇴해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카네기 자신의 펴낸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의 인생은 두 시기로 나누어야 한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여야 한다. 이렇게 피력했고요. 바로 이날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워싱턴 카네기 협회를 설립했고요.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지어 헌납했고 카네기 회관,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등 모두 3억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부자들이 배워야 할 덕목을 아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카네기의 정신을 본받아서 배품을 보여준다면 이 세상은 더욱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흐르는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배품의 삶이 넘쳐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홀리원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희수일의 곁눈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1069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카네기,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일화가 참 많은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아주 어려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 본인의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장가를 가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뭐 거의 한 60 돼서인가? 그때 이제 장가를 가요. 그래서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극동방송 60주년 때 2016년 때 카네기 홀에서 나라사랑 파이팅 그 공연을 했었는데 바로 이 앤드류 카네기가 만든 홀입니다. 카네기

이게 공과대학 교육진흥재단 이외에도 참 많은 것들, 도서관도 지어졌고요, 기증도 했고, 사회 산업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우리 0633님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자인 채로 죽는 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난 부자 아니니까 괜찮겠지?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감당할 만한 그리고 필요한 재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 안에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또 주변의 가족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참제 마음에 가슴 깊이 들어오네요. 잠언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케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훅 부시는 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의 믿음의 정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데이빗 쿠의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아멘. 마커스 소진영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어떤 것들이 있나 생각해 보며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정결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의 정절,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믿음은 다리를 보기 전에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넓고 깊은 강처럼 건너기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함과 위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죠. 홍해 앞에서 앞길이 막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부르신 곳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갈라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믿음

가스펠 싱어의 오늘을 살게 하는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오늘일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캔디 크리스마스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스의 찬양하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누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바다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팀 루크 월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켈틱 월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라 스토리의 Blessings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유요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렌 자이글의 눈을 주님께 돌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미래가 또 죽음 이후의 삶이 생각이 드세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삶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영생을 꿈꿉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서의 삶. 그 천국 소망이 이 힘든 세상에서의 삶을 이겨낼

힘이 되기도 하지요. 막막한 삶 가운데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구원함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영생의 삶을 함께 꿈꿀 수 있는 남북한 방송가족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주님 곁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 저 천국에서의 삶이 어떨까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게 될 텐데요. 그러고 보면 이 영원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이 지구상에서 짧은 7, 80년, 100년에서의 삶은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짧은 기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큰 걱정과 짐을 지고 살아가지요.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삶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들어갈 권리가 생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 믿으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저 천국에서의 삶을 꿈꿀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우리 북녘의 성도들 특별히 주님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동포 여러분, 우리 탈북민 여러분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또 날씨 정보들 함께 찬양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북녘의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중국과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이 지능형 손전화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다운하신 다음에 로그인하시고 또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위챗 아이디도 있습니다. 위챗 친구 추가 FEBCNK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또 문자 내용들 남겨주시면 소개하도록 할게요.

0: 남북한 출신 20, 30대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은 세 분의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는 영수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에서 온 폭순입니다.
6: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온 정실입니다.
0: 반갑습니다.
7: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특별히 우리 또 극동 아카데미 출신들 가운데 남한 출신의 청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또는 흥미있어할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살펴볼게요.
8: 여러분 주변에 혹시 탈북민이 있으신가요? 또는 탈북민과 함께 대화나 교제,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오늘도 이 대한민국 땅에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 주변에서 잘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같은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장차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분들과 먼저 가까워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탈북민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생활해본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탈북민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의 주제는 탈북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입니다. 네. 자,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민 분들을 만나보시거나 교제를 해봤던 경험이 사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6: 지금 3만 5천
0: 명.
6: 네, 3만 5천 명.
0: 역시 네. 우리 극도 아카데미 잘 배우신 수료생답습니다.
5: 3만 5천 명.
0: 맞아요.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근데도 주변에 왠지 많이 좀 못 만날 것 같아요.
5: 맞아요.
0: 어떠세요?
6: 맞아요. 일단 먼저 탈북민 분들은 본인의 탈북민이라는 거를 많이 밝히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0: 난 북한 출신이다라는 네. 걸 좀 숨기시는 분들이
6: 네.
0: 많죠.
6: 숨기시는 분들도 많고 고향이 뭐 강원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탈북하신 분인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5: 그렇기도 하고 남한 분들은 또 남한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범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좀 노력하지 않으면 탈북민 분들이 살고 있는 그 범위까지 좀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경험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다.
5: 아, 그렇습니다.
0: 네. 한국 교회 안에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탈북민 성도님들 만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4: 네, 맞습니다. 정말 뭔가 밝히지도 않고 심지어 말투도 되게 일부러 서울 사람처럼 바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0: 네.
4: 교회 셀에서 탈북민 한 분이 있었는데 저도 탈북민인 걸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0: 그렇게 좀 숨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동안 저희 한국 교회나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이렇게 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조선족들 아니 뭐 탈북하신 분들이 뉴스에 간혹가다 언급이 될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1: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먼저 주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 있지 않나
0: 맞아요. 네.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1: 네.
0: 공산권 국가에 살았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반공사상의 영향이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이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네.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우리와는 다를 거다.
2: 그렇죠.
0: 같은 말을 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질적이게 느끼는 면이
2: 그렇죠.
0: 우리 안에서 색안경을 끼고 봤던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1: 네. 맞아요.
2: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초에 저희가 배우게 된 그 배움의 기반이 다르다 보니까 생활이나 그런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생각의 어떤 구조라든지
2: 맞아요.
0: 방법이라든지
1: 맞아요.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만의 왔더라도 너무나도 다르고 같은 말인 듯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과 또 함께 살아갈 때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다가오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0: 네. 아마 서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탈북민분들도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해야 할 노력도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2: 네.
0: 오늘 이 세 분, 이분들은 이미 탈북민들과 교제와 교류를 많이 해본 분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인천에서 오신
1: 네.
0: 정실님
1: 네.
0: 어떠십니까? 만나본 탈북민.
1: 탈북민분들 제가 본 분들은요. 네. 정말 순수하세요.
2: 맞아요.
3: 네,
2: 맞아요.
1: 정말 순수하시고
2: 네.
1: 이분 뭐 때가 묻지 않는 어떤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2: 맞아.
1: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상처도 많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세요. 거기까지
2: 맞아요.
1: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0: 네.
1: 한번 이렇게 친해지고 이분들과 어떤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면
0: 너무 정이 많죠.
1: 정도 많으시고
0: 네.
1: 또 사람 챙겨주시는
2: 맞아요,
1: 거
2: 맞아요.
1: 정말 가족이라고 이분들은 아예 생각을 하시면서
2: 맞죠.
1: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잘 챙겨주세요.
0: 오히려 맞아요, 이제 맞아요. 가족들을 두고 왔을 경우가 많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네.
0: 여기에서 맞아요. 쉽게 사람에게 또 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1: 있어요.
0: 거거든요.
1: 네. 외롭고 하시니까
0: 네.
1: 네.
0: 순수하고 정말 따뜻한 분이다.
1: 네, 정도
2: 네.
1: 많고
0: 네, 어떠세요?
3: 이게 확실히 여기로 넘어오신 분들은 좀 식구를 찾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순수하시고 또 마음을 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1: 맞아요.
3: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가족처럼 다가가주면 대부분 이제 마음을 같이 열고 또 솔직한 얘기도 털어놓으면서 좀 가족이 좀 빨리 되는
0: 네.
3: 친밀해지는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순수함이
1: 맞아요.
3: 있다 보니까.
0: 근데 이제 우리도 너무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다가가고 함께하려는 노력들이 옛날보다 뭔가 조금 어렵고
1: 없죠.
0: 힘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1: 맞아요.
0: 맞아요.
1: 탈북민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도
0: 맞아요.
1: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요.
2: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사실 더 공동체를 좀 더 중요시하고 개인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좀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많은 그런 리더들을 훈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0: 네.
2: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탈북민분들과 교류가 또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1: 네.
2: 기대가 있습니다.
1: 네.
0: 또 반대로는 그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교회에서 자꾸 그 공동체 활동이나 함께하려고 연락했는데 그럼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더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 좀 있지 않으세요?
2: 물론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물론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해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이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0: 그 마음속에 외로움은 있다.
2: 맞아요.
0: 맞아요.
2: 네. 그래서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런 끈질김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에게.
1: 그리고 탈북민분들한테 저희 모임에 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들한테 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거나
0: 이거 중요하다.
1: 네, 같이 그들이 어떤 생활했던 문화나 이런 것들을
2: 맞아요,
1: 같이
2: 맞아요.
1: 나누는 게
2: 네.
1: 중요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사실은 우리도 좋은 마음에 초대하고
1: 그렇죠.
2: 네.
0: 함께
1: 맞아요,
0: 빨리
1: 맞아요.
0: 어울리게 하고 적응시키려고
1: 네.
0: 하는 건데
1: 네.
0: 그분들이 혹시 부담스러워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세요.
1: 그렇죠.
2: 맞아요.
0: 그분들의
1: 맞아요.
0: 어떤 뭐 생활 또
1: 네.
0: 같이 밥 먹어요 하면서 여러분이 찾아가시고
2: 맞죠, 맞죠.
1: 네.
0: 아 이런 게 참 중요하겠다.
2: 네.
0: 시각에 좀 차이.

0: 거든요.
1: 네.
2: 실제로 탈북민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뭔가 그 우리가 북한에서 배우던 사상 이런 걸 주입하는 거랑 뭔가 너무 다르지 않다 막 이런 분위기 이런 말씀도
0: 좀 비슷하다.
2: 많이
0: 네.
2: 하시잖아요.
0: 부담스러워하시죠.
2: 저는 오해도 확실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한국 교회가 너무 좀 일적으로 탈북민 분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없진 않은 것
1: 맞아요,
2: 같아가지고
1: 맞아요. 네.
2: 그래서 정말 그 친밀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0: 네.
2: 끈질김도 끈질김인데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봐야 되는
1: 맞아요.
3: 맞아, 맞아.
2: 그렇게 깊 퍼지면 뭔가 그런 게좀 걷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0: 네.
2: 그때는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확실히 나오는.
1: 네.
2: 예.
0: 우리가 인간의 좀 좋지 않은 습성들 가운데 나와 뭔가 다르다.
3: 아,
0: 외모라든지,
3: 맞아요, 맞아요.
0: 말투라든지, 심지어 출신 지역이 다르면
1: 네.
0: 또는 뭐 요즘에는 학력이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구분 짓잖아요.
1: 그렇죠.
2: 맞아요,
0: 나누잖아요.
2: 맞아요.
1: 네.
0: 이거는 하나님의 이그 가치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지역별로 나뉘는 것들 여러분이
1: 네.
0: 혹시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1: 네.
0: 특히
2: 맞습니다.
0: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탈북민들을 만나고 해야지 우리가 복음 통일도 이루어지지
1: 그럼
2: 않을까라는
1: 맞습니다. 네.
0: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희 교회엔 탈북민 분들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탈북민 예배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같이 예배드립니다.
0: 맞아요.
1: 남과 북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네.
3: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1: 네.
0: 이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1: 네.
0: 탈북민 분들만 따로
1: 그럼요.
0: 예배
1: 네.
0: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뭐
1: 맞아요.
0: 필요할 수도 있지만
1: 네.
0: 점차 함께하는
1: 네.
0: 그런
3: 맞아요.
0: 훈련이랄까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3: 근데 정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마음인 것 같아요.
0: 네.
3: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정말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어찌 보면 다른 자, 나와는 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 조금 나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갔잖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누군가를 또 탈북민분들을 낫다라고 생각하면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르다고도 생각하면
0: 그럼요.
3: 안 되는 것 같아요.
1: 네.
3: 왜냐하면 그런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좀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3: 네.
0: 하실까? 항상 생각을 하자.
1: 네.
0: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에서는 탈북민 분들, 탈북민 형제 자매들과 먼저 교제를 해보고 함께 생활을 해봤던 극동 아카데미 수료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우리와 비슷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어머니
3: 네.
0: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도 계실 텐데 주변에 탈북민 분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당부의 한마디씩 하시고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일단 저는 그 사별 없는 그 안경을 확실히 벗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무의식적으로 다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3: 맞아요,
2: 인지하는
3: 맞아요.
2: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네.
2: 나와 다르고 좀 가치관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좀 피하는데 그걸 벗고 정말 그냥 한 명의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0: 네.
2: 가족이 되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저희가 탈북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래야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0: 모든
3: 같습니다.
0: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도 적용할 일인 것
3: 아,
0: 같아요.
3: 당연합니다.
0: 네.
1: 당연합니다. 네, 저도 편견 없이 색안경 끼지 않고 그냥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편견 없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탈북민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의 어떤 생활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 함께 나누는 정말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0: 네.
1: 네.
3: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0: 너무
3: 네, 필요하고
0: 무거운 사명감도 여러분 필요 없을 것
3: 있어요.
0: 같아요.
3: 맞아요.
0: 그냥 가볍게.
3: 맞아요.
0: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밥 먹었어?
2: 네, 정말.
0: 아,
3: 맞아, 맞아.
0: 북한에선 어땠어?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거
3: 네.
0: 먼저 물어보지 마시고.
1: 네.
0: 오늘 어땠어? 쟤나 한주잘 지냈어?
3: 맞아요,
2: 네.
3: 맞아요.
0: 그러다가 마음이 열리면 서로
1: 네.
0: 분명히 깊은 얘기까지 나눌 수 있게
1: 맞아요.
3: 네,
0: 되거든요.
3: 맞아요.
0: 매주 이렇게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마음도 좀 깊이 품어보시고 주변에 혹시 모를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교회든 또는 옆집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1: 네.
0: 탈북민
3: 그렇죠.
0: 분들을 혹시 만난다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1: 네.
0: 조금씩
3: 네.
0: 조금씩 한 번씩 다가간다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됨의 경험과 은혜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남과 북이 하나 됐을 때 큰 네, 문제 없이
2: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정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1: 네.
3: 아멘. 아멘. 아멘.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2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생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의 재계 총수들과 회동을 하며 AI 협력 확대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연간 수출 9천억 달러와 세계 수출 5강 진입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국내 조선업계가 20년 만에 슈퍼 호황 속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걸프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이 비격돼 폭발하면서 중동 해상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레바논 확전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청소년들의 은행 대출 이용이 늘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위험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상승하며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24년 3월 이후 처음인데요. 지난해 말 2% 초반 수준까지 내려갔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물가 상승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이 컸는데요. 석유류 가격은 24.2% 올라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23.1%와 33.3% 상승했습니다. 국제선 항공료 역시 유류 할증료 인상 영향으로 33.5% 올라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해외 단체 여행비와 차량 임차료 등 여행 관련 서비스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갈치와 쌀, 달걀 등 주요 식품 가격 상승도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3.3% 상승해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가 상승 영향이 에너지와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생산비와 물류비 부담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생활 물가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향후 물가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오는 5일 한국을 방문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인공지능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하는 회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성사되는 이번 만남이 한국 AI 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최근 대만에서 열린 GTC 2026 행사에서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의 본격 생산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가 탑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만남이 반도체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봇, 데이터 센터, 생성형 AI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한 젠슨 황 CEO는 서울에서 GTC 개최 가능성도 언급해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산업 경쟁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면서 연간 수출 9천억 달러 돌파와 세계 수출 5강 진입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942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4%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무역 수지 흑자도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미 과거 연간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9,0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연구기관은 연간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가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경쟁이 계속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와 첨단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일본과 홍콩 등을 제치고 세계 수출 5위권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출 증가세가 반도체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에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으로 성장 효과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20년 만에 슈퍼 호황을 맞으며 이례적인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16.7%를 기록해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을 달성했고 한화오션은 13.7%, 대한조선은 26.8%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조선업계 실적 개선의 배경에는 LNG 운반선과 이중연료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등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가 있는데요. 과거 벌크선과 유조선 중심 시장과 달리 현재는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사양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강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규제 강화로 선박 교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수혜를 입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또한 장기간의 불황을 거치며 생산 효율화와 자동화를 추진해온 점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조선사들이 물량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선박 전환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한국 조선업의 호황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걸프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돼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이라크 움카르스항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중 두 차례 폭발을 겪었으며 이 가운데 한 차례는 드론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화물선 우현에 발사체가 명중한 뒤 큰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고 이후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진화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공격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 선박의 국적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지역 해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발생했는데요. 일부 선박들은 이란의 감시를 피해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국제 원유 공급과 해상 물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으며 국제 유가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레바논 확전 문제를 둘러싸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엑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통화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군사 행동 확대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인정하면서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한 것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추진 중인 이란과의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엑시오스는 이번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양측 간 가장 긴장감이 높았던 대화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중동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동 전쟁 확대를 막으면서 동시에 이란과의 협상도 이어가려는 복잡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의 고급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렇게 빌린 돈으로 스마트폰 게임 결제를 하거나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결국 부모들이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빚을 지는 습관을 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은행 이용 확대와 휴대전화 기반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청소년 채무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모 세대는 금융거래 내역이 당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은행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역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위험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각 지역 인민위원회는 최근 강과 하천, 산비탈 등 침수와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제방 보수와 배수로 정비, 하천 바닥 정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책임 간부들이 문책을 받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현장에서는 재해 예방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와 작업 장비는 대부분 공장이나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업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장갑과 식사까지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해 예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부담이 현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과거처럼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5에서 40mm, 황해도가 5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8도 사이로 분포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에서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 안주와 양덕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안주 18도, 양덕 14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안주 22도, 양덕 20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모든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8도, 구성 17도, 강계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강계 22도, 신의주와 구성 21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으나 약간 강한 바람이 종일 불어오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8도, 신계가 17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7도, 사리원 26도, 신계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고성과 평강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올 전망입니다. 환절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고성 17도, 평강 16도, 해산 1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강 27도, 해산 26도, 고성 20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0: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4도, 웅기 13도, 무산 10도, 낮 최고기온은 무산 20도, 성진 19도, 웅기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상 6월 4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올해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분들, 그리고 동포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고도 소망하면서 오늘의 그 찬양으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2: 나 지금은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영국의 왕이었던 윌리엄 4세가 죽고 다음날 차기 왕위 안기로 결정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이 결정이 된 순간 주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주님,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부흥기로 이끌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놀라운 정치 실력에 감명받았다던 외국의 한 사절단이 비결을 묻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가까이에 있는 성경을 펴들고 바로 성경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특별한 비결을 찾길 원합니다. 성공하는 법이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법, 자녀 양육을 잘하는 법. 책방에 가면 인기 독서로 그 이름이 올라와 있기도 하죠. 하지만 한 목사님께서는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가장 성경적인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모든

모든 문제 가운데 안정과 질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피고 이 극동방송을 통해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함께 찬양한 주의 말씀 듣고서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아멘의 화답으로 나아가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 위에 집을 짓는 말씀 위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같은 교회에 함께 찬송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사사기 14절에 보실 것 같으면은 거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과 짝짓고 살진 않았나. 사사기 14장에

0: 보실 것 같으면은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를 보고 또 장가를 드립니다. 그 들릴라에게 또 그 브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남편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그 들릴라가 얼마나 죽을 지경까지 번뇌하면서 하도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할 수 없이 가르쳐 줍니다. 내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에 나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 뉘어놓고 그때 머리 일곱 가닥을 잘라서 자기 민족에게 알렸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쳐들어와서 삼손을 잡았는데 삼손은 이미 나실린의 약속으로 삭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일곱 가닥을 베니까 기운이 다 떠난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눗가를 빼고 두 개를 다 뺐어요. 쇠사슬에 감아가지고 돌맷돌을 치게 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 삼손이 얼마나 여호와께 부르짖었는지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브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에 머리가 다시 자랐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자란 머리를 가지고 힘을 주니까 소년을 하나 불러서 장님이지 여기 이 대궐을 뻗튕기고 있는 기둥 둘이 있을 거다. 나한테 그리 인도해달라.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장님 삼손을 인도합니다. 바른 쪽의 기둥, 왼쪽의 기둥. 삼손이 이르되 브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덮어서 삼손이 생전에 죽인 자보다 죽어서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삼손은 20년 동안 사살을 하고 자기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아, 참 삼손이 쓸데없이 세상하고 짝을 지어서 살다가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일을 했겠나.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리의 연주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서울 바합 창단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 살고 있는 한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치지 않은 은혜 속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덩어리 속에 숨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어 십자가의 보혈이 피로 씻어주시고 거듭난 새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의 자녀, 아버지의 딸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는 나의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밀려와 주저앉아 있을 때,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와 따뜻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십자가의 무게를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새 믿음의 생각과 새 결단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환경과 세상의 달콤한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더 가까이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사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고향 북한 땅을 떠나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서연 자매 고백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나와 같은 죄인 위해라는 이 찬양과도 같이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한 줄 한 줄과도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찬양을 한 번 더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이 찬양을 함께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복음 통일의 역사가 쓰여지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북한의 고향인 김서연 자매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서연 자매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나와 같은 죄인 위해 함께 하셨는데요. 백여 년 전 평양 땅에 불었던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회개의 울부짖음이 다시 한번 이 땅을 가득 채울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서연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주안에 있는 나에게 바리톤 김성결 씨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기쁨을 노래하며 보혈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남과 북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내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 가운데 어떤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위에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믿음의 방패로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도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3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늘 확인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열어두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정해두신 은혜들을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참 부요하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되고 또 그 같은 고백들은 필요한 때에 다시금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여전히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의 사건은 대단히 주제가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겁고 암울한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또 다른 모양으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제외한 네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 그리고 요나답입니다. 암논은 다윗이 아이노암에게서 얻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들이죠. 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 맏아들 암논을 많이 사랑했을 것 같고요. 또 왕의 계승 서열이 높은 만큼 나라 안에서 꽤 높은 권력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압살롬은 다윗이 구술 달메의 왕의 딸 마아가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보면 셋째 아들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또 보겠지만 다윗이 이 압살롬도 매우 사랑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 친여동생이 있는데 다말이고 성경은 이 다말이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의 아들입니다. 요나답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관대하시다인데 이 요나답은 자기 이름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성경의 진술은 그는 심히 간교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암논과 다말의 어머니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텐데, 아버지 다윗은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누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는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처지인데, 이 암논이 다말을 심히 사랑하고 또 그 일을 잘 이룰 수 없게 되자 우라병까지 걸리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로 힘들어하니까 이 암논의 사촌 형제이자 가까이 지낸 친구가 되는 요나답이 와서 전후 사정을 듣고는 그 심히 간교한 자답게 하나의 계략을 이 암논에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너는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오면 여동생 다말이 와서 내 앞에서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먹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요나답의 조언은 여기까지이지만 그러나 여기까지만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다말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있을 기회를 계략으로 만들어주고 또 두 사람이 있게 될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병든 채 하라는 등 거짓을 동원하는 그 일에는 그저 아픈 척하고 여동생이 만들어주는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심각한 죄를 의도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다말을 속여 끌어들여서 결국은 겁탈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 암논의 마음이 즉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겁탈한 후에 암논이 다말을 아주 심히 미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욕망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 일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여동생의 고통스러운 일을 보게 된 오빠 압살롬이 2년 동안 자신의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양털을 깎는 자리를 이용해서 암논을 불러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불행한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듣고 다윗이 매우 분노하는데, 그러나 다윗의 분노는 다윗에게 이러한 것도 연이어 돌아보게 합니다. 자신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또 자기의 가족 안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재앙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연결이 되면 그 재앙이라는 말에 따라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다윗은 범죄했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정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윗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사건을 만드시거나 또 악한 일을 만들 사람들을 끌어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할 수 있는 꺼리가 있어야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이 죄앙되게 하실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풀기 위해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과 강포와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사납고 거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선지자가 원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을 들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이 어떻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금 주시는 말씀이 지금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사납고 거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 바벨론은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들을 무력으로 휩쓸면서 그들의 많은 것들을 빼앗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만은 않고 하나님은 그들 자신이 행한 죄악에 따른 심판을 그들에게 반드시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파멸할 것이며 비록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였지만 결국 주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복된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아람이 점령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 성읍을 빼앗기 위해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은 이 전쟁에 대해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하여 선지자에게 묻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왕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어디에 몰두하는가 하면 왕이 어떤 말의 예언을 좋아하는가, 왕은 우리가 어떤 예언을 할 때에 기뻐하는가, 여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왕이 원하는 예언을 늘 해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왔고 그들에게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갈까 물으니 왕이 뭘 원하는지 알죠. 왕이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올라가시면 그 성읍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여호사밧이 미심쩍어서인지 이들이 아닌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 묻는데 여기에 대해 아합이 하는 말이 내가 항상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선지자에게 묻자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도 되겠느냐. 그때 미가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서 본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한 내용을

말해줍니다. 주된 주제는 누가 아합을 꿰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여 죽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한 영이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여서 아합을 꿰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하는 말이 이 한 영이 거짓말이 되어서 그 입에 담아준 말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냐라고 분노하고,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분노하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합은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반 병사와 옷을 갈아입는 거죠. 바꿔 입는 거죠. 왜냐하면 적군은 왕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전 조치를 다 했는데도 말씀해 보면 아람 병사 하나가 무심코 쏜 화살에 이 아합이 맞습니다. 화살을 맞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왕을 빨리 후방으로 호송해서 치료해야 되는데 그날의 전쟁이 급격하여서 이 왕을 태운 수레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아합은 그렇게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풀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하게 하는가? 아무리 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속여서 죽음이라고 하는 파멸의 구덩텅이로 밀어넣을 수 있는가? 전능하신 참되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의문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거나 거짓을 조성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행한 그 악에 대하여, 그들이 벌인 거짓에 대하여 심판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유일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 덫을 넣는 것처럼 구덩이를 파놓거나 아니면 미끼를 던져서 속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기준 공의와 정의에 따라 악을 심판하신다. 이 외에는 다른 불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계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은 사람은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렇게 파멸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의 심판이신데 이 공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뜻을 살피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그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가 원하는 말만 예언해 주는 선지자들을 가까이 했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참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이 순종해야 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쫓아오게 될 복된 길을 늘 아합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이 자신의 탐욕을 선택하고 쫓아가느라 하나님의 참된 예언의 말씀을 버리고 죄의 길을 쫓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때문에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리신 심판이나 다윗에게 내리신

주신 심판이나 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러나 심판의 본질과 결과에는 참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에게 내리신 심판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에게 내리신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궁극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시는 이유 자체가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을 지키시려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에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고 화가 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압살롬은 다시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늘 원수에게서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밀린 때도 있었고 이렇게 져서 다 끝나는가 싶은 자리까지 내밀려 간 때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으로서는 아 이렇게 재앙으로 인하여 이 심판으로 인하여 나는 끝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마음을 갖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의 기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그 돌아오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 그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얼마나 다른지 다윗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자리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보면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리라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고 때로 우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그렇게 죄의 길을 쫓아가라고 불순종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가 알아먹을 만한 고난이나 시련을 징계로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고난이나 징계 앞에서 이렇게 벌받다 끝나는 인생인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억울한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다 끝났다 이렇게 포기하고 자폭해 버리는 경우가 우리 안에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놔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내 앞에 다시 세우겠다는 표현 그리고 너희를 내 자녀답게 세워서 내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가장 복된 자리에 세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결단과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기도가 갖는 특별한 모범은 자기를 우선 보호하기 위하여 숨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어떤 일련의 일들을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안에는 다 한숨과 탄식만이 담길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였으나 그 고개를 들어 주의 얼굴을 보게 하셨다. 내가 수렁에 빠졌으나 반석같이 되신 주께서 나를 발을 딛게 하여 일어나게 하셨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기도로 그 기도를 늘 마쳤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들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지 내 스스로가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 다윗이 저지른 탄식의 비명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범처럼 그러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 문을 열어두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를 빌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확정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심판은 이 심판받고 죽어라 라고 하는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그 집안에 내려주시는 재앙은 앞으로도 혹독하게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다윗을 자기 앞으로 끌어내기 위한 고백들을 갖도록 그 심령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주를 향하여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걸어가는 죄에 대한 심판의 길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인정하고 주신 심판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바세바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한 아이를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여디디아를 받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 아이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이 아이가 그 증거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욥이 이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맡긴 찬송을 부릅니다. 또 욥은 마지막에 내 생각과 내 이해를 뛰어넘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그 영광의 완전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제는 아주 확실하게 내가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명확해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섭니다. 우리도 이 13장에서 이제 15장까지 더욱더 혹독한 재앙이 다윗의 집안을 휩쓸어 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작에서 내가 열어놓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복된 길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하나님이셨던

0: 어떤가?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신가? 묵상하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의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에 차곡차곡 채일 겁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삶, 그 소망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3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4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밤부터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이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이 21도, 광주와 목포, 부산, 제주가 20도, 춘천과 강릉, 대전과 대구, 여수가 19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 함흥이 16도, 강계가 14도, 청진 13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춘천과 서울, 대구가 29도, 대전이 28도, 개성과 강릉, 광주가 27도로 보이고요. 해산 26도, 목포 25도, 부산과 여수가 24도, 제주가 23도,

0: 해안과 강계가 22도, 신의주 21도, 함흥이 20도, 청진이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어떤 날씨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도 주님의 섬세한 은혜의 손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신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은총을 거역하면서 교만과 배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유치한 전쟁과 살육, 동성애, 가정파괴, 미워함, 낭비, 환경오염, 파괴를 자행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생명과 평강을 선사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결과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들이 변망덕한 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 박해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도 변망덕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통일된 대한민국 한반도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셨던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농작물들이 여기저기서 인사를 합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들판을 오늘도 쑥쑥 키워주실 하나님께 참 고맙습니다 라고 저도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른 기도를 마치시고 새벽장을 보러 가는 길에 방송으로 아침 예배를 드린다는 사업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신데요. 더불어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모셔 드리며 신령과 진정을 담아 감사의 아침 예배 드리십시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4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그리고 15장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다양한 문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성령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걸 갖고 이제 그 안에 많은 분란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15장에서는 부활의 문제, 성도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말이 좀 복잡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이죠. 자, 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 좀 교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좀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신령한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푸뉴마티콘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중성적인 의미로 은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신령한 삶, 그리고 신령한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신령한 것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할 때참 세상에 알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할때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참 빨리 해주실 때도 많이 있고, 교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적인 정과 또 인간적인 교훈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신령한 것이라고 하죠.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이러한 신령한 역사와 신령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이왕 한번 이 땅에 사는 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주 앞에 설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려면 주님을 향한 기대, 믿음을 갖고 주님 더 역사해 달라고,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맛보게 해 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많이 드리고 또 많이 응답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가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 신령한 체험 자체에 매몰이 돼서 바른 체험을 추구하지 않고 무조건 신령하다, 무조건 특별하다 하면 그냥만 몰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2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데도 이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어떻게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까? 여러분, 우상은 말을 못하는, 그죠? 여기 보면은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그랬죠. 벙어리 우상입니다. 죽어 있는 건데 어떻게 거기에 끌려다닐 수 있냐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체험하는 영적인 현상들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더라도 악한 영들, 미혹하는 영들이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이 황홀경, 신비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을 하는데 뭐 하다못해 성령이 아닌 이 귀신이 끌고 가는 체험들이 있죠. 귀신이 귀에다가 속닥거리면 그 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성령의 체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할수 있으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체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체험을 우상을 섬길 때도 하면서 끌려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우상을 섬기다가 경험했던 기쁨과 막 우상을 섬기면서 종교제의에 참석했는데 팔딱팔딱 뛰든지 이게 성령 체험은 아니라는 거죠. 황홀하다고 성령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상한 현상을 추구하는 이상한 기독교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이상한 체험도 무조건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 체험하면서 몰고 가면 성도들이 무지하게 헷갈리죠. 예,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또 이제 보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신령한 체험에 혹해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사도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죠.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대에 사도가 없다고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라는 사람들한테 사도의 계승을 받아야 된다고 임파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막 쓰러뜨리고 금가루 뿌리고 뭐 이상한 현상들을 추구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현상은 하나도 없죠. 이상한 체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3절에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저주받고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이하게도 한국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단들이 대부분 가르치는 내용 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과목이 나와요.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느냐?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단들은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루어야 됐는데 억울하게 달려 죽으셔서 그 뜻을 다 못 이뤘다. 이 말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지막 때 이루실 분이 와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선생님이다. 이런 논리로 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3절에 성령 운동, 신령한 역사의 결론은 뭐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하고도 심오한 표현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성령 운동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높이는 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 운동을 하는데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막 그 사람이 딱 만지면 무조건 다 쓰러져요. 나도 쓰러지려고 막 앞에 와서 이러면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없고 맨날 쓰러진 얘기만 하면 이건 성령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쓰러질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령께서 임재할 때가 되면요. 그분의 임재 앞에 앞으로 꼬꾸라지죠. 왜 자꾸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는지. 벌렁벌렁 넘어지는 것도 성경에 벌렁벌렁 넘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임재 앞에 앞으로 엎드려졌고요. 엘리야도 주님의 임재 앞에 앞으로 엎드려졌고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분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꼬꾸라지고 엎드려지지요. 근데 귀신은 뒤로 자꾸 잡아뜨려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쓰러지려고 애를 써도 안 쓰러집니다. 은혜입니다. 안 쓰러지는 게 은혜입니다. 앞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게 건강한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자, 예수가 주님. 성령 운동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죠. 여기 특별히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 퀴리오스, 예수는 주다라는 게 초대교회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에서 왔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아돈에서 왔는데 주님이란 뜻이죠. 근데 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 복수형이거든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주.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 주는 누구를 가리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친히 입에 담기 어려워서 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님. 주님이란 말은 여호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운동의 결론은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여호와.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성령 운동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은혜, 그 은혜로 살도록 힘을

근데 엉뚱한 성령 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시대에는 사도들의 계시가 필요하다.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막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자꾸 막 이 앞에 지도자가 자기가 꿈꾼 거, 자기가 환상 본 거, 좌회가 음성 들은 거. 아니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닌데 절대적인 것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틀리는데 결국 성경 얘기보다는 자기 계시 받은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성령 운동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찬양으로도 이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절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여기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한 성령께서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자,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습니다. 이 직분, 디아코니아라는 말 여기서 디아코니아, 디콘이 나온 거죠. 영어로. 디콘은 집사를 가리키는 영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직분이에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결국 주는 같으며 모두 모든 다른 다양한 직분이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여러분 이 사역이라는 말 이게 에네르게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에네르게마는 에너지입니다. 에네르기야. 역동적인 이 힘. 이것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을 나타내 주셔야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사역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카리스마타. 카리스마타는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카리스는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게 뭐냐?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 뭐냐? 은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때문에 하여간 시끄러웠습니다. 내가 은사 다섯 개 받았는데 너는 세 개밖에 없냐? 막 우월하고 도토리를 기재기하고요. 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세.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아. 너는 그거밖에 못 받았잖아. 그럼 찌그러져 있어.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의 은혜를 다양하게 교회를 풍성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자기 자랑인 양 트로피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순서들이 쭉 나오는데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쫙 연결하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뭐냐?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 이게 지식의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초월적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갖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엄청난 믿음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실 때가 있죠. 이게 뭐냐? 믿음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자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건 미래일을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도록 하시는 은사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미혹하는 교묘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다른 영으로부터 왔는지

0: 요거를 분별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신다. 자, 여러분, 여기 은사의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은사가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 말씀의 은사죠. 말씀의 은사. 이게 제일 앞에 나왔어요. 제일 뒤에 나오는 건 방언과 방언 통역. 우리는 성령의 은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방언과 방언 통역. 제일 나중에 떠오르는 게 지혜와 지식. 근데 여기서는 은사를 뭘 제일 먼저 앞세우느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앞세웠던 것.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알고 그 기초 위에 다양한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맨 뒤에 방언 때문에 아이가 시끄러웠어요. 방언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한 분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도록. 그러니까 은사는 이 몸된 교회를 유익하도록 사용을 해야지. 이거를 사용하면서 막 그 사람이 슈퍼스타이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막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도록, 각 성도를 유익하도록 세워주시는 거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은사는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내가 막 30일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능력을 주셨다. 아, 그 능력 자랑.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30일 굶어가며 기도하는 게 내 공로가 된다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방언을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방언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요, 조용히 기도하다 방언 받는 분도 많이 계세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이지 이걸 내 능력으로 막 획득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은사를 구할 때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건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 내 능력과 자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령한 체험과 은사를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함으로 받고 풍성하게 써야지 내 자랑과 교만과 도토리 기재기로 막 정죄하고 이거밖에 안 되냐고, 내 은사가 뛰어나다, 네 은사는 못하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신령한 것들이 교회에는 있는데 은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은사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신령한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많이 경험해야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 중심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은사는 분명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직분 또한 하나님이 성도에게 믿고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죠. 이것은 모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와 직분, 모양과 무게는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하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철저한 자기 관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귀한 은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누가 될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끼리 받은 은사를 비교하며 자칫 교만의 죄를 범한다면 이것은 자기 은사로 죄를 짓는 도구를 삼는 것일 뿐임을 오늘도 마음 깊이 유념해야 할 우리입니다.

아멘.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받은 우리이지만 그 은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죠. 이 믿음과 감사로 거룩한 하루 보내십시오. 6월 4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시편 33편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원교회를 담임하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어 1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할 때, 그리고 걱정과 염려를 먼저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 대신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이유는 하나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 안시성을 보면요, 당나라 태종 이세민과 안시성 성주 양만춘의 88일간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20만 대군과 맞선 5천명의 안시성 병력, 항복해라, 너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외침에 대해서 이제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넌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무릎 꿇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지금은 많이 힘들고 버겁고 한계를 만난 것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의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넘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려울수록, 고통이 가중될수록, 인내의 한계와 바닥이 보여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란 영어 세 가지 의미를 보면 Patience, 짜증내지 않고 기다리는 참을성, Endurance, 오랜 시간 고통, 두려움을 견디는 것, Perseverance라는 말은 목표를 향해 계속 밀어붙이는 힘, 이 인내의 의미가 참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부닥침이 있을 수 있고 또 한계가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참 오래전에 감동적으로 들은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때 매일 자정마다 중국어로 극동방송에 성경을 낭독해 주었죠. 어느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눈물로 날짜를 정해서 다시 이제 나도 그 성경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한 장만 다시 읽어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한 장을 읽어주었고 이런 답이 왔지요. 이제 나도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이 아니라 수백 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장을 함께 써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려고 할 때 우린 한계를 당당히 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에게 수많은 부닥침이 승리를 향한 디딤돌이 되고 승리를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그것은 멸망할 자가 가야 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복된 날, 승리의 날, 기적의 날, 거룩한 하나님의 날로 이 날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0: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사람입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지혜로 행하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안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의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요단은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말로 표현돼 나오기에 늘 말을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며 사는데요. 그 많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삶 또한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의 삶이 아름답게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려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요. 그래서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이 입에서 술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에 예수님을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기쁘고 등등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서울 카펠라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호적.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 제도로 이름이 바뀐 호적은 가족 구성원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새로운 자녀가 가족으로 태어나면 출생 등록을, 결혼하면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 기록 역시 이 호적에 모두 남습니다. 부모가 호적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제대로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무호적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호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이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새 이름이 약속의 징표인 흰 돌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늘나라의 호적에 등록되기에 합당한지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의 약속을 따라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잘못된 종교생활로 하늘나라의 무호적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하고 낮이나 밤이나 늘 행동과 마음을 조심하며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 주님을 믿어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게 하소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의 근거로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확인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가다시 코러스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테너 박인수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사람의 인생 기준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을 사람들이 흔히 표현할 때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복받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 열망이 강해서 그가 하다 보니까 자기 형님의 장자권까지 빼앗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런데 그것이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이었고, 그래서 800km나 되는 자기 어머니의 그 친정집으로 이 바다나란 하란 쪽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자기가 피해서 살만한 집, 거기에도 만만치 않았어요. 살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여기는 음모와 술수와 이 거짓과 탐욕이 판을 치는 냉혹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웬만큼 내면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에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가오는 그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후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면서 결국은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반열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기회가 바로 이곳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것을 인생 기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마다 다 삶의 기준이 있거든요. 좋다 나쁘다 옳다 틀리다는 그 기준이 다 다르지만은 하여튼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 야곱을 지킬 수 있었던 그 기준, 그를 야곱으로 하여금 사기꾼에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것, 이 믿음의 기준이 뭔가, 인생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과 육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29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정말 죽도록 수고해서 예수지 않으면 이런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31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고단했던 노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하는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 사용한 것을 보면 이 더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더위가 아니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열기 가득한 광야의 폭염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위는 뼈마디가 시려는 혹한을 말합니다. 여기 그걸 무릅썼다. 그런데 무릅쓰고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아카리라고 하는 것은 삼켜버렸다, 먹어치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문 그대로 지켜가면 낮에는 폭염이 저를 삼켜버렸고 밤에는 혹한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처절한 고백이죠. 살을 내는 듯한 그런 추위와 폭염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눈붙일 겨를 없이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 외삼촌 당신도 알고 나도 그렇게 살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죽도록 한 거죠. 그리 되면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이 뭐냐면 이 삼촌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요 열 번이나 품삯을 바꿨어요. 열 번이나 사기친 거죠. 게다가 7년간 무료 봉사를 하면 라헬을 주겠다는, 이 아내 라헬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 사기를 치면서 7년을 약속하고 모슴처럼 일했지만 사기를 당해서 결국은 14년의 세월을 무보수로 일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본문이 시작되는 25절에 보면 그는 가족은 많았는데 무일푼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족은 늘어났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봐도 너무 힘들고 위로 어르신들을 보니까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매일매일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짐을 지고 있고 자신도 서서히 이곳저곳 아픈 곳이 드러나면서 아픈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함께 묻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그 이유가 뭐냐? 이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안 로트라는 사람이 발표한 이론에 무슨 이론이 있는가 하면 통제 위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외적 통제자와 내적 통제자로 나누는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환경 앞에 주저앉고 그 다음에 무력해지는 사람을 외적 통제자라고 얘기해요. 내적 통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사람을 내적 통제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내면적으로도 자기를 이겨낼 만한 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은 더더욱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가 집을 떠날 때에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할 때 그 아버지의 축복이 뭐냐면 너는 도망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너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야.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약속의 유업을 함께 이을 그 너희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해.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자기 마음속에 박혀져 있었어요. 나는 도망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잇는 사람이야.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 확신이 있었어요. 게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정말 그 아버지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잇는 그런 백성으로 축복하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와 언제나 너에게 공급해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주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는 환경이 나빠서 좌절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이 강해서 뭐 이겨낸 것도 아니라 그에게서는 새로운 가치관이,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자기의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이었어요. 자기 속의 정체성.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 하나님이 두신 거야. 나는 도망자로 온 게 아니야. 나는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유업을 이룰 사람으로 만들었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는 이 사명자의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러분 내가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 인생은 왜 이리 팔자가 사나워서 일마다 막히고 어렵고 힘드냐, 자식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잘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도망자가 아니야, 회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고 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단지 그가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는 중이라는 사실들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또는 야곱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오늘 라반의 노예처럼 사는 것 아니야, 라반의 재산 불려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얻어먹기 위해서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비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라반의 노예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고 고생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이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나를 만드셨어. 여러분, 축복의 정거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축복의 정거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정거장이 될 만한 용량이 안 돼요. 축복의 통로는 훨씬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보고 계신다. 이 확신과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야곱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생활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고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절망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들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는 늘 피해자나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비록 아픔의 자리요 어려움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약속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린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언약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명자로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야곱이 이 과정을 거쳤기에 축복의 통로로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마음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바로 그 사명과 하나님이 두신 자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삶과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던 여기에 머물라. 라반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라반이 사기를 많이 쳐서 그렇습니까?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일은 열심히 일했다고, 정책을 잘 세웠다고, 사기를 쳤다고, 남을 속였다고 다 성공하거나 부해지진 않죠.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0장 30절 보니까 야곱이 그런 얘기예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 집이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그리고 복을 받거든요.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닿는 곳마다, 걷는 것마다 삼촌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일상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성취되는 구조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선교적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한이 없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염과 사정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그는 형들에게서 예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더라. 보았다 그랬어요. 뭐냐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요셉은 여기서만 아니에요. 여기서 모함받아서 그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그 간수장이 바라볼 때 오, 저 아이는 뭔가 달라. 정말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시던 것 같아.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저 아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삶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뭐였어요? 직접적으로도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그들이 꿈을 꾸어서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이 꿈을 누가 해석할까 할 때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해석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해요. 네가 꿈을 해석 잘한다는데 네가 한번 해석해보라 그럴 때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노예이면서도 죄수이면서도 존귀한 왕 앞에 섰는데 거기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고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자기 외삼촌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이라는 것, 선교적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축복할 때 주께서 그 길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레아와 라헬을 들로 불러내어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도 그렇게 결정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라, 여기를 떠나고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행동, 이렇게 하는 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 당신들이 볼 때는 남편이지만 이상해 봤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형통한 삶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발길이 닿는 곳에 라반의 집이 부유해 주듯이 바로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유리창과 같은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막는 무슨 방화벽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바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과 입술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한마는 이 세상 그 노래 부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믿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 자녀들도 보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보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만 나가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것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바로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내 내면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잔꾀를 내려놓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자 라반이 그를 붙잡기 위해서 품삯을 제안하라고 하죠. 이때 야곱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에게서 기대하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실행만 해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양들 중에, 양들이나 염소 중에 얼룩얼룩한 거나 점 있는 거거나 이런 것을 자기의 소유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라반이 이거 웬일인가 웬떡인가 싶어서 알겠다고 당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라반이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있는 양 중에 뭐 얼룩덜룩하고 염소 중에도 또 흰 것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맡겼냐면 저 아들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 양 희고, 양은 주로 희죠, 희고 검은 염소는 야곱에게 맡기면서 이 거리를 3일 길을 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서 교배하면 엉뚱한 것이 나올까 봐 멀게 한 거예요. 이 말은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사람이 탐욕을 부려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세워서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양떼가 물을 먹는 개천에 세워서 그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게 했어요. 놀랍게도 얼룩얼룩하고 튼실한 양들이 무더기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4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민간요법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내려오는 마법입니까? 야곱은 31장에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아내들에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세운 것은 야곱의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았던 믿음의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행동 경제학에 보면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이밍 효과인데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세상을 보는 틀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관점이라 그러죠. 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어릴 적에 경험했던 것,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해서 지식을 얻었던 것, 또 영향을 받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보는 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틀을 가지고 보는데 이 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선택이 달라진다는 이론이에요. 라반은요, 야곱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틀 속에 가두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야곱은 이 틀 속에 갇히지 않았어요. 이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느끼고 하나님 보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듣는 대로 듣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그 영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지식을 얻고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내 틀이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틀로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지난날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절망이었는데 오늘 돌아와서 보니까 아, 그때를 내가 지나왔구나. 어떻게 지나왔을까요? 내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올 수가 없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삼촌이 만든 그 틀 속에, 세상이 만든 틀 속에 거기에 갇히지 않고 자기가 베델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자기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바로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이 받아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02-962-0727 동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흥로교회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구세군 포항교회 김규한 사관님입니다.
1: 사랑의 주님, 오늘도 기쁨의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성도의 삶이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한 유월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격변의 시기에 있는 이 나라에 새 희망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능력의 주님, 위기의 대한민국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위정자들이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밤에 창밖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바깥 풍경을 보고 있었는데 해가 지면서 이상하게 창문에 제 얼굴만 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낮에는 분명 창밖이 잘 보였는데 밤이 되면 유리창이 어느새 거울이 돼버리는 거죠. 요즘 저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두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꾸 사념이 차오르고 머릿속도 온통 나 자신으로 가득 차버리는 느낌. 분명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시야만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요. 그럴 때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고 별일 아닌 일에도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그 거울 같던 창문이 다시 투명해져요. 빛이 들어오니까 내 모습보다 바깥 풍경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밖 세상이 사라졌던 게 아니라 잠시 빛이 부족했던 것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비추시는 빛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문제와 감정 속에만 갇혀있던 시선을 조금씩 다시 열어주시고 불안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내 얼굴만 가득 비쳐 보인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밤에는 원래 창문도

거울이 되니까요. 하지만 빛은 언제나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다시 창 너머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이 아침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잔잔히 닿아서 자신에게만 갇혀있던 시선이 다시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열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넓혀가는 여기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기쁘게 시작합니다.

2026년 6월 4일 주님으로 행복한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사물이 보이려면 빛이 그 사물을 한번 치고 각도가 굴절되어 나의 망막, 시신경에 들어와야 맺혀야 합니다. 뷰파인더에 빛이 닿아야 카메라로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 위해 빛이 통과될 수 있도록 먼저 닫혀있던 카메라 렌즈를 열어야 하듯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의 그 밝은 빛, 복음의 빛을 사모하며 우리 영혼의 눈을 활짝 떠보는 건 어떠세요? 보이지 않던 진리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음성이 새롭게 보이고 들릴 거예요. 이 아침 방송하실 분들 함께해 주고 계세요. 뒷자리 6809님, 샬롬,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밤잠 설치고 깊이 못 자고 좀 피곤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고 계시기에 염려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요 힘찬 문자 보내주셨어요. 지금 막 개표 현황에 이 밤잠을 좀 설친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은데요. 기도함으로 또 이 시간 나아가면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6809님 감사해요. 우리 3289님께서도요. 보석PD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반가워요. 9507님 안녕하세요. 6월 목요일에 만나는 보석PD님 늘 반갑습니다. 아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2642님께서도요. 오늘 제가 서있고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보석 PD님 안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우리 이륙사이님의 문자는 그 자체로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있고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조아와 함께하는 이 순간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뒷자리 7201님께서도요. 굿모닝요 김PD님. 상쾌한 아침 샬조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1802님. 샬롬, 햇빛이 쨍쨍한 목요일 아침 저희 기분까지 밝게 만들어주신 주님께 그리고 PD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출첵은 빛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우리 1802님. 아, 우리 1802님의 문자와 함께하니까 저희 이 목요일 아침이 이미 쨍쨍한데요. 감사합니다. 정말 햇빛으로 은혜로 충만한 이 아침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으로 이 아침 행복하고요. 좋아요. 오늘의 출첵. 사실은 출첵 제

시업 빚 탈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우리 1802님이 확정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오늘의 출첵제 시험 빚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빚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담백하게 담대하게 한 글자 빚으로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빚한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4906님께서도요. 보석 PD님, 오늘도 힘찬 목소리로 이 힘을 주는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힘이 나요. 우리 4906님, 우리 방송 가족분들 덕분에 이 아침 정말 힘이 나는 방송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모든 방송 가족분들께 제가 힘을 드리고 싶어요.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어제 제가 취미 삼아서 포항극동 방송 로고송 만들어 봤는데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가 들어봤죠.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늘 극동방송 또 애청해주고 포항극동방송 사모해주시는 우리 4420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우리 8374님 바로 빛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빛 오늘은 한 글자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출첵 제시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달려가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포항 장성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오셨어요.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0: 다음 세대
1: 어디까지 들어가니.
0: 박수. 아, 힘찬 박수 정말 좋습니다. 목요일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포항장성교회 우리 윤선아 목사님께서 먼저 자리해 주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샬롬. 두 주 만에 뵙습니다.
0: 네,
2: 윤선아 목사입니다.
0: 2주 만에 뵙는 우리 목사님, 한 주 만에 보는 것 같은 이런 친근감이 느껴지고 또 더불어서 너무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 귀한 윤선아 목사님, 2주 동안 날씨가 부쩍 더워졌어요. 이게 여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막 땀이 막 날 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2주?
2: 아, 그렇죠. 최근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0: 네.
2: 이제 조금씩 더 더워질 것 같은데요.
0: 맞죠.
2: 안 그래도 지난주 토요일에는 포항로에서 어린이 대회가 있었어요.
0: 네.
2: 네. 비가 조금씩 왔다가 더웠다가 하다 보니까 습도는 살짝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대회 날 당일에는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대회를 한동안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 네. 오히려 그런 비가 좀 이렇게 내릴 때 시원하게 내릴 때가 있더라고요.
2: 아, 그렇죠.
0: 아니 그 온도 기온계를 보니까 온도계 보니까 34도라고 막 찍혀 있고 해서 내가 이게 뭐지? 했는데 잘못 봤나 싶었는데 또 주님께서 담비로 식혀 주셨던
2: 네,
0: 게 아닐까
2: 맞아요.
0: 또 생각이 듭니다. 귀한 윤선아 목사님 목소리 들어봤고요. 더불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바로 포항 장성교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세요. 김경미 목사님, 김혜경 전도사님, 그리고 장성훈 목사님 세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아, 우리 세 분이 텐션이 진짜 좋으세요. 이 아침에 최적화되게 계십니다. 아, 그리웠던 분들도 막 계시고요. 제가 오며 가며 여러 번 뵀던 분도 계시고 우리 세 분 한번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구 먼저 해주실까요? 우리 장성훈 목사님이 한번 스타트 끊어주실까요?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장성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장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저녁 방송에서
0: 행자질라
4: 네, 행자질라에서 우리 정보석 PD님이랑
0: 네.
4: 즐겁게 방송을 했었는데 이렇게 아침에 와서 뵈니까 아, 정말 특별하고 굉장히 새롭고 좋습니다.
0: 와, 우리 목사님 거의 처음이죠, 아침에?
4: 아침 방송은 처음인 거예요.
0: 와, 우리 목사님께서 저녁 방송 스페셜리스트셨는데 이제 아침 방송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방송 가족 분들께서도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그리웠던 목소리. 우리 장성훈 목사님께서 오늘 이 시간 와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김혜경 전도사님. 와,

0: 충분히 좋으세요.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장성교회 중등부 사역을 맡고 있는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0: 네. 전도사님.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아, 우리 김경미 목사님. 아, 이 시간 저를 또 너무 맞이해주고 막 환대해줘서 마치 제가 오늘 게스트로 온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토록 정말 그동안 또 사랑해주신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장성교회 고학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경미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2: 네,
0: 목사님.
2: 반갑습니다.
0: 아니, 듣기로 우리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다 전파 선교사님이시고요. 아니 우리 김경미 목사님이 아까 막 오셔서 막 설레는 발걸음으로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좀 설렘이 있었던 건가요?
2: 네, 늘 집에서 이 시간이면 아침 준비하면서 틀어놓고
0: 예.
2: 늘 듣기만 하던
0: 아.
2: 장소인데, 예. 소망의 뜨라니랑 막
0: 예.
2: 16이어서 저녁에 복음 왔어요까지
0: 예.
2: 밥 준비하면서 늘 듣는 방송인데
0: 최고의 극찬입니다. 밥 준비하면서 듣는
2: 네.
0: 일상 가운데 함께하는 극동방송.
2: 그래서 제 차에는 늘 극동방송 고정돼 있고
0: 와.
2: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차 타면서 무슨 권사님 차냐면서
0: 극동방송 이렇게 사모해 주시는 분들.
2: 이게 제가 늘 방송으로 듣다가 이렇게 실물을
0: 그렇죠.
2: 영접해서 제가 덕후가 된 아주
0: 와.
2: 감사한 기분입니다.
0: 세상에 저야말로 지금 성공했네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장성 목사님, 우리 윤소담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마치 성공한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뒷자리 우리 2042님께서요.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밝게 비치기를 기도해 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온 세상,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이 마음을 환히 비추시는 우리 네 분의 선생님 모시고 그는 이 시간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포항 장성교회 윤선아 목사님과 오늘은 장성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나눠줄 은혜의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3: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3328님 빛, 우리 8373님 출석 체크 빛, 우리 2042님 빛, 8045님 새싹분이신데 빛, 빛, 지금 막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빛 한 글자로 출첵 제시어 드렸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묻지요 따지지 말고 한 글자 빛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많은 분들께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우리 7201님께서도요. 빛이라고 보내주시면서 포항장성교회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구홍철님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선생님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0535님께서도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출석체크 제 시어인 이 빛 보냅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3328님 퇴근하면서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보사PD님 항상 극동방송에 참 빛이 되셔서

0: 정말 감사드려요. 와, 제가 저희 정말 이렇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빛,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제가 또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 주세요. 우리 3289님, 윤선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장성교회 우리 모든 분들 반갑다고 보내주셨고요. 8614님께서도요, 빛,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이어서 더불어서 또 센스 있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 제이어스의 목소리에 찬양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4426님께서도 빛 감사하고요. 자, 우리 윤선아 목사님께서 오늘 또 장성교회 선생님들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너무 좀 든든할 것 같아요.
1: 네.
0: 그죠? 지금 소감이 좀 어떠세요?
1: 아, 너무너무 든든하고. 제가 함께 방송에 나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또 기꺼이 또 함께 해주신 교육자님들 마음에 감동을 좀 받았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장성교회 교육자님들의 팀워크 은근히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제 목소리도 또 다른 때보다 조금 편안하게 들리시죠?
0: 정말
1: 네.
0: 이렇게 지금 아주 평안한 가운데 또 힘이 느껴집니다. 우리 윤선혜 목사님께서 지금 힘을 얻고 있게 해주시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이 계세요. 자, 우리 윤선아 목사님과 함께 지금 김경미 목사님, 김혜경 전도사님, 그리고 장성호 목사님의 지금 표정은 좀 다소 밝아지셨어요. 자, 표정만 봐도 정말 해처럼 밝게 빛날 우리 장성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의 모습이 더불어서 상상이 가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나눠주실 이야기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 장성교회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소개 누가 좀 해주실까요? 나다 싶은 분이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경미 목사님께서 손사래를 치셨고요. 자, 우리 그럼 김혜경 전도사님께 바톤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소개 가능하실까요?
2: 네, 한번 소개해 보죠.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거 한숨 아니에요. 지금 다짐하신 거예요. 예, 한번 나눠주실까요?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2: 네, 교회학교는 저희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영유아부, 그 다음에 영아부, 유아부,
3: 네.
2: 유치부, 저학년부,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0: 오,
2: 있습니다.
0: 야, 박수 한번 드리시죠. 제 해내셨습니다. 해내셨어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김경미 목사님은 어디예요?
3: 예, 저는 고학년부를 섬기고
0: 우리
3: 있습니다.
0: 김경미 목사님은 우리 고학년부고요.
2: 예.
0: 우리 김혜경 전도사님은요?
2: 중등부입니다.
0: 중등부를 섬기고 계시고
2: 예.
0: 우리 장성교회 우리 장성우 목사님은요?
4: 저는 고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0: 고등부를 맡고 계시고요. 우리 윤선아 목사님은?
1: 아, 저는 저학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0: 저학년부. 와, 오늘 다 진짜 골고루 다 섬기고 계시는 주역들이 오셨어요. 저는 대박입니다. 1986님 빛 출근길 빛나는 극동방송. 오늘 네 분의 선생님으로 또 빛나는 이 시간 다음 세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나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고학년부 먼저 소개 부탁드려요.
3: 예. 저희 고학년부는 사랑스러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0: 네.
3: 성경 말씀 배우고 하는 우리 고학년부입니다.
0: 아, 그렇군요.
3: 예.
0: 4학년에서 6학년.
3: 예.
0: 4학년에서 6학년이면
3: 네.
0: 제가 4학년 때 기억이 조금씩 나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머리가 뭔가 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막 입술이 터져서 열리고요. 한번 이렇게 비판적으로 한번 쏟아낼 때도 있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제가 긁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고학년, 우리
3: 예.
0: 4학년, 6학년, 어떤 특징이 있나요?
3: 그렇죠. 올 연초가 되면 이제 4학년이 올라오거든요.
0: 예.
3: 4학년 아직 생기가 있습니다. 우와,
0: 생기가
3: 예.
0: 있구나.
3: 설교 때 대답도 잘하고 막 대답 잘하고 이렇게 호응이 좋거든요.
0: 예.
3: 이제 그 4학년들도 연말쯤 가면 이제 조용해집니다. 과묵해지기 시작하면서
0: 그래요.
3: 예. 5학년들도 가만히 이제 거의 말이 없거나 예.
0: 어른이네, 어른.
3: 찬양일도 여러분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안 일어납니다.
0: 안
3: 예. 안 일어나기
0: 일어나요.
3: 시작하면서 예 이제 뭐 설교 때 반응 없고 호응 없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막 그런 비판적인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0: 그래요.
3: 예. 6학년 되면 더 이제 조용히 왜 일어나야 되는데요? 왜 해야 되는데요?
0: 무게감이
3: 예.
0: 달라집니다.
3: 좀 다른 예. 그래서 다시 4학년이 올라오기를 이제 연초가
0: 네.
3: 되기를 기다리는 저의 마음.
0: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그 가운데 우리 선생님께서 양육하면서 받는 은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3: 예.
0: 그 은혜 좀 이따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우리 중등부는요.
2: 아, 중등부 하면 또
0: 네.
2: 김정은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0: 예.
2: 중2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중2가 있죠. 아주 버팀목이 있습니다. 네,
2: 중1은 처음에 들어오면 저희도 4학년하고 똑같습니다. 중1은 처음에 들어오면 너무 즐겁게 하다가 네. 이제 중1을 2, 3 분위기가 좀 조용하거든요. 찬양할 때 박수를 이렇게 아래로 치네요.
0: 아래로?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 위로 좀 가야 되는데.
2: 네네, 찬양팀이 예. 무표정으로 찬양하는 그런 중등부를 지금 예.

0: 맞고 있습니다.
1: 하지만 그 무표정 가운데 너머는 또 표정이 그렇죠. 내면의 표정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입니다. 자, 우리 고등부 장성원 목사님은요.
2: 네, 아 고등부가요. 아 제일 좋아요.
1: 제일 좋다. 야. 네.
2: 왜냐하면 말을 잘 들어요. 예. 말을 잘 들고 자기들이 알아서 잘해요.
1: 정말 알아서 잘하는군요.
2: 중등부 선생님들이 늘 우리 고등부 아기들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야 너희 중등부 때는 안 그러던지 고등부 가서 왜 이래 이러면서 그래서 고등부에 올라오면 이제 조금 마음의 감정 컨트롤이 그렇죠.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자발적으로 예배를 잘 섬기고 잘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중등부에서 정말 고생고생해서 잘 섬겨주셔가지고
1: 네, 맞아요.
2: 고등부에 와서 저희가 아주 편안하게 또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제 우스갯소리로 농반 진반으로 요즘에 뭐 중이 힘들다 막 질풍노도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친구들이 요즘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막 모자도 쓰고 있는 어떤 그런 특정한 이런 유형의 어떤 아 뭐랄까 복장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만의 그런 마치 룰마냐. 하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나쁘게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좀 삼가려고 하고 요동치는 자기의 감정을 조금 더 정제하고 정제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의 또 노력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막 가끔은 들 때가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이 피부로 스킨십한 우리 선생님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윤선아 목사님은 어떠세요?
3: 아, 저학년부 맡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유치부에서 막 이제 올라온 친구들이라 말 정말 잘 들어요. 아. 그러니까 말 잘 듣다가 말 안 듣다가 안 듣다가 그렇죠. 잘 듣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네. 이게 변화 곡점이 있습니다.
3: 네네, 맞아요. 예.
1: 늘상 똑같으면 재미없어요.
3: 아, 그럼요.
1: 항상 잘 들으면 재미없습니다.
3: 그렇죠.
1: 이게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3: 네, 맞아요.
1: 이게 재밌습니다. 은혜가 돼요. 우리 9877님 좋은 아침입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 듣고 싶습니다. 오늘 또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찬양을 올려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세부 역할이 좀 궁금해요. 먼저 고등부에서 우리 목사님은 좀 고학년부에서 우리 목사님 좀 어떠세요?
4: 예, 예. 저는 고학년부의 교육자로서 우선 주일 예배 말씀
1: 예.
4: 예, 말씀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4: 말씀 준비와 예, 매주 말씀 준비와 또 예배 인도를 맡고 있고요. 또 우리 고학년부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1년의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그것을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또 이제 교사 선생님들도 이제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선생님 교사 교육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1: 네.
4: 그래서 고학년부 예배 아이들 교사를 전반적으로 네. 전체적인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아 감독도 겸하고 계시고요. 필드에서 지금 선수로 뛰고도 계십니다. 전천후 다 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 목사님 뵈니까 너무 평안해요. 진짜 그 편안함이 이게 진짜 주님 주시는 또 달란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뵙고만 있어도 이 방송 진행자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4: 야.
1: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우리 아이들이 4학년에서 6학년 그 친구들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받을 은혜와 평안이 느껴집니다. 우리 전도사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5: 네, 저는 중동부 사역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피디님께 잘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5: 저는 중동부 아이들 겉바속촉
1: 겉바속촉.
5: 야. 여기 안에 표현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겉은 딱딱하고 표현하지 않은 것 같은데
1: 예.
5: 속은 너무너무 감성적이고 말씀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1: 아멘.
5: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박수를 아래로 쳐도 그 아이는 속에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5: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등부 한 지 이제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아이들 처음에는 상처받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저 모습이 다가 아니야.
1: 그렇구나.
5: 그 안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하고 설교하고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1: 그래서
5: 지금 아이들이 어떤 표정으로 찬양해도 저는 기대감 있어요.
1: 와~
5: 변화될 것이다. 변화되고 있다.
1: 아멘.
5: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맡아 설교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잘 듣게 해야 되잖아요.
1: 네.
5: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듣게 할까. 그래서 폰은 어쨌든 제가 설교하기 전에 폰을 거두거든요. 거두고 난 다음 폰 없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데 어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좀 활동을 많이 해요.
1: 네.
5: 말씀 칼이라는 검, 말씀 검이라는 게임도 하고요.
1: 예.
5: 말씀 검에서 성경을 말씀 찾아서 검. 읽게 하는 거예요.
1: 네.
5: 그럼 아이들이 일어나서 읽어요. 그러면 선물이 있어요.
1: 오.
5: 그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1: 그렇죠.
5: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게임이나 역할극

0: 또 시켜요. 그럼 뭐 애들이 안 할 것 같은데 해요.
1: 해요.
0: 네, 나와서 역할극을 해요.
1: 오, 막 쭈뼛쭈뼛하면서 나가는 겉바속촉처럼 나가는군요. 네,
0: 근데 제가 역할극을 한 번은 이렇게 1학년, 2학년 중심으로 시키고 3학년 안 시켰더니 3학년 애가 집에 가서 요즘에 전도사님이 우리 역할극 안 시켜.
1: 그래요.
0: 그러니까 마음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겉은 그렇게 평하지 않으면서.
1: 겉은 시키면 안 될 것 같은 표정이지만 또 내심 기다리고 있어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실천 사항이나 또 보물찾기 이런 것도 해서 말씀 시간에 좀 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제가 열심히 준비하는 역할입니다.
1: 와, 정말 또 다채롭게 그 아이들의 그 너머를 또 바라보고. 네. 그 믿음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실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그려지고요. 그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구상하고 개발하는 기획하는 우리 전도사님의 그 노고가 막 또 막 생각이 들면서 이 시간 우리 방송가족 분들께서도 두 손 모아서 또 기도해주고 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594님께서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는 미래 세대 아이들을 맡고 계셔서 그런지 목소리들이 우리 선생님 다 빛나십니다. 장성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빛나는 믿음의 선배님들 승리하십시오. 목요팅!
2: 목요팅! 감사합니다.
1: 야, 우리 공우구사님은 왠지 선생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는 건 보니까 왠지 교회에서 좀 이렇게 사역을 교회 학교를 섬겨 계시는 분이 아닐까 제가 넘겨짚게 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장성훈 목사님은 또 고등부잖아요. 고등부는 또 풍경이 또 참 다를 것 같아요.
3: 네네.
1: 좀 어떨까요?
3: 고등부 아이들은 솔직히 자체적으로 스스로 정말 잘합니다. 예. 저희가 토요일에 기도회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역할이 없어요. 네. 저는 그냥 가서 앉아 있습니다. 같이.
1: 그래요.
3: 앉아서 같이 기도하는 역할만 하고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인도도 하고 스스로 다 찬양도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내심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기다리고 있는데 네. 자기들끼리 다 잘합니다.
1: 우리들끼리 막 기도도 해요.
3: 네네. 기도회도 다 하고 있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 저는 아이들 혼내는 역할을 안 할 거예요. 악한 역할은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1: 선생님들이 해주고
3: 저는 아이들과 같이 사고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같이 혼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와. 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는 아이들 같이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는 역할 그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그런 정말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너무 잘하고 있어도 그 뭔가 순간순간에 좀 요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3: 아, 울컥울컥 올라올
1: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우리 선생님 우리 장승훈 목사님께서 또 삶으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더 믿음을 갖고 더 우리 선생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그렇게 알아서들 잘하게 되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들어요. 뒷자리 우리 3697님 샬롬 빛 특히 목요일 이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아동부 교사로서 서로 공유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때론 모든 선생님들의 이 시대의 공통과제를 안고 있는 마음이 느껴진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아동부 교사 선생님으로 사역하시는 3697님이신데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 네 분의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이 시간이 더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윤선아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4: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이 유치부에서 갓 올라왔기 때문에 엄청 힘이 넘칩니다.
1: 네.
4: 네, 찬양도 활기차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나면 꼭 퀴즈를 해요. 네. 그러면 귀를 쫙긋하고 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 퀴즈들을 맞춰보려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막 손을 막 들거든요.
1: 너무 예쁘겠다.
4: 네,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얘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쯤은 좀 재밌는 게임도 만들어보고 또 아이들과 뛰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체력적으로 진짜
4: 네, 맞아요. 대단하세요.
1: 제가 언제 한번 그 6살, 7살 우리 어린이들하고 호흡할 때가 있었는데 같이 놀았거든요, 그냥.
4: 네.
1: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퍼져 있는 거예요.
4: 맞아요.
1: 아, 그냥 진짜 널브러져 있었어요.
4: 맞아요.
1: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어디서 그렇게 힘을 얻었는지
4: 엄청 뛰어다녀요. 네.
1: 저의 이 플러스 에너지가 그 친구들한테 고스란히 갔더라고요.
4: 맞아요.
1: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체력 관리도 잘하시길 바라면서 아니 교회 학교를 정말 매주

0: 주 진행하시잖아요. 중점 두어서 더욱 신경 쓰는 점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실까요?
1: 네, 저희 중등부를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 일주일에 한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0: 네.
1: 조금 더 말씀으로 더 양육을 시키고 싶어서 실은 양육반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0: 양육반.
1: 예, JYC.
0: 와, JYC.
1: Junior Youth Challenge.
0: 우야!
2: 오!
0: 아, Junior Youth Challenge. JYC 정말 좋습니다.
1: 네.
0: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청소년을 위한 새소식반인데요.
0: 네.
1: 이렇게 양육반 교육이 책이 한 5권 정도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진행이 됩니다.
0: 네.
1: 네, 그것을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1단계, 2단계를 운영했고 가을에 이제 3단계가 실시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만 한다면 지루할 건데
0: 그렇죠.
1: 앞뒤에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0: 오.
1: 친구 관계가 좀더 서로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으로 아이들 즐겁게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그 양육반 한지 1년 반이 지났는데 굉장히 성숙한 모습,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는 거예요.
0: 네.
1: 욕을 잘했던 남자아이들이 욕을
0: 네.
1: 진짜 잘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 아이가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었어요.
0: 아멘.
1: 진짜
0: 와.
1: 선생님이 지나가면,
0: 정말요?
1: 네, 진짜로 선생님이 지나가면 욕 그한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인사 이런 거안 되고 제가 터치하면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남자였는데,
0: 굉장히 방어적이었군요.
1: 예. 그리고 항상 스마트폰이 손에 있었는데 1년 지나고 실은 작년 말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선생님들이 다 놀래요. 그래서 걔한테 다가가면 인사를 해요.
0: 우와.
1: 우린 깜짝 놀랐어요. 인사하는 걸 보고,
0: 인사를요.
1: 예. 그리고 말도 하고 이제는 스마트폰을 예배 전에 바구니에 넣어놓고 가고.
0: 와.
1: 그 변화된 모습에 우리 너무 감사해서 선생님들이 이 JYC 양육반이 우리한테 너무 큰 힘이 된다 해서 지금도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0: 박수.
3: 오.
1: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0: 자,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영광이고
1: 진짜로.
0: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 이 아이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 변화된다는 거, 이 시대 모든 부모님들의 정말
1: 소원.
0: 지상 과제의 소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3: 맞아요.
0: 우리 진짜 막 시급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 길거리나 요런데 우리 아이들 도란도란 모여 있는 모습 보면 사랑과 행복과 은혜와 찬송이 흘러넘치기를 바라지만 가끔은 다른 형태의 어떤 언어들이 더 차고 넘칠 때가 있더라고요.
3: 맞아요.
0: 그래서 아 진짜 막 공포스러울 때도 있고요. 아 진짜로 막 이렇게
1: 맞아요, 맞아요.
0: 위압감이 느껴질 때가
1: 맞아요.
0: 있잖아요. 그러지만 우리 지금 장성교회 JYC 주니어 유스 챌린지 우리 또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특히 중등부 친구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 다른 변화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향기를 뿜뿜하는 친구들로 변화한다는 거. 이것이 정말 기적 아닐까?
1: 기적입니다.
0: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3: 아멘.
0: 정말 귀하고요. 자, 우리 목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고학년부 이 프로그램만큼은 내가 진짜 꼭 소개하고 싶다. 아, 우리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누구세요, 요거? 우리 전도사님이세요? 아니 우리 장성호 목사님이세요? 장성호 목사님 고등부 이
4: 네네.
0: 프로그램만큼은 있다.
4: 아, 저희 고등부는 굉장히 클래식한 고등부거든요. 예.
0: 클래식하다.
4: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하던 것들, 지금은 없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고등부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0: 그래요.
4: 아, 예를 들면 토요 기도회라든지,
0: 예.
4: 아니면 이제 문학의 밤이라고 우리 흔히들 하죠.
0: 알죠.
4: 예, 우리 저희는 장성의 밤이라고
0: 와,
4: 매년 하고 있어요.
0: 문학의 밤처럼 하는
4: 예.
0: 거예요?
4: 아이들이 준비하고 이제 연극도 준비하고 찬양도
0: 우와.
4: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매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대표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 안 믿거든요.
0: 네.
4: 이 주일 말씀으로 한 주를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 한 시간만 지나도 기억 못 하는
0: 그렇죠,
4: 거
0: 그렇죠.
4: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선생님들을 좀 괴롭힙니다. 저희 선생님들 단톡방에 제가 매일 그림 묵상을 그리고 있는데
0: 네.
4: 아이들이 조금 보기 쉽게 예쁜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데
0: 그렇죠.
4: 그거를 묵상과 함께 매일매일 선생님들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매일 아침 큐티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오늘은 어땠니 저땠니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고등부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런 고등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와.
3: 와.

0: 말씀이 차고 넘치는 우리 창성교회 고등부 구관이 명관입니다. 아니 문학의 밤, 이 창성의 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저희 매년 2월 달에 하고 있어요.
0: 네.
1: 이것도 아이들이 다 스스로 준비합니다. 모든 콘티다, 모든
0: 뭐 진행.
1: 그런 것들 다 아이들이 다 만들고요. 심지어 주제도 아이들이 정해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하는데요. 주제를 아이들이 정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한 말씀, 아이들이 정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아이들이 다 준비하고 홍보도 하고 매일 막 모여서 밤늦도록 연습하고 하면서 이때 제일 좋은 게 우리 새로 올라온 1학년들
0: 예.
1: 이딱 겉바속촉이
0: 겉바속촉
1: 아이들이
0: 친구들.
1: 올라와서 이 장성의 밤을 준비하면서 그 겉이 딱딱한 겉이 확 녹아요.
0: 녹고
1: 그래서 확
0: 복음이
1: 엄청
0: 들어가는군요.
1: 친해집니다. 예, 엄청 친해지고 쭈뼛쭈뼛하던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0: 네.
1: 이 문학의 밤이 저는 다른 교회들도 다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유익이 큽니다. 물론 어려움들도 있어요.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요.
0: 그렇죠. 갈등이
1: 웃기도
0: 또
1: 하고.
0: 있어야지
1: 예.
0: 드라마가 씌워지는
1: 누구는 뭐
0: 법이니까요.
1: 학원 가야 되는데 어쩌니 뭐 저쩌니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덮을 만한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다른 교회들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우리 세대 때 주셨던 어른 세대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우리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부어집니다.
0: 아멘,
1: 그래서
0: 아멘입니다.
1: 꼭 한번 해보셔서 또 지역 교회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될수 있고,
0: 네,
1: 네,
0: 그렇죠.
1: 그런 은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네, 제가 지금 쭉 들어보니까 장성교회 다음 세대 한 단어가 막 감동이 돼요. 바로 드라마다. 네, 이 드라마 안에는 갈등이 있어야 되고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또 관계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갈등, 그런 스토리, 바로 주님께서 은혜의 장으로 결국에는 기승전결하면서 쫙 끌어나가시는 그 모습이 막 그려지니까 장성교회 드라마가 감동이 있고 마치 천만 관객이 볼것 같은 그런 다음 세대 드라마 영화가 아닌가 막 생각이 듭니다.
2: 와,
0: 아, 정말 멋진 분들 오늘 네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우리 김경미 목사님께서 막 감탄하시면서 막 흐뭇한 모습으로 우리 장성원 목사님이 막 멘트를 들으셨어요. 왠지 나눠주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뭐다 좋습니다. 예, 말씀 아무 말씀이나 해주세요.
2: 예, 고등부는 문학의 밤이고
0: 예.
2: 저희 아동부, 저학년부, 고학년부 같으면 아무튼 가장 큰게 하반기에 조이풀 데이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0: 네.
2: 조이풀 데이.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날을 선물해주고
0: 네.
2: 싶다는 마음으로 이번엔 영화부에서 고학년부 아이들까지 0세부터 13세 아이들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잔치,
0: 전도잔치군요.
2: 전도축제로, 예. 우리 이때까지 그죠? 재밌게
3: 네.
2: 있지 않습니까?
3: 네.
0: 좋습니다. 이
2: 아이들이 좋아하는
0: 조이풀데이.
2: 간식들을 열심히 하고
0: 와우.
2: 행운권과 예배와 또
0: 가야겠다.
2: 다양한 코너 학습들로
0: 네.
2: 했고, 예. 올해도 또 준비하고 있고, 올해는 또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새로운 뉴
2: 예.
0: 업데이트가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2: 우리 날짜가
3: 10월달입니다.
0: 10월
2: 10월
0: 달입니다. 조이풀데이. 10월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벌써 6월 달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1: 시간 너무 잘
0: 예,
1: 가요.
0: 너무 잘 가요. 눈 깜짝하면 조이풀데이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김경미
2: 네.
0: 목사님께서 장성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한번 나눠주세요. 비전 좋습니다. 이거 지금 마음이 감동 와야 되거든요. 이거 짜고 치는 드라마 아니에요. 예. 한마디, 딱 한마디만 좋아요. 한마디. 조이풀데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응?
2: 5분 준비했는데
0: 5번. 우리 선생님 5번 준비했다고 합니다. 5번. 좋습니다. 6월달 뭐 있어요? 6월달 뭐 있어요? 지금 다들 막 자지러지십니다. 예, 이 진행자를 넘어서는 진행. 아주 좋고요. 자, 5번. 6월달 뭐
2: 예.
0: 있습니까?
2: 자, 이제 그 우리 장성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은 말입니다.
0: 예.
2: 그것을 우리 윤선아 목사님께서 준비 잘
0: 그렇군요.
2: 하셨습니다.
0: 그렇군요. 좋아요.
2: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우리
0: 예.
2: 교육부에서 6월에 어떤 사역들이 있는가 이런
0: 그렇죠.
2: 부분이죠. 예.
0: 예, 짧게 한번 나눠주시죠.
2: 짧게.
0: 예,
2: 예.
0: 짧아야 돼요. 되게
2: 예.
0: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어요.
2: 예. 6월 14일에는 저희가 교육부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0: 예. 예.
2: 대구 개성중학교 교목이신 유기성 목사님 모셔서
0: 오.
2: 교사들을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최전선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사 세미나가 있고요.
0: 예.
2: 다음 6월은 이제 여름성의학교를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그래서 6월 20일에는 여름성의학교 강습회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이 또 강습회로 제가 고학년부 강사입니다. 예.
0: 네.
2: 그리고 6월 21일은 우리 고학년부 어린이 주간 예배, 어린이들이 사회와 기도와 헌금과 특송을 준비하는 예,
0: 우와.
2: 아주 또 중요한 게 있고, 6월 27일에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온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온 세대 예배란 정말 말 그대로 온 세대가 함께 합심해서.

0: 예. 찬양과의 말씀으로 다 와. 함께 한 마음으로 공유하는 시간이옵니다.
1: 예. 박수 한번 드리게 왔어. 뭐 거의 랩으로 숙사포로 지금 나눠주셨는데 아주 야무지게 잘 나눠주셨어요. 이 맡은바 역할은 충실히 다 해내신다. 우리 김경민 목사님 아주 멋지시고요. 자 우리 윤선아 목사님께서 그 장성교회 비전을 위해서 한번 나눠주시죠.
2: 점점 시대가 AI와 같은 첨단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생활은 점점 더 편리해져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물질만큼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게 세상 속에서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1: 아멘.
2: 의지한다거나 사람들의 영성이나 마음 같은 근본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점점 더 잊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창조주시고
1: 아멘.
2: 또 참신이심을 잘 교육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1: 아멘.
2: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 그렇게 지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귀하고 가장 근원적인 가장 본질이 되는 이 비전을 나눠주셨습니다. 장성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까지 우리 윤선아 목사님의 목소리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한번 나눠봤고요. 우리 장성호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 제목 한번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 네, 저희 장성교회 교회학교는 영아부부터 해서 고등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각 부서가 함께 연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1: 네.
3: 그래서 먼저 교육자들부터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1: 그렇죠.
3: 저희 주일 아침마다 우리 윤선아 목사님이 커피를 맛있게 내려주시거든요.
1: 이 커피 사역이 진짜 귀한 사역이에요.
3: 예. 그거 마시면서 서로 너무 맛있다 하면서 서로 그렇게 교제하고 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이 먼저 연합되고 더 서로 사랑해야지 이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3: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이 교회의 교육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4: 아멘.
1: 사랑이 넘치는 교회 바로 장성교회 그 중에서도 우리 장성교회 교회 학교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우리 전도사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이 야곱의 축복 함께하면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정말 잘 가죠. 깜짝 놀랐죠?
4: 네, 벌써
1: 우리 김경민 목사님 지금 어벙벙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유쾌했고요. 진짜 즐거웠습니다. 더 나누고 싶을 정도였어요. 우리 4906님께서요. 장성교회 교육부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감을 믿습니다.
4: 아멘.
1: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4: 아멘.
1: 아멘. 부흥의 불빛을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4: 아멘.
1: 오늘은 날로 부흥하고 있는 우리 포항장성교회 교회학교만의 비결을 함께 나눠봤어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눈길로 김경민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사님께 토스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번 나눠주세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0: 예, 저는 집에서 늘 방송으로만 듣다가 아무튼 제가 실제로 이 현장을 본 거에 대해서 또 되게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 네.
0: 김보석 PD님 그 사진이랑 좀 다르신 것 같아요.
1: 이 밝게 빛나는 건축 미소의 이 썸네일하고 살짝 다르다. 오늘의 킥이었습니다.
0: 어쨌든 그 사진이나 예. 실물이나 아주 훌륭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 여타 예. 어쨌든 간에 괜찮다.
0: 예, 예.
1: 감사합니다, 목사님.
0: 예, 오늘 제가 라디오에 저 DJ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1: 그래?
0: 예, 예, 이렇게라도 주여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세요. 아니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좀 몸이 풀리신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는 다음번에 한번 더 제가 좋은 기회, 좋은 시간 한번 이렇게 마련해 보려고 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전도사님 어떠셨어요?
5: 네, 즐거웠습니다. 우리 목소리도 멋있지만 아이고, 얼굴도 멋진
1: 감사합니다.
5: 피디님과 함께하고 우리 사랑하는 장성교회 교육자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1: 오늘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덕분에 참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성호 목사님 어떠셨어요?
3: 네, 오랜만에 왔는데 굉장히 고향집에 온 것 같은 평안함, 즐거운 기쁨이 있는 네. 시간들이었고 저희 장성교회 교회학교가 뭐 크게 뭐 이거 우리는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말할 거는

0: 비록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은혜들 기쁨들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네. 우리 교회 학교들마다 우리 지역교회 모든 교회 학교마다 이런 은혜들이 나눌 수 있는 은혜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너무 잘 나눠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윤소나 목사님께서도 오늘 장성교회 일원으로서 함께 하셨는데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2: 네, 어떠셨어요? 맞아요. 매주 이제 주일에만 만나던 우리 교육자님들 네. 주중에 만나서 이렇게 유쾌하게 또 우리 교회 교육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았습니다. 네. 즐거웠죠?
1: 네.
2: 들으신 분들도 즐거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장성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김경미 목사님, 김혜경 전도사님, 그리고 장성우 목사님과 윤선아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방송하실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출첵 제시어 드렸었죠? 오늘 담청자 네 분이세요. 4463님, 8045님, 8373님, 4906님. 우리 네 분은 그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영적 전쟁에 임하여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없어서 듣겠습니다.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하려면 첫째, 공동체와 함께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9절에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라고 해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앞뒤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협공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지요. 그런데 요압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보고 군대를 나눕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 요압은 이스라엘에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자신은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남은 백성은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합니다. 무작정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주도 면밀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요압이 아비새에게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고 해요. 이것이 공동체의 전쟁이에요.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 돕고 내가 힘들 때 형제가 와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혼자 잘 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함께 버티고 함께 돕는 것이 믿음입니다.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해요. 요압은 싸움의 명분을 분명히 압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아람 용병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싸웁니다. 명분이 있는 싸움과 돈에 팔린 싸움은 이미 승패가 갈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싸움인지 보아야 합니다. 내 기분과 인정 욕구를 위한 싸움이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가정의 구원,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 싸움이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고합니다. 최선을 다해 작전을 세우고 서로 돕고 담대히 나아가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라고 해요. 싸워보기도 전에 도망한 그들입니다. 왜죠? 그들은 돈 받고 온 용병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과 돈만 받고 싸우는 사람은 다릅니다. 14절에 보니 암몬 자손도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성읍으로 도망합니다. 용병이 도망하니 전의를 상실한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 없는 연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떤 영적 전쟁 앞에 서 있습니까? 내 싸움의 명분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입니까? 힘든 지체를 돕고 나도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싸우고 있습니까?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하려면 둘째, 끝까지 싸우시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15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라고 해요. 한 번 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이 다시 모입니다. 사탄의 공격도 그래요. 한 번 시험에 이기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뜨리지 못하면 다시 모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늘 반복됩니다. 16절에 보니 하다데셀이 강 건너편 아람 사람들까지 다 불러모아 헬람에 이르고 군사령관 소박으로 하여금 그들을 거느리게 합니다.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더 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의 죄성도 그래요. 한번 꺾인 것 같아도 자존심과 혈기와 음란과 열등감은 다시 모여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까지 죽입니다. 세상은 숫자와 힘과 돈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약과 말씀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싸움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라고 해요. 패배한 아람 연합군들은 결국 다윗과 화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견고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길로 행할 때 원수의 연합도 무너지게

0: 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도 도와야 할 나라가 있고 끊어야 할 나라가 있어요. 내 안의 암문과 화친하면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사탄과 협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승리는 다윗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뒤에 공동체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싸우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안에서 계속 재집결하며 공격하는 죄와 유혹은 무엇인가요? 반복되는 영적 전쟁으로 지쳐 있나요? 그래서 내가 끊어야 할 암문과 화친하려 하지는 않나요?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뒤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날마다 자기 안의 대적과 전쟁 중이라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를 때리는 오빠와 그 폭력을 방치하시는 부모님은 제게 버리고 싶은 존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후 아버지는 지인과 의료진, 환우들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며 전도하셨지요. 그러나 저는 병 낫는 일 외에는 아무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받은 책,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를 통해 가족이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했음을 깨닫고 제 맘대로 죄지으며 산 것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한 사명대로 살다 가신 아버지의 삶이 해석되어 기뻤고 남은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함도 알게 되었지요. 이후 하나님은 이기적인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셨어요.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효자 남편과 시부모님이 미워서 시부모님께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 복수를 했어요. 라고 내 안의 대적을 고발하며 나눴지요. 그러자 어느새 남편과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요즘 저는 세 자녀를 세상에 엄선된 용병으로 키우고 싶은 야망과 전쟁하고 있어요. 주일 아침마다 상전 노릇을 하는 아이들에게 혈기 부리고 싶을 때면 남편이 애들도 예배 데려가야지 라며 마음을 고쳐먹게 도와줍니다. 제 안에 끊임없이 진치는 아람과 암문을 물리쳐 주시길 주께 기도해요. 믿음의 공동체와 화친하는 자녀로 키우고자 날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할게요. 저의 적용은 교회를 떠난 언니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며 예배에 초청할 타이밍을 찾겠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모닝버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압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는 반드시 명분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과 욕심을 위한 싸움은 결국 지치고 무너지지만 공동체와 가정의 구원,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 싸움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미움과 열등감, 혈기와 욕심이 계속 재집결하며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함께 싸울 때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내 안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사탄은 반복해서 공격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혼자 싸우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담대히 싸우시길 바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암몬과 아람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재집결하는 죄성을 깨닫습니다. 자존심과 혈기, 욕심과 열등감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지만 혼자 싸우게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함께 버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영적 전쟁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이 계속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과 공동체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내 기분과 자존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한 싸움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담대히 싸우고 결과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결혼을 소망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만남의 자리 청년이여 결혼하라 시즌3가 6월 3일 수요일 포항 기쁨의 교회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말씀 안에서 이성교제와 결혼특강, 신앙 안에서 교제와 로테이션 만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는 복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회 전국연합회 SNS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997-6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0: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구역 예배, 그리고 두 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 제1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킷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유혹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는 포항시 거주 미혼남녀 대상 양성평등한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간 프로젝트를, 더불어 포항시와 함께하는 포항시 여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일회용 페트병 사용 최소화를 위한 시민참여 환경 캠페인인 우리 동네 오아시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역전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역대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다가 역대기를 읽게 될 쯤 되면 살짝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읽는다고 읽었는데 뭐 돌아보면 별로 기억나는 것도 없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에 머릿속에 살짝 들 그런 찰나에 그래도 계속 내가 작심한 것 읽어야지 하고 역대상을 펼쳤는데 1절부터 족보가 이어집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안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바요. 야안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딤과 도다님이더라. 생소하기도 하고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나 하고 뒤로 몇 페이지를 넘겨보면 무려 9장까지 족보가 이어집니다. 우리 집 족보도 아니고 뭐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의 족보를 내가 9장까지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자들 가운데 여기서 1차적으로 시험에 빠져서 통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건성으로 읽어버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지루하고 긴 족보 이야기가 왜 성경에 실렸을까? 한 번쯤은 우리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족보가 갖는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힘겹게 족보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보석처럼 박혀서 빛을 발하는 구절 하나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는 그 지루한 흐름 속에서 갑자기 한 인물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앞부분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제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 혹은 딸은 누구누구였다 라는 식의 구조였는데 4장 9절에 이르러서는 한 인물에게 주목함과 동시에 그 인물에 관한 설명이

물론 긴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야베스에게만은 비록 두 절이지만 그래도 그의 삶과 그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서 1장 2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가계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설명도 그 자손이 이삭과 이스마엘이었다라는 내용으로 그만입니다. 이삭이나 야곱도 예배가 아닙니다. 34절에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 곧 야곱이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2장 1절에서는 야곱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만 거명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성군 다윗의 족보도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새가 다윗을 낳고 3장 1절 이하에서는 그 다윗이 낳은 자녀들이 소개되는 것으로 그만입니다. 그 후 4장부터 야곱 곧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의 족보가 소개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족보가 소개되면서 9절에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아도 딱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역대기 사가가 야베스에 관해 남다르게 기술하고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언급된 그의 이름과 그와 관련된 몇 구절 통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수고,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권이기에 과거 우리나라처럼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게 관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학렬을 따져서 돌림자를 보통 넣어서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나머지 한자도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또 좋은 이름, 길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글씨를 맞춰서 그렇게 이름을 짓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한자어가 이름에는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자기들이 아는 한자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돌석자에다가 참진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들어 진짜 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버지께서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클석자에 진화발 진자를 넣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진화발 진자는 돌림자이고 클석자를 넣어주셨습니다. 세상을 크게 진압하는 인물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나름대로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건만 왜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수고, 슬픔, 고통 같은 부정적인 의미만 잔뜩 들어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자신이 처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드러내고자 자녀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짓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난산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면서 낳은 아들에게 베노니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특별한 사례이고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왜 부정적인 의미만 잔뜩 들어있는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녀가 남편이나 시댁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혼자 힘겹게 출산을 했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는 아이를 출산하게 된 상황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귀중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니크바드입니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영향력이 있다, 남들이 부러워한다 라는 등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머니가 고통, 슬픔을 뜻하는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급기야는 다른 형제나 일가 친족보다 더 뛰어난, 더 영화롭고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름으로 말미암아 무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입신양명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복이 있어서 좋은 이웃들을 만났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눈치가 빨라서 야베스가 줄서기를 잘했기 때문일까요? 다 아닙니다. 야베스가 자신에게 붙여진 이름처럼 그렇게 운명에 짓눌려서 고난과 슬픔의 삶을 살지 않고 영화로운 인생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야베스가 영화롭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야베스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도의 대상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내가 역경과 고통 중에 처하게 되었을 때,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내가 다시금 내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이유인즉슨 이런

때에는 어김없이 마귀란 놈이 찾아와서, 야,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도 없어. 아니, 관심조차 없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너를 외면하시고 너를 미워하셔. 그러니 너 다시금 하나님 찾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별 볼 일 없어. 너 인생 그렇게 되는 대로 살다가 마감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해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은 한 인간의 운명을 부당하게 정해버리시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외면해 버리시는 야속한 신이다, 그렇게 규정해 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일쑤입니다. 예로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 보니 결국 그들이 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 또 아무리 전도해도 아예 그냥 마음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좀 기회가 되어서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님 믿어도 별 볼일 없더라,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내 인생은 계속해서 곤두박질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계속 벌어지더라, 내가 공경에 처해서 하나님이 부르짖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내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니 시편 14편 2절 3절에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늘을 우러러보는, 땅을 바라보고 낙심해버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늘을 우러러보며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우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주선이 발사되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뭐 하루가 다르게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구촌에는 민족마다 지역마다 풍습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온갖 미신과 우상들이 질비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0장 3절 이하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뵌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또한 시편 115편 4절 이하에서도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시편 146편 3절에서도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복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전제하에 야베스가 구한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각 집안마다 기업으로 삼을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렇게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여기까지가 우리 집안의 땅이다 라고 경계석을 박습니다. 그게 경계표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표가 한번 박히고 나면 그 누구도 그 경계표를 임의로 옮길 수 없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신명기 1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경계표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세우신 것인 만큼 그 누구도 옮길 수 없고 옮겨서도 아니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땅을 사들였다고 해서 그 넓혀진 땅 저 너머로 나의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땅을 매입했더라도 50년 만에 돌아오는 요벨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돈으로도 영원히 살 수 없고 힘으로도 변경할 수 없는 게 경계표였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내 삶의 터전을 넓혀달라, 내 밭대기를 더 키워달라, 내 부동산을 더 확장시켜달라 라는 의미의 기도가 아니었음을 이내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영적인 영향력이 더 커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들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떨치기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 내 자녀손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구한 두 번째 복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뭐 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1년 365일 가운데 정말 풍파가 밀어닥쳤던 그런 날들은 뭐 길어봐야 한두 날 정도의 기간이고 대부분은 그저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은 그 평안함을 당연시 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기 일쑤입니다. 물론 간간이 내 인생에 먹구름이 뒤덮이고 폭풍우가 몰아쳤던 시기에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조차도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다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애타게 부르짖던 우리의 그 기도의 소리가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다 사그라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내 삶의 단편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억들을 다시 들추어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누려왔던 평안도 내가 직면했던 고난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힘으로,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행복해 왔던 것,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언제 어디서든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세 번째 복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형통하고 순탄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존재, 곧 마귀가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마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만들어 자기의 수하로 끌고 오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마귀의 유혹에서 버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제자들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내용을 담으셨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의 놀이개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자의 언행 심사를 다 지배해 버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유린해 버립니다.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아니 될 그런 말들이 뱉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또한 우리가 품어서는 아니 될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겪게 되는 환란은 우리를 근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은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처럼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기에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야베스만의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컷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세 가지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의 첫 번째, 교만한 자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세 번째,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나의 삶은 허울 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한번 보세요.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노라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너 그냥 뭐 세상에서 많은 것 얻기 위해서 욕심 부려라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합니다. 너 기도할 때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믿음의 캐파를 키워라.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겸비하게 엎드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사야 61장 3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0: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총평하시면서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낸 자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면 여러분과 저 그 앞에서 뭐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췄던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청송광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준 나의 신실한 자녀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5-7001번 포항 장성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